0: 저왕 하장기 지 저외기 대다 소리 타니 오시고 차수나 아니 정신기 부근 내도 망고 하고 투비야지 저외 내주디 딱다 참도 고양 로스 내가디 사다 도베 내가다 정신은 지부지 말 봐 디나라 미기 저와 제제 내가 최고야지 인데도 좀 봐 디테네 퇴쇼 싶지 친나 나래도도 좀 봐 길아이 굴레 침보 부기요 폭도 침보 아니 김다에 갈래하고 자자 자담 용고 얼 성구도 자자 딘도 하나서 도르드나 속차다 미지기 대화시당데 카레르도 좀 봐 심경원의 저외기 다지 쪼지 아니 계제당 아니 급글로 시세 땅고야 급글로 니도야 중세 땅고야 티초나 너경요 말했은 것도 저에게 제람데 숨하도는 군이 가르쳐버렸도 링딩신다게 미소를 찾아서 너르드는 군이 발라 개개 요말 봐.
1: 뭐 전에 당기 쉬는 신 부구사디 랍자단비는 랍제나로리아 오늘 전에 뭐랑게 삼로단다 소중치야. 아니 뭐랑 롭중치야게 특히 제야 소중치야. 미다 미조아치야게 소중치야. 근지태 구류 영어지도 뭐 신견라탄도 숨는 신 저외 롭수디 야오시디 준비는 미다 미조아디 뭐디 카리메 하고베디 준비는 알랍제나로리아 칸스치티네 롭중시온
0: 젤 쿠에발다 드르샤 삼시기 규림데 김당원의 기견을 봐 삼시 길랑원의 출레 삼시 로맹원의 파모데 기견이 그딘 소르 디 파절은 제와서에도 코야 먼저 지금 저라고 기제 누구도 부터스나 다음 메다 고고이나 로무 고고이나 아니 예가닝즈 고고이나 참 기토야 중국도 가
2: 기조이토네디루린
3: 초아이무지 디나세
2: 쇠미기 샘저디센탕
3: 듄초스구웨구미이 타네키기 신신바디니 편초롱친인친리콘 표게롱친기 모체조린시베 초두조린리체지
1: 디고르 슈비는 是吧 부츠 랍제나 리비는 랍제다 겐라게 부고야 다 직팀 직람 수그르바 아자자
0: 是吧
1: 아니 근데 수류 좀 뭐 가르치도록 해서는 부츠 랍제나 로리아 롭존다 초아치도 좀 뭐 시튜냠 내용이야
0: 다다다다
1: 안 탱기 슈미는 신경라 디카사 부다 부츠다 부다 겐라소 근데스 조아치도 좀 뭐 녜 타체 숨고야 돼 거기서도 두츠 소경치야 이제 봐. 근데 야오시라리 다이네레 디나로게라 양주 토난시 거야 직도아. 부스니디 헨게기 시게소티 카레스는 장왕 가부치.
0: 나지.
1: 잼세야 가부치.
0: 나지.
1: 공통도 고규다 얌센된 배잘라다 능수. 수십치 가부치.
0: 다다르지.
1: 피 근데 잼나 산제 이게 투수차드야 가부요.
0: 나지.
1: 다 쇼지리아 직팀직람르 봐. 쇼지리아 부구 헨게기 시그르 봐. 이 바슬라데야 당념지 구동아 랍제나 레베지
0: 나레나레 나레타디 나레 단다지 심함두리 레가체베 유림나로리아 토난 조야지 가르도스나 벤샤샤나 부구 딘데타 랍제나노 타지 춥주 서버바지 다리야야 가고 잘라 자야 가고 타나 게겐레 다리게 칼로 제브르세 부딘데 눈이 제가 딘데 연주 다시 해지는가 미스칸디 김장이 내단다 지디술 균륜시야 중아 세상 지담 부딘데 망부지리아 단다 랍데나로 지갸리 개베다 직직수 직람 숨즈마 슈니에다 안 봉직제 직 진행이 지어마르베 이도 망부지리아 직 튜무 차지 가르도스나 김장나로 내주도디 단다 겐라송야 직 참제 롭수세야디 다 참제 롭수세야디 고 직롭디나네 발르비아지 마리다디 디코 직 벤진 부마 깨브네지 아메 방간나 냐지 아메 오마데 딘데네 제고다 참스니 딘데네 제 용구요 알바
1: 규수 징부 나로 규수제
0: 나
1: 사야 동야 밤바데비야 참부치야 시시에 당야 타나 나로리아 소경치 제웨 디 두시치
0: 나리 제 나리샤 제산타 디 베네샤샤나 부 딘데기 파마 참부 맹교 딘데 네 발라 따와르스니 아마 니다 당그리스 진짜도 아니 다 디 바발레 팔람사 부일렐로 토마라 다디 콘트르트 던사데 딘 라브레나로 제가 진 딘제 에 통교 그 장거디 뉴뉴맨디 내가 라바도 직 에 그 갈소르다 카지 딘제 제제 아니 김상 카던교 딘데 라 딘선데 다 부구심 노로리아 직 소소리아 다직 마산된교디
4: ane chik

0: 谈的你毕竟可以去做就不到大事
1: 你看你
2: 你看你
1: 天中龙气年轻也共天见龙气也
3: 尊重堂龙天德
4: 尊重堂龙天德吧
3: 作为迫及两年为尊重对策第二期我们苏里马尔行图米其英里的卡拉冲
5: 恰恰白马堂冲别总日久在端木地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3: 尊重堂龙天德卡拉
5: 尊重堂龙天德卡拉
6: 在上天被三朝天界公康上定地推给龙城基地层级难度多开始中七零万界基站不当强迫建成的能修大难行平均密码比均抗力比均难为配给内雄人路及两片不度推被增重人物年纪压开许诺单面及登局接不贴平均内谈的推给龙城基改锥当吞不着总计文章当着杨天数据应变三难与不休三个人界표기내쇼진루기냠케부르두퇴베점중증문이기체시긴바슈노담미기뜸규제바티존바보도가르십중세린원계니제로책동축계급주급된러장뜨글룽투옙나와사양바탕융등춘이기세수구충바다공로추내줍시바라표기익시냥아당제바르장난시공로정안내민출딩도로진담시리충도냥아리우숨다지기고로一个人拿错，战斗杨建美人没用作，对不起了。宁美去路接了罗松江南河市，多个的协中七零万件起，吉普拉山给今年说不全个的，带来那么各种全部改善加粗。明王破了我孙那么多街，王军民那么街接几个，我七日是个子总兵的，加子七五总的总兵，平山的师兄给冲过路，这边甘南街给感谢用我的。他把土空气甘润困难龙松就说皮难用心让他们甘润多久接把咱们出街给七路地接入七东顶着出去日松的人恐怕做不是多个的协助七零万件里推入就改变配给本日教育处呢念着新都七位总理开间是应不当空气明王多久的许诺大米给登局三界给中日给你现在的亚克尔街当配给你现在的你可大主设计各里成为这部戏不说怎么能有情提供给去年许诺大米给登局的明王多局年龄结合其他都改查等学金新都全部有不是许诺大米给登局接不定多个的协助策略关键期故许诺推出将此持股总给总评能人五三年就多个这些热片都做不能行年级策略期南面写白登局人物的呢표미리기쪽라겸수친별난기외동초외진월기체식시뜸규대난존바뷰쇠냠댐배담비망부끄네미수녜다유기젠중삼배찰코수와내망표숨촉바은숨신치유바마세책조르다은주남제디년집다코듀서바나위표기따주표숨촉부망다제바제기좀이티로바부츠이원초토바중와마세中秋节，闽南平均冷面汤预计增长，且我团结康熙了，准备大话说，直接让阿给团里吃不当。且我举例的，松年度个别，明年三路冬秋说，七路团吃月饼，接路边面中路给南北汤点吧。冬秋天，让做平松草白绿了，艰苦三个这不当着我了。冬秋的说的，总把不年纪，绝吃没绿吧。娘啊美容给熊采买的脚把穿不当。各界各国的兄弟在刚蒙牛几里界别多绝切团党参别艰难讲娘是给界面我把的穿不的在了。这界难在刚震动几里点样这把的折寸给这刚昔日第八日纪念艰的顿别娘啊给作为水军多年这刚蒙牛几里给艰难娘是给体育不提。娘啊美容美熊团给就顾养把口碑立即培育不是下面的理解呢多个的协助七零万件给三百堂强把建成垃圾学大难行 평정 매만 비준 강내 비준 난외 표기 내숑 증루 기점중 증문이 기체시 임바 신우 담이 기점규 제바 편원내 단대 표계 농진 기계 주당 튼발 좀지 원참단자네 양균 시바티 류쭉지바티 세라나 테르게부 다웰로 추 옙세 디냠도 랑키 렘부장 시싱 조와디니 신도 미르그메 원장 우자기 응수라 땅나 자와당 제바 탐제 템바당 제베 머심바 단나 니스웨 된주발라 같이 띠 윤기 자와 라르웅와 탐마독바 도마시 기베 교진농 렘부 강주바티앙 덴치 냠네 짱 메마와 출바당 유유불 출진 착발류 동바메티 심 콩두 취진 내버시 대체 렘부 시엔남장 직기 직라 따싱 짱 메마와치 론덴 바오시바 렘부 초티 추추 남바르 출바다 이 메카네 초니르뒤 신규진 믹제티 메바 직배 경세 나르게 자주하지 슘지 우경 진발 미뉴바 사다 옙세 룸불 제바 이 유잠 다기 치들 제바 주 지양 코로와 요젠 자무 이 진네 큐라 댄들 룸바남 응은바르 신베 롱주 기 풍치르 딱베 머신 차와다도 농 렌시 똠덴 딜레 리튠키 쯔므르 외바 제투 유메캬 남시 시베 탈라 마산바르 푸친넘베 소다 쿠츠르키 데베 캬좀렌 링네테 타고 파르이 뽕라 젠스로 렌지 도도 메바 샤르웨 탈 라리앙 규징 농베 대주 붐 즈리앙 튠두 그루에 고금메 중세 이들 그는 책베 담 시베 콩바 갱베 자진지 냠니 충랑 미수베 지체 뜨미 우지 민유싱 미경 리물 지송 요메바 딘제 치밤 퓨미 응수니 렉삼 직슈 교장 응원길에 용차 중시 캄라 미민데 심베 풍분니라 민에나 최당 뒤베 된도 교루와 근 디지르 남근에 바로 메요웨 응원길에도 잼부로 차주라 대중 이니 초라 미창월 살리 퓨중 바웨 넘부르지 차부주 옌라시 뽕댁디 영월 주베 뒤슈 개발직 시메바나 시달링웨 튼티남니 정지달 냥월 외버지니 총대기 종균도 포냐망도 응아디 옌라 시당 댐베 마기 뿡 뉴르월 댓글베 다자르와시 대지 방남나리 게만 게리기 람라 미네베 제외까디니 마닥베 밥주에디 닥자기 인자라 댓글베 천자 냥탱기 디우자미야 자체도 뜸니 기부슈니 구순 코제 뉴르자디 락차탕체 뉴르월 쥐발라니 칸킴기 팀게당 고리 타양 수요월치에디 퓨심바 딜락베 타니 닌샤가 발두 땡웨 세잠냐 니발까나 유두 죽바니 라오 마이노 시 년두 만두베 꿀팁기 치 슈퍼마신 미튠베 미키 따와나 라리양 림볼론디엔 남기 개불라 귀대 포창기 겐주 치문남니 차가 갸눈베 침발 제신 천자라 속방 지당 지뒤바 진디 렘부 빠띠엔 남기 교자 개뷰깔리 공나 침기 니바 도와도 메베 철제도 시 착뷰 규외 뽕티다 랑왕탕 제외 라메기 원장 멍미 뽕티다 탐제 교지기 샘당 송바라 니냠도 삼바띠 닥자 남기 개부 디체도 내월체 투벌체 송 동해기 출와 남바토마 은체 용완이 용신기 타양 유두 주구나 탱렌체 춘자 송완이 쇠기 송월치 유세왕 쇠기 조시 쇠긴 두구 냠바시 티네 미징완이도 시베 겐기 뽕기 초침부 림기 락반이 디드디 빈나 출롱침부 띵드 메바 차비 랩니로와 대기 메바 강기경 도도 메바 대신두 나와 분댄키 W 태주 넘버

양배 종수 톡밤매바 코나 대부 대비를 하고 있지. 대달라 니게지 차디 에마 말라 똠디에 직부 매배 뿡 투리 왕보 타마 치와 차결지 진지 용우 판바르 치라 체바신 철슈 메세 남녀 뿡바 똠디엔바 장시 경주 용수 내와 매바다 나질 유기 나자 짐바 쇼차제 랑보탕니 똠디에 싱디 최고로골 Jingmi Dumcha Gipu Bagye Chonyeri Tso Minsam Padu Hahe Kekang Tumburu Tso Chonje Chicha Rechi Dungtung Jata Tang Towa Jekyu Jagda Tangni Dao Chi Shagba Laso Togwa Tiennam Gyuwe Tse Sashi Taikang Jikshin Tanni Yowa Nyam Chichin Parna Duki Parzam Mekurba Tienni Kala Nambar Jube Dabcha Yang Sashir Bebe Kukup Mebar Chibashin 바위 큐주 유두 체베 뒤슈기 신지 초견 친류 초르웨 뿡신기 나와 뿡딘 사이 경구 독불 제시소 대따라 연라 시당 댐베 뿡 법당 댐바 초와 둠바 세미신바 딸 미수바 대남 통외 나와 뿡딘기 뿡남 포창기 저그리 진벌레 나와 머니네 속차 지워 랑기 쿵불 파크바 딸 내제바다 대체 시비 경기 뿡키경 리시직 라 다월 머니데 땅염수 샤지 급티르 영우메 삼바 디테피 뿡초 장투 메바 라시나 다니 뉴워 뉴워 그와 디남 참두 베베 탑차오 냠니 살리 퓨존 렘부르 제발라 큐베 남주 투머식 체네 메바 다니 동외 징베 남타심 시디 게탑 뉴엔두 녀워 이 윤신 다시 제베 튼담치 제륜 로추 댐남 유잠공 머룽 자디 증미 니웨드 딜라 판잠 메베 추마드 칸주 공주 딩젠 구바다르 네베 주주 딜 렉삼나 장자 셈나 취베 니기삼 총삼 야이 취베 제타시 탈미 뿡기 촌니 제식도 세둔 롱추 댕갱 링스윈치 급딜 조르베 댈당 댄남치 테더민나 파르 자디초 Tegrin Xulam Zhubay Ngaytubki Narwe Gubdil Rangrang Bajiti Nama Ngaytung Wangbu Chuyi U Jingmin Dongye Gyebu Chepadar Shikbe Tuni Ngaybar Diyin Nyam Daki Ningne Chungwe Tziki Teng Sunjur Kekyu Chima Minnamba Lekbar Ngaytu Ringmi Dagbar Zu Ji Yidung Nambar Gyebe Nyamdiantu Chedi Jambe Tziki Ngaybana Lale Pujung Limbur Jeba Gun Mekawa mejing tokpa mebar. Yon me tsi teta ni lochwe tang tenbe tamde yi tuyendu rungwa wo shi zhowa tekbar kyunne. Lembu logwe talita, gwewe shima, nyangdob jen, bawe pyudu chimba namgi. Mekbun kurim ngaybar chede, rinbe cheba namgi runi changdi. Pochangi jegri cheru ne mdongwar nyewa na. Lale pyujun yang. Kocun ki jade chir lale. Yui ki chawa jiyang mishin shindu wangshu zembu chigwe ngarge ki bong ki zo namla meba. Yui ki kaluba ta kowar kishik wupu kamna lakbe bong di namni koja zembu tang chunja nowe jendang shunba sangbu nam dakja la gegi chudu ni darwa la lakba inki shentu na pyome ki dushu jen dita ki jichar yue. Ndorji Limpur la jewe dungwa ta, Rumi Nangwa la Rengpu Guwe Ngangzu Dini Ngibar Shumtu la Mu. Tena, Kyoja na, Denba ta, Lingwa ta, Bawa ta, Tebe Kone, Teda, Tepu, Mingi, Langwa la Jegueki, Kajan Nenshi na, Wayang Sengi Debu Guwe Nenyebe, Gupshimbar Kishik, Kedi Darme Dushu Sungne, Nongchir Chua Di, Wongwa Tongna, Dengi kone suadang jewar cheto si chawa la suakba papju mangdu mawe ce lembu shen namni kongzum shoryang lingye ki tam jiyang ma lingwasi. Lembu nyangdub jen tini paksuyun tang mendenba changpur mawa shik yinbe. Ne pukba ne shu shibe zha jinjing xin dune meba. Mi takbu sikshik yu du jube tamzang mawa ni layi yu du jebar chawa ni Te zamdu lawa mayinki, gese kyo ni yumki noshu tungwe tsu zamni,
당니 나츠 디니 렌키 파르도 테바다 유기베 레 토마시 응바르 창추 바르 제스나 땡댄제 강키 고웨 된치상 더습기 매체 부나 옌라 쵸바라 케싱 듀즈 로게셀라 침버 쵸바다 쉬누마 남다 가와르치 제와르치 응거구르 쵸바르치 포장 코르베 스위키 쵸바르치베 튜 따와 남다 유두 주베 땀메베 카로거 슉식 파르 뿡디니 출롱 침부 대기 법아 도가와 당 자외 젠다 스웨버 까메기 미딱불라 투둠가나 튜수 법다오 시 슌버 메버 스웨 게부시누니 닝레 작다 포과다르 메스웨바 치에치르게티 락바니 지심버 메바 냠바 디잠 키장 코올라 시신 그워 집에 내급 디다나 옌라시 뿡기 칼로 치다리 귤 통마 코너라 달라 토잠벌 치베 냠바디 뉴르투 제월 키시지 시마 차기 마루에 라바 추리 야가 제남라 메바나 렘부 신남기 대치도 강주바니 제월 닝예웨 땀 창불 주바 인베 농바 마치수 팀기 직벌레 타로월 저직지 레니 렌숨기 파르두 세월 제미기 로베 람두 쳔바남기 응수니 상불라 럭버 똑진 녜발라 릭버 통와 도도 메바 임베 녜보 녜톱젠 테니 녜바 메신도 테니도 메타베 람라 꾀버시 기후에 코로와 로아기 제시 케 메데 넘버 줄웨 능수이디 능숨 떼라 퍼병 민진기 칭샤 신규 깨당 깨월진 개발을 내기 넘미 투체와 직도 낙베 제부 도와나 남진 개외 투양 도아가오 딜레 현기 주수 지체류 딜레 순남 메인 투체외 게세 게리 남나 메네바 딕주 닝지 찾아 메바티 템반 마외 녀양 자신 좀 대달 파류 자디 경으로 죽발 체베 당부 코날 잘라 핀베 천자 낭투 수디 랑키 렘보 지올라 로와 니싱 창불 마와 뻬뒤젠 대대부 머룽월 체수 시 깨우 탐제 이 마랑싱 덤풍에 봉에 봐 니바다르 디 룩징 셈 콩두 취징 네바다 티네 나와 분테기 먹분테나 진비 송월레 시비 겐기 뿡기 초 네베 종 대당 장 미진와 식도 진이 뒤베체 론덴 바오 티니 슌범 메베 개장 상템부르 니게지 잡아시 투톱 돌지 추진 드베 슉 영의 잠술 죽베 빠톱기 자디 돈주 륭의 돈부주 제부 직범 매배 땀디뉴 랭킴 대회 땐라 파법디 독지 바외 님배 땀링싱 콜라 당외 춘기 레덥케 파류 그외 딕배 자잠랑 직배 륭이 싱배 요와신 다리싱 슘라 맥장 요미바 타체 딸면 남달 링두 돌 유기 돌아 직룽 세자 기 렌징 매주 풍부 직교르바 냠가르 치경 닝지 유 민베 제제 옌라 딱센 세월롱 잘라 톤더 머니 규춘질 락수 닝거 중심 냠뱅아 마웨 뛰진 류버 체통나 능니 코넨 제월 야탐지 직딘 시버 양베 콜로딜 잔이 론다 샤기 챙르량 카르기 끈듭 지신 귤라웨 코로와 딜라 이데 미중양 개규 순조르 김인 딤베 톱 코넨 닝라 콤바 그전에 랑랑 오게 큐베 시차례 강양 뜸버게 된 루버리 시메바나 렘부 현타 땅 나게기 책베 나루 나조 조버 지진 투지 유바다 제도 지 유베 뽕게테 양증 분에 천자 은바르 펜베 주로와라 슈버시 대체 시베 겐기 뽕초 연라 신대양 림비 샴디 체발라 게부시누 담이 태양 고자 쩨보 바르웨 외당 덴바니 고림 녜바 쳬디 렉바 꾀바다 파르 좀치기 춘자 남바 나초베니 제바 제시 랑친기 초 서순 원주 디니 서기 차웨 동요바 깨라시에 훈보 조심바 더불라니 쉔바 쳬라 듄난 듄라 소바 티다장 야레 쩨비 꾀싱 춘자 노웨 당 덴바 남니 라두토 직동 촌열기 리무 민삼파 뒤보다 믹머툼 능미 두 제베시 님의 낭와양 판바다르체
롱달 초에 심바남라 땡디 망나 창네 겹스르 긴제 남가 레와냐 제진 제장 밤롤라 넘바 대비 봉조 첨부탄 첩직도 마 그와 라고시 테네 르모 켄키 유게베 뒤신데 족동 뒤직도 들었다부 유기 나오지 빠라하 동아 제베지 춘제 외스르 추베 유 넘버 세디 제오 대비 톱당 덴베 랑부치남 편준 특별 뒤치 네 메스바 출발다 셴미 강지기 세도 롱베 신데 자신이 초안은 근도 작베 남도 제분 도마 체말 타버 체신 신지 돈달 그르베 뽕부충나 다준 편베 주로 부유 주버달 따워 메스베 제답라 휴바나 봄차 돈다 직버티니 유두 죽발라 남가띵 잠수 쪼에 슈기 쪼와달 가외주 닝여신도 매바 종유기 토라 양바들 로빠규기 뽕남 직도 초 고잼부 낭와 외두발 최노의 룽기 부치르투 와신베 격제 덥차하신 대편주인 남이 매치임 로빠외 개발을 짐받나 토찰람 양배 남가다 마지메 파르기 장타하신 나쁨차 돈다 직배시 민년부 작바 세줄이야 류개배 샥배 담도 찍 록근도 몽배 자월취 똑툴제 말류 난기지 이 빵알기 뉴바 냠니자 그 침붐 똠된 직미 뿡 신촌일 뛰니 망하자 나 규기 주발 체잠기 민퇴배 돈달 롬바 미 로체주 제남 차르두지 자시지 민양 미차체 디시베 바오 근기 미 꾸주제 잠수 파르친 송징미 바위 개장제 동매유 서진 개체와 배신우 담이 탐지에가 난두지 더불 시와이 용조와 교배 근출장 지척슈 응암지 주바이기 머룽근 좀라 직도 봐 밤미 생계 대통달 그 능규 초라 시계 필 달린지 용으로 체신네 직도는 순보 속성인 돈유버 지유 뽕제네 로버주기 개발 디린지 자동숨 강외 괴교량 다직범에도 현대초 담튠진 남도 송균나 이 님누르방디 개발직 심매디 제치 메바르웨 스트링초와 칼라 차리신발 간달홍와 따르 뽕초기 징침부터 삼촌 메바르 휴바다 대신도 바오 시바슈누다 징미 뽕초 바오의 왕 징미 뒤슈젠라 속바 대다양 시당기 미마 촉불 줄신발라 니게지 메바르시 개바 캐베 중나 좀도아주 바탕 닮아 용어를 흉내시 랭김란이 제베 자양진 강도 녀월 철맹응수진 서둔 표미 타기 되닐라 바월 롬베 기부 타시에가 된담 유기 레라 주바나 갤레 타르웨 제타 흉누달 리그지 자신 드레발 쯤바기 주수 통나 치매 쓰시라 민법 툴류 대베 주당내 파르 그웨 춘기 랑주베 야동 톰부르 시양 바웨로 멘도르 냥톱 침부 다이나 바웨 민도 베바 된여바 교토 커팅 교베 슈신 등 심메디 춘제 제자 예치다 동통 자다 제규 샤바 냥첸라 소바 토디 장기 뽕소라양 메뚜바르 장타 싱부 응체바 체디 터바다 게베레라 바오 슈버시 테달라 니게지 차디 편지의 천재 남두니 냠니 기부 두마슈 달마 짝배 오투기 총의 차부 얌수추 따다 랑부 싱들지 특비 자이 서시양 달싱 요외 냠당딘 냥체의 눈비 주루와이 편지의 깨우 고자당 주변 쉰바 라수아바 계신 신두 민두 주루 샥배 진부 진출진 적규 냐와 내송와 대다 남니 된주 따라 키신 장외 뒤슈랑 차기 마루에 서신이 신지 세달 개발라 고당 락바 강바지 돈불 체베 밤루기 유에 남양 토불체 바오타기 고자양 뿡베 발지 락바나 차바 춘자 토안이니 체와 렙지 촌열지 쟁미 하해 개야니 드럭베 님주 닝게신 렙차 뿡기 조로아이 서시 뒤기 찍혀대 님의 나와 밤체베 초근 지루 명백협 dharma namni rangi chwa tongyang rindu zhe cheche rao layang nyan shi su chwe go dhubar che
gema geo letu nam chua ne, misi chunje jigla jigdekba, mangbu jaksi hinne nyewa ba, ngansum sashi tengdu tumbashin. Geo leta jigdu nagbe legi tani tejawa tang, duche ni jigla wa nyoba tang jesu jewa chui buwa tang jashin. Legi jiba ni janga la, korwe zhengshin dunge ki tani tejawa kone nyamnyebar chibashi. Tetar yu gewe, geo zhangtu meba marungwa che myoke, wengang zo namla ni la nyeri su machurbashi. Titu, nangwa pumdengi duna dun londen bao la soba tenamya, yu ki le la changwa cheba didati, namka ding shindu jeo ne leba gemshinbada, tsemo juwa shindu shenki mashinbar yongshinba, gyume chokuru shindu sa jumne tenbadara rewe kune lupurdu onwada. Nyuchi nyebe langbutara tokzi cheba nduwa meshinba tenamki, njetebki le kanya ngembar du cheba la kebe gyu. Tenimu hacha nyam nyebar mechurte susu nesu dobashi. Te du chima lang, bumcha tonda chikba la soba ni yu gebar chodo jowe takyun la zunbar chijin. Gebu shinu dami teyang, yu ki le la jorwe jetebi la chi chodo bebar chao nyamne. Tsungpa mebe shingda tongtang jarwa, kyo sangpo lupshing, patien ki jebe genzen jengba tang jede, le kyo rikcha jambu wala ndungne, kalu be paru ki bongzo ti usu changbarshi. Tetsi, tsungmi bao chwa ti si jing tang tutup masu ne, paru ki bong teta rinpe cherde, tine lumbu patien tenam ki kamdu shingde kalu yunne, zumbi shing ki tangchung de, gai gwa ta, kyo cha chubi lamdu shunne dakja ki tondar cheba yinna, dani kyun ki shir chubi shunu dami chawa tingi yinbe to chambar kishik ji nyeba. Bao tenam te chum gyurjin, te si jin me su na, gwa war chibi zawa jikbu dikwa na yinam nyamne, rang rang ki top ji yue bada, zay ji yue be gwane, dek bada, chok bada, chun nimba la su to chamgya, nyo bar manu be, dini gyume kipuam si maashin nyamse zamdu gyurbe tse, shunyu yang meba. Dala tondar lombe kipu tachi na, di tabu gyuze ki chala jangsam si, tongshu sendoa jen tingi gyu ki kukde, cha ki dao chi tingi gyang rimu shing na, chagri tumbu shik chi ba la netu nimbe, tene jimba la pangba shindu tumbur cheba ta. Teyang gyume chukuru ram nyamdi tangwa dunbar mechi. Yang meba, telayang sumnyir kyunna di tabu gyuze la jangsam si duyntu nangwe langbuchi topdang denbashik. Cha jiki degde namka la charwe, teyang mikchui lam nyam. Tezi shunyu ciksu jebe gone teta la nyeba. Ahu tuntam gyuze ki ne la jangbe ngozarni miklam nangwar chenayang gyuma lani chubaki. Dani sibe bao te marung jadi sokshuwa la deba mebar chamdu pep. Lusuo jewe yukile layang dikbe kurduji. Dagde tondar lomba ni chulu rangsan dirdien cha si cha ki solmo reje londen bao la sokba teta ki kara ki panne sungde leto lensum korshin sashi la lensum pepe rishi geshin raru tar chebarji. Kongtu lhenge ne sen nangwa tini dogar shibdung sirin wange ki zambadang. Chamba genzen la ne shuta nangshin. Pyonchong mima bidrun kang ne bidr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amzun rinmu nye ki chashik yinba shunu dami ki damgyu jiba. Pyonor ne tante pyo ge nongchin ki gaju dang tunbar zumji wensam dang zani yangdun shubati liu chuk jiba tishi. Sengi lhenge tengdi pyo ge nongchin ki dizhen pyo simbayin. Dizhen zhechuk dang zhechuk nangke ni gyan la dang. 10시 챙규번이 계산 들어갈라지 생계 휴대전화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裤追蓝鸡婆婿母婿写了金别妻牛穷穷难求谈归年从年样朋友该住回味

年别松阳金别蓝面茶年久不用去一个年大我年纪不露些天别年长的年别样的吃了的年节日

Lo,

0: Lingungi lambu me me lingungi lambu da ki la jo ma sa ki la gon da
1: kenang ma ri le se le chena shu ban ta chen shu den jiao guo
0: le se
1: na le se mo kam sa
2: gong wan sa ge la
1: no chen han shu yin na
2: a chi ri chi bi su ge la
1: ne se se chi mi la xie ban ke ne yin na
2: a nge ji shi ge la de xia shi pa yu la zhen ni da xi ge la
1: ne se lo
2: 스르슘빌랑에 카바예 록지기람부 진보디 나니차미티 카세예
1: 올란타라지샤
2: 라오
1: 라오침스라기 세바 츠르춘빌랑 세방자마노체도 지실라샤로나
2: 로가라 세방가라 하츠디 츠트리체베다지다디 치베치리 아니니 니니데 잡으셨다가
1: 지실라샤
2: 라오라
1: 라 No,

十四年撸起了去，真正在别提的苏烟我，该有一年几根葱没去，撸起了几面去塘中。

0: 为写了写气语，写气错误退堂渣。
1: 写个国梦听个七八难，写字念不打个当为错。

0: 올려요 감사.
1: 감사.
0: 너 잘 갈 수 있나?
1: 맞아 언제 되고요?
0: 네, 세 봐서 언제 날 시바 근데 있나?
1: 처음에 되고요.
0: 네, 세. 단지 선생님의 순서디 참석하신 내 튜브도 고해라.
1: 나온.
0: 네, 세. 세나 아.
1: 아, 세.

哦,他那是表面的这些。

0: 공무 소파 사운드를 안 줬어 말도 안 와. 레이.
1: 레이라.
0: 나. 레이 세모 감상.
2: 레이 감상 괜찮아. 지신내인도.
0: 네 세 준다라. 다른 세 신배 소세디 경우도 와라.
2: 상분나 불라게 뼈시냠도 사들어 봐.
0: 저시 양차 콜은 군민남서 친구시빈 봐. 저시 양차지샤. 롱 참샤스네 투투드 세로나.
2: 레스 레스 룽기 세브티에 민도와 쳇바 고마스 쳇라. 아니 알레 쳇디 쳇라.
0: 네스 레스. 롱.

Marshall,

Hello,

天边松阳金边蓝面茶，年久不闻其一个娘大我，年纪不露些天边热场地，年边养的吃冷的热气。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탄다니 비친키 추즈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계 넘어서 샴라 다운에 까망에 생규년 주 쇼긴 제제 니슈니니 랑경종기 류제젠조아 급주피바타 메리게 수익은 류제젠조아 급주비에 젠도르 창마 주지바타 티미초바카기 류제바츠 니시엔낭 랑제 지거르 엄네 사디 류제베 냠사 강리 응바라 제입시 제제 니슈치니제 제조 개바당 비메기 차지 볼레 터두르 고츠부타 정티도아 레공기 티미 류진싱라 앙탕부터 위부타 라자 종계레 티미 루가라 비메기 앙탕부터 위부시 냠디 젠도르낭 라제 티미 루가라 척중 가비에 냠디게 앙탕부터 위부타 닝제 티미 루가라 척중 카비에 냠디게 앙탕부터 위부시 개비에 미숨 럼루기 란주 볼레 젠도르 양주지 위부타 잠들 루가기 니슈즈지 도루 니슈이 토안니 러게 루가리 남바르 게욥시 제제 니슈지니 중교 피숨기 남자 망베 젠드로 주디 욥시 너리 티미 루가기 푸부치린라 게비엔 미 치지기 도주 젠드로 게 앙탕부터부터 러게 티미 루가기 삼디엔 최준라 베메기 미 숨동기 도주 젠드로 게 앙탕부터부터 욥시 개바당 비미기 미니 예터도로 양거 초유진 닝제 티미루가기 보종타 라시에 티미루가기 락전라 앙탕부터 유부시 러브제 캡공기 티미 저시 치린라 개비미 개개이 앙탕부터부터 너지 티미루가기 튠주 저마라 비미기 미 개개이 앙탕부터 유부시 미시게이 포모냠시기 교투 젠도르나 럽스이 케군기 티미루가라 앙탕부터 비오시 게바당 비미기 짐손 양종 젠도르나 라지에 티미루가기 루미 리카이 헝기 미 쭉숨차 예주 초니 기비에 촉중기 앙탕부랑 예지 럽스이 케군기 赵雅 军기 미 쭉지차지 레고 초니 비미 촉중기 앙탕부랑 예시 제제 니슈니니기 아조 各地 정용기 류제젠조기 타미 젠도로 강제 볼류 터두루 양고 조신 다른 너주 루가기 도장 직도로 려고 예토하니 젠도르게 앙탕불랑 엽시 대기직제 제조기 치종 급송바 제제 죽두니 니슈지니 바라라산 역시 다딘기 제괴토 레리카 지기 칠레 개바딘 슈제디 제듄 치지카 주규리 제규진 정규롱예타 닌치기 시제 협공타 좀리 교수 퇴라비에 롱년 다 년지 레전 사좀 제도 사기 태네 루피 남세 제고비린 롱년기 규제 리슌티 제아고르 시브제 제니 레리게 체리에 케바타 리제 사좀 배와라 비제 제비 디부시 되엽세 사르게비 제제 니슈치니 게가 피 교로 윤련간에 시도 제바르 시나 럼루 토안에 치조라 멍유 동외 콩베타 년자 겐송 태외 야구차지 예가 피교로 인랭강기 치조라 멍유 동외 토담 쳐덕기 소주의 삼자라 돌린 머신 시베티 지소 용라 삼자라 돌린 체육시 사르게비에 중국 지소 체리칸 나제 독시칸에 시도 제발 치나 유대계 퇴주 지치 니슈치니 심주칸기 피르로 피르링네 뷰 칼라라나제 독시 퀴타 슝주 승마 코시 롭진기 나제 독시 루블린타 나제 독시 인냠레 퇴둔샤니 냠제 토 칼라라시비에기 나제 독시 심주 저균부타 대토니 종교 나제 독시 챔피 아미지가 로마라 괴디 냠지기 나제 독시 레아드 베고츠바 중국엽시 你对 中国 陆续 组织 开列 群组及 用炸 级别 接了年段 杨明 你说 自助的 中国 陆续 组织 列列给 洛克罗米 空别 你说 级别 团年 恩巴的行呢 接了年段 杨明 你说 在我的 该用给 陆续 开列 作为 盟友国的 同志的 七地 电动 숨结 你说 自身 담바타 老者 列席的 盟友国的 同志的 超动 숨结 급주狂 담바提 对中不列 加着 我查 几帕的 月经 아정현진 룩쇼 조준 레르이기 사르드 네진게 니방가로에 체로 단디 사다라 룩쇼 말라 조준타 네규사르베 톱친 계급 준규로 레시 대교로 코딘 체크임버시 에리 게시 지급 칸키 계속라 단비 다도 실라신나 特朗普 시슈니 냠제 계속라 돌라 통주로 듄다 티니도 응압제베 레림 거투신 대어리 냠제 계속라 체경 제비에 총의 제규 태 주균바타 다워치마라 特朗普 뉴욕도 决대 냠제 계속 수슈니 담시 마비콩 저사와 지지 여장 돌라 통주로 듄다 최종예도 응압제 어리 체경 제비 멍의 진보르기 가자 니슈양 생겨뵙시 생겨넘초 경기 감흥년 선교년제 휴차
3: 니카라니 种龙青年轻猎工，遇见龙青人。
0: 赵伟拍样吞天文，吞天
4: 文。西边能塞得端钱儿，得端
0: 钱儿。地门面不开不移，面不
4: 开不移。来北康桑，地那军。
0: 谈的听见呢，三个数百零千的呢。
4: 平江龙青人的来讲，特改龙青体，铁塔路的铁东零钱，帕尔南面康西不提示，帕尔南面康西不提示。

0: 你古来过我个当初见你个初段段节约那节呢，俺这里在那修建铁杆儿，不许明白，见天柱颠倒了哩，我这哪能这个？他说俺们最怕的，先把这段拿给你，见到这些了，赢了。
1: 哦，矿里那当俺们就拉个一边，那俺自己的，亲自解压的那段的，我这学生不吧？
2: 是了，
1: 那当俺自己喊的，口音给查着，查着矿给那里送给了。
2: 但是
1: 矿给一边的来，俺们就拉送来的，他个人认识是。哦，的，亲不的那里代表的，哦，姑姑姑家认识，联系的很熟，过来我们做东姑妈认识。
2: 是是，
1: 加
2: 上
1: 俺们就拉送来的那代表的，要不是拉送是了，俺自己那里的干的呀，他那些认识送是那。
2: 是了，
1: 他
2: 这
1: 么了，
2: 这不光他这是属于。
1: 是了是了，这个了。但下面也给了呀，跟着学员也第一个了。
2: 但我面具给拉在提，但店家人是专门的多种。第一看这有没得，当然第二小军看这有没得，给拉送入那去。是的，是的，是的。当然，就说的看这有没得，他妈的忙做了现实主要是吧？
1: 是是是。
2: 忙做了第，写到起来给，往这托单的有了吧？
1: 是是。
2: 印度的，这些钱的俺就给这是吧？
1: 是。
2: 印度俺就领导俺的就是的，可能是那多种些个领导的吧？
1: 是是。
2: 这些领导的了，第二个月的片头有了，收入的，忙做上不了的，上不了那路，看这是。
1: 但是第，小军儿是看这云南，第店家人是看这云南，第托不起这个吧？是是是。
2: 第过来娶你了吧？
1: 娶你了。
2: 第你的人，第那嘛就这些兄弟出身。那是。第可能是那，俺那俺那就不去做这个别的，拉在国家个那么着，他都可能需要拉来接接一下吧？
1: 是了。
2: 第是娶亲戚多吧？明白娘娘讲的，啊，兄弟、弟兄、老人娶亲戚不一呢，第店家那边绝对不是。
1: 啊，
2: 他第没事，人家是修过来，军在可能是那俺那就，哦，可老人可能也比那点了，空空工作。 我是解决是，我都是去找个人学吧。
1: 那是的。
2: 但俺这里，多种职业，我的就是那了，我真正是，松下可多面试这些为呢。下面那来个这个，我面当些可多，啷个找个些个些个就还是呢，用嘛的法了。
1: 是是是。
2: 这里的可能是那俺这，我中午是解决是这些，可可能是些些找个吧。
1: 是是是。
2: 这里的呢，崔姐姐呢，店长店不起这些事。
1: 啊，
2: 那的了，啊，俺这的，嗯，兄弟，真正平时是怎么样吧？
1: 那你手里捏吧，但真正你到面就难了，都是带印度的，偏的也会有了吧？是是是。
2: 店家人心也会有吧？我带着买印吧。但个呢，是俺做南区，村子的，是吧？村里的新旧居前，他得了两年，村里给他拉着些些店家人心，谁都认不到。小娟多认不到，是吧？可农女的，多半多少个女不的。
1: 是。
2: 就俺真正现在开门的，就俺叔叔没得，这什么，他不是个吧？
1: 是是。
2: 店里的就是他店里的，俺做他的，龙啊真些中年，他就当你多。 你到中年就是老那些些，一个给他们家，嗯，其中专门这两辈了。那是的。这两年对俺这都是些，他新竹县印度的做那开门女不大，你查那老捐所有没得，就是对印度，真正的小娟只当团员嘛的。
1: 哦，那是。
2: 难得穿嘛的。但第，嗯，真正捐买为蒙西的可能是呢，这个的，他的矿学给多种些个老人的。
1: 得了，
2: 容得没容是要说的，那些那不有些了，面具的切出来是穷嘛的。就像俺最穿的面具，个东西的，面被切了面被呀，我去打不了吧？
1: 是是。
2: 其实的最新的，我也不认得，也不认得做的很嘛的吧？
1: 是是。
2: 就像我胸那落了，肯定要的是呢，人家女的容得没容那些的，也我去得说是。
1: 那是那是。
2: 哦，没图不着了，让的去给那边那欧洲姐姐，俺呢叫不了了。 小娟同学，俺这个娟姐不是个吧？
1: 是是是。
2: 现在我的就那组的，就当俺这两年餐厅去呢，小娟的，没事没不听这些事。俺这里就出在年前过呗，啊，没不错，已经当过过了嘛多，俺那边人格，人格是个吧？所以说，他，可多多啊，就那面试他些当俺，方面个这些啊，面就经营是那些，难都是可多当呀，这个嘛，这些呢，找那用嘛，先对餐厅去吃来面呗。
1: 你往年前点呗，那到你往年前点呗，吃了面呗，俺那前点给面具给，有人的拒绝，但得面具的吃呗呢，心里那点家的点不起来，
2: 是，
1: 我得学，嗯，那是个了。但可能看到跟这老人点点家人心的那个了，他年头了了，多嘛，年头中年老年了，
2: 是，
1: 这个年头现在点都是把人来点点家人心的，有不起，家人心可能是小军那里，牛牛是吧？
2: 是是。
1: 他这家人心可能是比较近，多种给面具去过有那两年了，年不低给，受不有给，哦，年大，
2: 年大，
1: 是吧？
2: 是了，
1: 是了，是了。那矿里啊，给那个面具的，容得没容易开发的，送差不多了。
2: 是了。
1: 提醒啊，他多种给面具的，看这，嗯，可能是的呀，也不给几点没少工资那去了。
0: nesles ta demi jobs es to ti jik ding ran zu nam ji ta miss de do che che tangbo chu man jar che ne chi bu che an de ne na xuan tar ma gen bu che che de gyurim de ruwa
1: je je
0: ji de to chung se de lo na ge gi cham dal ta cham je res xue bi ne ji dan che na ran zu ta na xuan tu da tarmetu dal de cham je rel
1: a le le tarmetu ge de
0: tarman da xuan tu
1: ge de
0: cham je rel
1: o le se
0: se gen bu le 용수 메롱은 이제 말해. 제가 아주 쇼나로로 컨트롤스는 다 로나 신도 터부체. 로는 터지야 송도 신도 신부든 이제 냠도 도미나 아 제들 정도 단총 말해.
1: 어 맞춰보세. 됐어.
0: 딱 같이 안 넣던데 둔주 편세 겐부 인스는 포스터를 비나 로 둔주 파.
1: 둔주 파 게.
0: 저기나.
1: 어 됐어.
0: 안에 둔주는 게 비는 겐부 인스 거 봐.
1: 제 제.
0: 이제 둔주네 게샤 어다란 로 둔주 던지 리샤 정자 총 말해. 어 든지야 거 로딜라 왕쌤부직 지제 되게 처음하래 이제 러 처음 나야요 말해 사실다 당장 미강으로 주에 주제 야르치 총 용기 미 체제들이 친으로 봐 체제들이 친이자 나저 로든지 탐번에 정장 당에디 가셔 이제 말해
1: 어 러스
0: 계속 정도 비야고 메트로기 주도도도 야고 여배이나 로든지 학생이네 아주 정디야 추신 단초오래
1: 어 러스
0: 이제 제일
1: 로든지 네버티 간리 수고 야고 여배이나 라지 수고도 다
0: 당연히 제일
1: 정
0: 당연히 면례야 점주기 체와 초도요래
1: 세상
0: 아주 로나 토다 로토다 이제 이미나 정기 면디도 점부 비주 체요래 점부도 요래
1: 어
0: 내가 매다 지기도 와 주부시라 매보면 그 누가 주부 매버스 와 이제 이게 비주체야 요래 세상 하나 저 로나 씨도 도 인배 맞지 송도 교부 있나 아니 정당 정말했어 근데 담아 저 미카라스나 네 코르베 품이
1: 진짜
0: 있는 정당 정말했어 다른 날지 추구를 누면 눈신 봐 다 추주고 돌래 당이 심 고르 와
1: 진짜
0: 내가 저거 시 숙심 보시야 하면 준대다 뒤 저저 내가 뒤다음에 참 지래 다른 날지 다 매주 심 보 인변 내가 저도 신도 심 보 인변 내가 민한 거는 매주야 수세 안에 제시대 랭기도 했다 그래
1: 라슬라슬
0: 근데 롱그 내지 숙침 부 포베 내 봐요 봐
1: 롱그
0: 내지 신데다 독스텐 야침 보시라 봐
1: 롱그
0: 내지 슬럽다 니모 흡삼 된데 내 좀 말 봐
1: 사디
0: 안주 쳔베왕부 딜로 칼교류용거이도다 맨다즈 맨주 카샤시 야고 쳔마토니 맨베 러브는지 맨주 쳔마토니 망보여봐
1: 제기라
0: 봐
1: 제제
0: 딘도다 삼노탄다 메브든데 이빈네 정드다는 용마레 저다는데 롱네스니 딘날다 유제 추데였다 야 쳔브르스 다 아 학마르도 데리게잖아 아주 딘능 주주도 향중기 내시
1: 어 향중 내시
0: 다 지금 레리 왕기 내다 균도
1: 사리
0: 임비네 향중기 내시 향중
1: 내시
0: 향중 딜란 랑중다 친중 요
1: 친중 어르샤
0: 아니 장게 나왔마 좀 세야 지 도바 거브거브 향어든 제나 롤 차단 제다
1: 안
0: 마디안 제 윤디 향중 유베 코르티 멤버야 야 엄마 럽체
1: 어
0: 응아 저 멤버 게제 엄마 TV 나 딘제 릴 종당 빈자디 야 멘디브지 레스
1: 리서치
0: 멘디브지 딘디 향중다 향그 제젠 라소 포벤다 네버든지 타달 종단 종마레
1: 아니
0: 종단 숙침 붙인 게 미 다젠 잠 다젠 잠 되니 다젠 잠 쓰는 카라스나 다젠 다와진 팀 망보요니 차 숙침 부셔 쪽에
1: 진짜
0: 그 리기 미나 페메드 종단 종마레 스티니 급데
1: 아니
0: 케누 케멘 누바 냠제 숙침 부 교부요 된죠 정단 조마르스
1: 아네 레스
0: 아네 르르송은 뎀베릭스다 아무이나 도반다 다진둥 딘제기
1: 디파츠
0: 탑서셰셰 야 뉴레샤스인데 요르와
1: 제제제
0: 그 제임이네야 디컵레 정디 정단 조마르
1: 但那罗列下就直接占这个那么多亿了，
0: 是是。
1: 听这有呢，
0: 就是因那米塞个某天一个地下街片就一直拍的，
1: 天
0: 个他用是的，他妈就等这里修好嘛的，百姓等这个啥样子，人了等这吃酒呀等这有了吧？
1: 我是是，
0: 俺那等呢。人给那老个团队，常在布工干下事，
1: 确实，
0: 常在干下事了，这人事给那些了，几主要是多
1: 吧？
0: 哦，这次拆单这一边的片子，农民在吹多，
1: 吹多些些，
0: 忙着了怕做，但谢谢了，吃过来了，但
1: 那
0: 粮食没吃不等这都麻的了，
1: 那是那是。
0: 但今天那么多那些民呢，长二新都吃不了滚腿，但是对吧？重庆那老里那滚腿伊呢，中单也等个这样子，
1: 他
0: 只康白吃进吹菜的，俺呢。张就等康贝拿落了药吧，
1: 那
0: 不去了弄长木地的土宅前面都不，前面就等这些拆迁药不得，
1: 上次
0: 的刚拿落了药呢，那不去了中马了吧？
1: 我这个，
0: 你这个拆迁药呢，那滚腿呢，当然融过了了。
1: 哦，那是那是。
0: 俺们这是提腿了的。 갑티디다 차진 된데시르와
1: 제제
0: 안들로 지금도 숨명을 총배다 밴데 주시나라 군투 미르스 뜻들이 간저 군투 미르스 때가 되어요 말이 간저 강배다 주색 사진 요르와
1: 제샤르
0: 사진 타이네 장알 쳇베 군투 지로를 뜻 구집세 대한제다 저와 제니 요르와
1: 제라
0: 이제 있는 군투 뜻대요 말이
1: 레슬레스
0: 제다 말은 거 된데제라
1: 레슬레스 나 결혼군에 세셔 요 쇼충스 다 대무룽 배미 망고 도와지라 단다 내다에 내랑다디 신중 내시순제 당간주 도와지 디그레 레지비 비네르와 제미가 너 학바르도 이비나 디랑고르다니 라지라
0: 젠데 데데데 와
1: 교도 베트랑고다 디서 바니
0: 제보간데
1: 내시디 포니지 망슈지 그러
0: 제제
1: 스탄 넘규 딱 근데 로르 디라 도종 기타 라글랭 기타 면주 신예 이비나 알레 니엘이야 초 간제 텐에 레소 내다디게 유미데 따오도 과
0: 제레
1: 소소이 그 능주 체제 엄지라리야 머러비나 야데지 교연식으로 와
0: 제레
1: 면주 체베 규리나
0: 제레
1: 더도 이비는 길라 안디 규메기 내슈 유비는 양치 아유기라
0: 단다 콘을 셔야게 샹가 레젠세스 도과 디나로를 디츠데
1: 츠데어베노
0: 안도 율롱
1: 율롱
0: 좀만다 롱 지단이나 율롱의 내시 유나 정마자 쓰고 말해
1: 어 됐어
0: 좀디 편유 거래 나로라
1: 어
0: 포아 주만 롱게 세베 체닝의 내시 목부 내시
1: 됐어
0: 대수 상말의 편도 슉 첨부 유에서 송어래
1: 아 네 됐어 됐어
0: 다 단단 안주 도스 지대인도 지단이나 롱의 내시 단제인다 샥주 제제 두두시라 치매베 내신제 여러 가시
1: 제제제
0: 계시라 람사 토르도 마시야기 맨 슉첨부시담비이나 코에 가르치래 차샥주 제차베 제기 마가데 야부 소마두베 내거들라 양자 차셔야니가 여러와 제단 두두 딘제가는 만담체 제마도야 고 메즈식 디 메롱 딘제 말해
1: 레슬레스
0: 안저 고 네벨 두 스케치티인데 네베 바상 메블라 좋아
1: 제제
0: 공기 내시데 주 유담메 응아 멘주 가르치뇨 유담메 샥주 친구 신요 유미 눈면 가르내뇨 유미 차쇼 유미 어디서 잠물어 바삼에 버다 멤버들 자트 캐지 물어
1: 원해 다 제가 내버 가지 알레니엘이 소소에 내시 가지 신은 못 살아 소 치고 와
0: 제제
1: 아니 배상 제제 아니 디문에 소소 면주 집에 급이 내려 거기 교연시라 기어 와기라
0: 다제
1: 러슬러세 당 원해 기라 다 면주 디 규림 디나 뉴진 컨저 주네 기라 규림의 면주 집에 갖고 규림 저어 와
0: 이
1: 뉴진 전부 유나 기라
0: 다당기 또종 세스면도 거야. 또종 세 다리 디나라 셰르기 랑렌텔라 또종 수야데다 핀즈 뜨제고 왕키.
1: 됐어.
0: 뜨데 가릴 뜨어버렸으나 나나즈 파저데 자종 선 얘기 면주 지결해. 자종 세다 랑렌디다 대외장 간내셔.
1: 간내셔.
0: 뇽진셔. 락제기 최제디에 딜레 슉체고 진제기 체시 자종 세셔를
1: 자종
0: 잘 뜨제 단데데 도종으로 봐라 자종다 뜨위는 도종데 랑네 체디에 유브다 지 캡데 슉체 차여래
1: 나슬라세
0: 제라 그 동유긴 내저로 봐 멘디 멘주디 체 체초베 내시디에 캡데 체여래 딘데 도종 랑네다 신도 능력증 체부 진제 개 말해
1: 아
0: 제당 아주 멘베 유림 단다 콘슈브는지 그 몽조 몽조 면도 좀 현재 당으로 들을 정도 아니에요. 몽조 세양 로가 요를 다들 망조를 맞듯이 되제 쉬윤도다 디 십전당도 시라 쉬모가 체르 봐. 몽조 든든지 쪽으로 봐. 안 들라 무시 제주 세제 그 고림디다 창을만 넓지를 만도야 몽조 맞추는 무시카도 다야 된제 용마래 레라 나주 제비나
1: 근데
0: 면주디 양용진 세부 체르 제마도 면베 추신 몽조 무시 제주 신비나 겨요 말에
1: 아 네. 진드다
0: 몽조가 불안한 저 내시디 내시코라 내시 랑기 왕도 되제 롱담으로냐 보시대 네베 수부 루실 되제 카레라 톱담으로 되냐 보시대 안데 내 원주면도 당제다 다 정도 다 렌샤 듄그멘트 샨 지바세 저와 디 렌담미레 어든지 그 두주 된줄 뜻이 야고 체고래 대수 상만 야고 체비 나는 무시급라 뇽드심 통마레
1: 어 러슬러스
0: 정데 람노 용그레
1: 러슬러스
0: 다 정당 백급이 아지 칠레 메병원의 셰빈네 죽범원 거 치야트데 다가나시 조고야 징체 말 셰마도
1: 셰마도
0: 대줄레 아지 믹세 카두급도 탁주 셰투네 대대고레 안다가나시 네벌레 셰 데르 망부지로 와 카제지 나 개케셰 도면도 맨 슉침부터네 셰 도면도 세시
1: 어
0: 카제니 맨 이 침잠지게 남사시에 만잠만다요르바
1: 제제제
0: 디 가나즈 중난 가르시어스나 도와서니
1: 도와서니
0: 도와서다 도니바
1: 니바
0: 데즈 지바체제 데즐 때제 맹 트윈체 중다 되야디야 개침부르라
1: 라스데
0: 안에 롱게 차르체야 다그나지 소주 제베 제리아 세주게 된다 글랍시 제야라 속보다 데즈 고림 데다 베티 창만 넣어봐 어때 준비 있나네 단데 면주디다 용진 죽 전부다 즉 제가 붙은데 개 말해라
1: 아 네 러스 다이라디 도중 라리 시국 유인 소소 나리아 전 연구를 했길라 야면 인지면 집이게 어 맹간나 내도 저거래
0: 어 단다 디 가래서나 도중 라랜 저어 말 도중 라랜 디 맹간나 대토나 약속해 가인선 디 체력이 맹배 안 저 뒤를 딱 제시해야 돼 단다 공을

0: 내시 롱다 미롱 내시
1: 오세
0: 다야 지르와
1: 어디
0: 아든지 야 고대는 수 요원체 맞추 차단 때 안드네 걔랑 그지 칠레 시제 예전 유여봐 멤버든지 작년 유여든지다 안은 내여디 난 내여야 고 유여든지 이미 있는 야 도저 맨 장부리도 맞추 나온다야든지 이내 수 유여여래 유여여래 그래서 이내 약수 중부이나 단다 공기 유림도 들어오고 와 개인도는 직등자 내가 대학이 자기 매번에 말봐 면주 개인적으로 넘루도 주야고 여러와 개인도는 랑기 투수 콤바치 체체 아니 원중의 제조기 내가 되지 창을 만나봐 저와 라주 멤버 진짜 면주 시도 있나 안 공인의 성물로 편도 숙청 배워봐
1: 현재
0: 아는 안주 삼자체에 있는 내가 대세세나 디 레거디 야가치도
1: 위 맞는데
0: 편의 야가도
1: 레슬레스 단 나리야 비게지 면주 주고 중빈나 인짐지 레소수디 내시대야 규모지 거라
0: 한도
1: 면주 지단대야 인짐지 규모 매비나 아니 나리야 그래서 비게 면주 제비네 고 구름 넣어야 그냥 거 여러
0: 번 레레
1: 디신도 아니 아나 담지라 소야는 신 기란리야 또주 그랑리 최고고 유비나 아니 내도 있잖아 약수이 봐
0: 아니
1: 기란은 니시기 단단 내부 흔들지 레유미 내다 가르유미 차자 아데 다제지 하고로 하기라 그래서 내게 주인네 조디 어 그래서 내 뇌체체 면주 제거하디 어 암질라리아 그래서 면주 휴제 아니 내 짐신 면주하디 계신 브르시아스 디네 그래서 암질라리아 양 근주 휴야 딘이기라 소주 제베 제리아 但 Luboya, Shumabe Sunday. Super Governor Chermaraka, that Trosia,
0: Regen,
1: Trosia, in Haji, and that Super Shumabe on the Charu,
0: Ren,
1: Nangutan, Disregula, Suguna Chubet, says
0: Rail.
1: Tinjan, the Chur,
0: Chungan Bed, Shorta, mixed the deep Shasgrava,
1: that
0: is Nazi Wanki. Jang him shaming in the damned in the Memche.
1: Oh, that's
0: a geometry, but Tangi Shumashi, Super Chabe Sunday. Tan Yagashana, Tinsa, Tinjatwa. 지단기 랑 소본에 주칸제 유미 랑 수수 땅배 향화 쪼벤 도죠.
1: 머리지기
0: 이따 되즈네 하고 그랬어.
1: 그때
0: 인직 대당 시지지 마동한 주 칸에 쪼벌 러브던 데 마르다.
1: 지지지
0: 인직 망조 주도나 제지로 봐.
1: 지지지
0: 디다라스 나한 주 배셔나 남두 이야까.
1: 어.
0: 이야가서다 철룽
1: 철룽
0: 룽긴 룽긴 내신 당외 투저.
1: 디인두디
0: 뭐 쳐와. 쳐 세든 땡 그래.
1: 어. 그래서
0: 당구르마도 랑 딱바르지 착화로제 정우장 동기 되버와
1: 와르게 이
0: 카라즈는 치 님의 차부도스 님의 혼라 님의 차부도스 답세 딜 차와시스도 답세 카라즈는 착바로제 통지 정우장 동기 되버와
1: 딘데
0: 미 바체 카레 테르게서 다 메초냐
1: 메초냐죠
0: 공배 트레즈냐
1: 안에
0: 당이 약은 제마도 없세제 단데 당기 코는 쉬야기 내시 망부스도 와
1: 와르게
0: 대상만 롱야기 랑 고 어디네 주차르 봐
1: 어 러스
0: 창문도야 가버여로 와
1: 제기라 따라 와
0: 안 줄람니 베드 시르제 제 게브던제 대야 제 여로 와
1: 게브던제 대야
0: 안 방단제 롱베간 대제 직 저저든 최신 맞춤은 된 적이 내 주여로 봐
1: 제제제
0: 어 디인디 아니 가르스나 정디다 어딘데 시시 주거 시에 망부스도 와
1: 제주
0: 지인 제일 이민의 주도 주거 시에 주면 주겐스니 차죠.
1: 그래서
0: 주겐이 내지.
1: 주겐
0: 양스 시에 아니 주면 지도도 냠제.
1: 냠제죠.
0: 다 난당 안 줘도 가라스는 뉴일 응원 주면 땅. 안 맨주 딘데 제연도 그 팀 찍了다 쇼크 첨부를 시에.
1: 어라.
0: 공만 찍은 날로라 让听嘛，可做些做做些些，俺些女的开始些做，爹的开始些做，孩子开始多，顶多的些那些的嘛，团圆面。칠 돈도 유미 뜨거워 봐.
1: 제인도
0: 제단세나 정당배 도군당배 있나 선인 쇼가 친이 친인 쇼가 될 도대도 수부 중교 차변 내 주르시다. 쇼매변 내가 요래.
1: 다시
0: 내가 저때 정당제 저거 셰 지고 말해라. 네 그랬으나 롱주 루송 소외 탑시든 냠도 줘 그래. 냠도 친신면 배 더 주신 신민나네 공바 배지 다 그럴랍 송하다기.
1: 배지
0: 다에 맞제 루 양보차. 안 공배 트레드 좀 바르세주마 카르 펜도 카르르스나 두도 두도 칼라사토니 세리 이거 카도 그도 유여봐
1: 어
0: 제곰 되스 중었을 때 또야 또 도저대 좋아 꼬미야 도저대 출신도 최토니다 이 카르에서는 딱세 우스부 나로기 부가티스 탑에 따르바
1: 안
0: 생지 되스 법이야스 도 카레 때때 개 좀 심지로 봐
1: 생지
0: 어 카시 또 깜부치야지 법 카부치니도 줄라 뇽직세세 법 대르시
1: 어
0: 카시 나방 시에데니도 줄리 다리기 시에야 데면주 규제
1: 규제 아니
0: 디제 블로그 면도 다 뉴욕 응원도 좀 세제 가르스는 주마 조금 두더도 단토니
1: 어
0: 진짜 이제 시야지 생지 되스 법
1: 어 조금 니만 가르스는 배 시야지 되냐 조금 디는래
0: 두더도 딱딱딱 어 디제기 케바 유스 거를 이제 인도 아니 중다 정당회 넘었더라 슈 매념 중 시그리 슈 매베 능추든데 레스 시그리 데이네 맞죠

0: 배도 로가리
1: 로가리
0: 나 퇴근이나 길하고 소냐 다 그러셔 나주이 내는 딱 배도 초에 나로 임빈내 다 초와 초와 치외 걸리 내네 캬바 제제 있는 동주 망고 동구로
1: 그래
0: 그거 고나다 로알 시스템이 그다 동주 망고
1: 동구로
0: 로알도 디고나 선주지리아 임빈내 양과다 비라 청경 마 바지 동구로
1: 봐 그래
0: 대체 뒤 잡아 있는데 포와다 당나시 규맥 나로 리네레다 베드 겐시라 수그로 봐
1: 제제
0: 대체 얘는 조거시야 되는 길라 와야 아니 베티 수부교 조약이 양고 그 조직 차로도
1: 와야
0: 세상 디다 그래서는 베티 머직 바리나 다디 나로리아 조 거시 오르스노 도존 디비나 아니 기란리아 조거시 디시에비 규림 디 나로 이네레 수부 교부 처음 알았어 소야 들어 봐
1: 제제 제제
0: 맞으라 세길라 안 디시도 있는 길라 다 별로 수리게 도존 라레다 수리 시에네 덴베게다 아 그래서 비게 지금 면주 관리야. 아, 시에베 면주 좀 말하길라. 디
1: 원래래래.
0: 개바 가르쳐주나 길라.
1: 됐을세. 다디 개바 휴전부 요래라. 당한한 저 보지 소르게 도종 랑랜스 러브라. 다디 지 중루다 칠루도 발로 롭전체. 배제는 당한한 저 칠루기 주식 딱제 유바.
0: 제제제.
1: 칠루 주식 딱제 지도 유마 장마 주시 아스 랍제 디 권다데 카렐는 망조라. 주시덕제 신경이 내부들라 추받대 하우선 니도연제 동스그리
0: 어
1: 내내 면지제 진데 주거 마 짱무소야리
0: 어 러스스
1: 진데 그 저저저다 양 아주 뱃들로
0: 하루 하길라
1: 범메랑게 슝게 콩독수유베 범맹 장당제 마 셰약 답시로 봐
0: 어
1: 진데 데주 가라서는 슝루도 마라 다 창분된 봐
0: 당한
1: 아주 도스 로유토네 슈빈나 포유 수르 주시 러시동 숨제로 주여라 봐.
0: 제제제.
1: 되게 이제 딜레 흉닝부터 면전 나와 이제 보세요. 대수 창문로 나면 딱 던데 도중 시에가 랑랜 집밭에 예부시라 코여를.
0: 레스.
1: 대 흉루도 말아 차창시라리. 단도 야 도스 대비는 안 한지 보여 너르.
0: 너르.
1: 내 투르도 중화 시에지 주스. 다 형형급 급도 발이야. 대야요래.
0: 어. 다
1: 이내 이토라 릭슝고 말아 차창 중재를 봐. 차창고 중재 때 윈나다 맨에 주시다든지 또 이거로 와.
0: 워지기는
1: 주시. 딘딩 안 줬다. 랑서랑 유랑네 타르베. 그래. 면적을 낙제된 데지를 만도 띠야. 중로도 안에 직시에 등기 안 줬 등기 인세 안 됐다. 근데 그 로전 제든 제 말을 딘디 중로의 공도서 이어 봐. 맨에 상물로 유잔부산기 그래.
0: 가라
1: 그래다. 나란즈
0: 에 루규 유린 때 배워 봐.
1: 토강 면서 땡냥 그
0: 수비.
1: 그래. 범에 장마인바
0: 장마인바
1: 던제지 디인드네 정식 랭아스 그래가지고
0: 던제
1: 정식 랭아 디인드 주변에 주신나로 당기색 리우스 리우 차장지 중어스 당기 콘슈 중어
0: 제제제
1: 정식 랭아스 저르다 디로 몬트 넘쳐체 랭아드 카라스는 셸 쭉 남에 점지 내려가 디롱어 자종 세세 두 사람도 정식 레레 디나로그 당부디 셸기랑된다 드리 급스파브드리
0: 러세기라
1: 어디 인데 대창물로다 흉루기 콩단된 바 말아 그게 흉루고 말아 차창부된 바 전자래
0: 데인데다
1: 지 아 로규토네 튀르는보 내도 혹시네 내도기 편제문에 전에 돌때 붙이셔 봐 어떤데 전자래
0: 러즈러스기라 딱 길라고도 수입는 신문에 어 내부 수입이는 레셈나리 앞에 어 소식실 흉바기라 저도 왔대 맨주 집에 유리 나 있는 이지 최고야 지르도 거야
1: 러즈러스
0: 나 죽대 길라리야다 어 그저 쉬야 띠기라 다 콘세기 다 내시되게 표제이나 다 도종 락린디는 더도 규동기 내리 크게야 어 편부유나기라
1: 어 레슬레세
0: 레스
1: 다 도종 룸메로세지도 알
0: 어 알
1: 디나로라 단다 베네 주시나로라 케버티베네르 쇼드시야세 송어
0: 레슬레세
1: 케버티베네르 쇼드시
0: 티베네르
1: 다 안한테 도스마 그도 쉬빈 치브슬랍다다 데 침벤다데 다든 역할을 집사제 뇌제셔로
0: 어
1: 딘제 점시 삼당도 왔다디 이야신데 조 레디 딜라 갸치다 치빈네즈 갸침시라리라
0: 어
1: 집사제다 롱지베기나 치베들 봐 갸침시라리
0: 다
1: 있네 아주 아들이 누스 코데시제 네릭소스다 자제 슈비너 봐 아니 친직네시
0: 어 친부다
1: 치빈네시 다 패치글라 어 도종디 편제 육천부요래 편도
0: 러스러스
1: 대인동 아란주 남주다 대치기도 봐 아, 맹갈 챔피언스. 나자는 닝버를 쓰겠어.
0: 그래서
1: 나자는 닝버를 쓰기 아니 나와숨게 맨 단스기 안데네 단도 딱제르치 이시라 차민도 단도 단스기다. 나 맨시라 단 이유민도 쓰는
0: 망조제
1: 망부터고도 와.
0: 제제제.
1: 다디 직내 망조 코랑기 그래. 망조 코랑 원내시나. 내버 코랑기 원내 맨지 균 증부다야게 응교를 뭐 정말 내 주식으로 봐.
0: 제디
1: 야 이네 차상 권한 리체야요 말해. 그렇다요 말해. 지디 가서나 맨배원에 맨배원에 맨장장을 잡아 주세. 시식이 맨장장을 넘주기 통하여 인조 요주 유배매. 대수 지구를 삼당기 대비나 맨

0: 주디 강 연결 잡도 걸어 봐다.
1: 레레레.
0: 진짜 뉴비턴 도 말아. 제단 시시단 종시스 님도 저거스. 기존이 카체도 메봐. 제단 안도 남주 망적의 디시민도 계시다. 보면서 님들 갈래갈래마다 뉴비턴 말에 본인의 뉴비 요부지 통말 이야기 깨지는 데 축첨 시에도 와.
1: 레레레.
0: 디 드링에 드니 말에 쉬어야이. 사인스나 랑기 본인의 내시 갈래갈래마다 정말을 써야 돼. 단당 안주 처음는 요야이요 봐. 균도 통해야이요 봐. 맹강게 균듯다 지단게 배조치하기 맨 대줄 시에워레스
1: 어 레스
0: 대줄 어 다 대줄 표외던도 하는 드링 급습하고 종시세트 인비나 동원 정담다 선인쇼게 배자지는 하나 저 TV 내시 샤세믹스인데 여러분
1: 어 레스
0: 빡빡차단 세이브 찬조 미스터브 찬조
1: 미스터브
0: 진짜 이게 내실라 동원 건다 정담비나 선인쇼게 까부까리자 찬이요레
1: 어 레스 다디
0: 누빈 욕으시다는 봐
1: 항상 하지
0: 누빈 욕으로 봐
1: 제 욕으로 해 오늘
0: 욕으로 봐 제자 아주 표면기 누빈이 갈릴마다 통말에서 얘기했지 용수 다 맞다고 지르겠어
1: 아 네 렀을렀어
0: 제자 아주 대로 삼들로 가서 땅도 와
1: 렀을렀어
0: 디 멤버거랑 오늘 신에 랑랭 차창 제마도 왜 견지르도 와
1: 한디
0: 망조를 삼는 이제 다 진짜 박자들 이제 시작도 와
1: 렀을렀어
0: 디 너는 아주 친진 내 신문에 신은 치부자주 신비 친세의 내 신
1: 신세의
0: 내 신 안 나가는 이제 진의 독도 진의 독도 안주 장라다다 차규르그리 규르그리 망부시비 동제 진바존 점조데 여러 봐
1: 제제제기
0: 안을 차근내지 안 집에 세봐 안 단기 권을 쉬우는지 진시다 적지게 된줄 망부도 와
1: 제제제기라
0: 안은 제단 주문해지 단기 쉬우승아
1: 제제제
0: 안 다가는 지 나나 안에 돌 통망 쉬지 된다 트리플 클루스 저러 와
1: 어기라
0: 트리플 클루스 저제 포나로랴 르 안에 바 장지 쉬규라
1: 제제제
0: 안 칸에 크디카
1: 诶，写字台写的，你就没读起。就没读起。俺讲没啦，我等着今年早上去不可录呢的。但是别说写啥样了。那是了是。但俺那些不录不那些，不录那些，你对了没做业务事，先免去签约，你偏到写啥样了？俺就没就弄个那些，不那个年纪，帮那些学生去读。但是长了了，心偏不加钱不要的。那是了是了，那是了是。但我那读书那来给了的，是读书多给了。但管理比那俺们这来给的，他多就给了的，他七年他只会给他写些盲目去，我就拿心不玩。但俺这一年来的，退休作业拿落来的，新编年里年的。 退休作业拿落来的，新编年里年的，看几天了，别个就忘过，写着忙过去先回的，开心不起来，有点多忘记了。接着那个作业拿来的，你是抗议呀？他爹也忘过去啊的，哦，可能是别个忘过，看嘛能够成功学习忘记了。
0: 是是。
1: 那是那是。

0: chi ge nyam nyong tha pe cho ti pu ti ne chi da se bo chi
1: san gyo gun du gun chung li zeng ki jue dian zo wei chi da lan zi
0: san do lin ye tian di jue dian zo wei chi da xi bian nang zhen na ngoi lan nan bu cuo xi zi chong ge kan ba zong cheng lu xiang ne chong zu mi ji tun ji ki bie san wa chuo ji ge guo gui bei qin zong guo jue tuo zi xin zhang jia xi men yi tan zam xin sen lian ba chi 제크웹식 연주쇼이
2: 센조링게 뜬데 게베 당고로 사괴베 차념 서범미 시동 등게 심비에 감바 정도 교디 개용 큐러 천년 켜베 청룽샹 내총주 유미초기기 제제고로 진지쇼샤 감바 정키 책주니 랑게타 갸카르 주유제 계급 숨키 숨도로 캐시 탄잠 토장 퀴키 청룽 아보 로지 튀시르 반잠 미쳇시이 청수탄 까지 치외 코리오도 시착비 유미초기니 탈로 공차 조주리스므라 레갸 콩키 밀로 십줄 학점진 랑기 아마 흑기기 사지 마쿠르키 통메 섬드 균진타 탄잠수 시초비 규르미 탐자 로라 템브르니데 법착쇼기 띵송타 학섬 쇠메기 지셈나 띠네 마쿠르 막제타 特送他的 망초了吞지제체的 강정사토로 망망예주다르 제베 제셈무투창신 제가진 탄자 망초츠 탄잠 띵송키 긴지 쿠르스 므엔 바르체 탄 치미이베 강정사드의 탄잠기 머구르 균진베 약쇼스규르예 초기기 머구르 제스니 김수르 라르유테 중치베 튀네송 광키 아마타냠토 머구르 셰프슈나 슈싱 아메 로코모로 特송 뻬마르 챤스므괴와타 군체 제네게와 자드 뻬마르 로규르제 체탄 치미이베 미통 르싱이라 로튜윤 콩판선키 콩기 파마르 체지 착다르키 틸린나웨 추기 덴베 데튜냐 셈나 덴부르니예 테다르 아메 터송 머미르 로람 체바 미게 통신 나와르 자베 징주마니 녜녜 임바타 탄잠 송아니 김시 송아 임베 테셈티 셈기 띵라 수지 머구르 막제타 예급기 튼토 셈제 체베 사편기 요구 콩기 셈네 부유 아마츠레 대지 초기기 마구르키 김수의 상부 균진 체디 통매 섬뚜르 교와 떼내 메바라 터송 뻬마르 샴디 쇼와타 탄잠기 덴자 송균 치구티 미츠 캉부 랭겐 식두 지네 봉디 차와타 뻬마키 차와 토다 파르숨토 셈나샤네 차주 응을 교와 체예
0: 메게 탄잠기 토장 퀴토 까제 치라 송롱 뻬마타 튜시르 치롱키 제야 초기기 통다 파르숨토 터송 뻬마체 디두르 심골 체데 탄잠 소다 칸타 자뒤 마갈러 초기 진예 차숨마 칸체타 르부체 코지 녜톱세톱 제바니 초기기 뻬마초 윤도 쉐베 깨지시리 로십줄 학점링 카와 부유 초배 군두삼 양나 차장 해바치외 야가 강인용 콩키 닌달 쇼방아브네 랑데 티심 튜외 차수마타 공아타 삼바소케네 레네 댄송 칭겐키 터송 뻬마초 이기여베 아마 초기기 남폐베 차수마 퍼버 강키 터송 뻬마초 장레시싱 사듀거도 참마 체토지 토베 티니 콩츠 닌직링키 튜즈 깁슈티리 준조도 사드 넘시 루볼토 장도 조에 초기기 연구용아 정조 용기 비미초 꿀롱탄 니치 폐기 럭슈타 우수 깜바리서 다디 베마초 림바미괴바 두기외베 컵그리리레 제와 스모천유라 외부리리레 베마초 심 초기라 진유 락시 튼제리리 탄자망조기 민망부조마라 지구르탄 심제치바춘신유 머구르니베마초 롱람코나치바식 민발둡슈 직지키 튼지탄 직균 직진 제괴바 초기기 세볼시기유바마세 탄잠댄부충나 김시 댄부용화타 미리 튼지충나 탄잠탈계용화 세볼신기유 사이게도예기 탄잠유기 국미 통답 발송토 미리 튼지르 송경탄 타잠기 딘링 송어티 겐치르지네 정규가 시주 적제부터 망망 님준키 군디 제외 노마린 콩키 총습탄 롭차 군디 제수교티 호대와탄 신라외 계제 남내 단기 미리 시주탄 계송 시자 터송 타댄제기 튜닝 계제 적진 제프시 마미 미럽기기 머고 냠용라 데네 망망 심드윈 타다리 용레기 탄잠 뜸규 수냠 퇴베 주티 카티드 맵 숨키 삼록 미리 카기 망조기 심라 띵습 수바체유 明年排空气圈忙做米定去接客站了，昨日那座停接接客站接班，明日团队他蘑菇节都是摊上面试时，以个形式体会定时数年，天梦去完全都超越。
2: 每几个点数年，同埋针对人，迷茫不关键呢，都不少人。蘑菇肉麦菜汤，特送他带去水军上部，明日呢明日排的关键吃节。秋季季大多鹅肉白炖汤，白炖内脆鸡，配有鸡胸肉，白马鸡肋鸡落了点不容易把汤，汤上给清洗松桂白，卡到了这七个月。光给白桂汤内脆锅，成龙香客，蘑菇都是体味十足清白汤。他过去创作，他点他带去白炖设计，直接泥土都做不麻塞。云图茫茫念准他，蘑菇村子念着歌颂所给七个百万，茫茫心吞他，他怎么送我？念准念准这个南北三不西恰月，当院警察邱吉吉托他派松土，当院去通门心吞他，警察落了点不容易呢。西人图西错不他，忙做了相对学的，当年起命不断月，况且云图人贵啊，创作人别当院唐浪些皮如开了学的，做南张恰他。我就是大江苏，这边吃下了胡大小白马赛。创作苦脚康杀了张着钱呢，创作苦了有六十多个月。提档切记，朋友给内催了云儿月白糖，忙去对路先不接给六七点呢。西人就讲去特色糖不如，光去金子碗去做些糖，见到俺就人不动这些的。创作糖创连去西段点连送新月，陆军七八点糖俺擦龙眼娃的命呢。秋季节，也是生糖推荐的歌手。云图浙江肉角糖，三六六十动画糖。盘盖的两年，西六七八的店家现在开店动画。今季特送糖，每日团结的都是作者。出国出了苏州节前呢，当个出街糖，透过了宇宙。吃完穷早呢，西北店边预售特别动画节前的青菜糖，结合了江边最新最新几个月。长期十九年纪带着电送前行，俺们结束站呢，马路过呢。阿妹通买三顿军煎汤，汤在忙做给你吃的蘑菇汤，明日团结给南北三部队备拍了。秋季季，南北有位吃酒了不起白米羹，年日内年日团的，鸡蛋去顶送来团也不注意。把俺这七个给他们家下米羹，就用三部羹呢，通买三顿六连大月。光给青土年菜前辈扩大日日汤，土鸡切修为诚意日日呢，白马村拉什么酸梅给茫茫三顿汤。你就得不再生给帮不养学日他家跟这个人拿出了内容而心狂暴不怎么下班同名三顿讲的土家带着马家的狗的白马出入村子堂出给几个月三顿坑龙的吹土两村没到人心内容狂给蘑菇肉麦菜给做生堂他咱们送给拉上了南面有完美秋季季北面困难的王位新疆有没给西山讲的三季金水军煎汤，每日团结给吃下配给。茫茫瓦尔去，你就得不在什么十多当的，长在十九六三人，给可不了江边，躺在芒草给在什么钱不谈，六三那么大给跟着人，三只钱余了。退入三边，每日团结也团结六连不息讲钱余。
0: 新竹林业矿了俺那村新竹的那西子创业看不中，成龙乡内创作每日团结给别上我秋季一块块别听众，我就托。这是张家是么也坦诚形式连板起解决的人。
2: 新竹林业项目南北村母体国家图康庆沙托着宋真一给电团独秀千百万把协会别做面积年终学个人。
0: 他论你中国共产党五年来让我家谈教面阿口味落赢不他。落家学咱们别特别马克思人路也孙秀千百抗力人员孙秀铁军子你宋真一了土也。特别是别当去培养在去年宋之义他用钱来出版日本雄鹿也从这开钱吸引别培养他培养培大姐了作为铁团宽端前的千里谈团别电团体康庄沙头孙杨特别老领土游玩官地军前面板当年培养别特别不如为难经验台湾了西初不谈，台湾电车七八年，马克思人落了南洋基督教变八月，日本雄鹿也西九几日啦。突然三边党旗培养在最初年，偏见作为我有的梦想是坚持。让日党旗马克思人落也让教堂到我七德节他用钱的，培养陆军的团长名着为制作的，见到做我谈偏见的开教了。千里谈团别，但是绝不谈。西为金州谈满足追求，让永久五年吧。制作人陆军个， yurju go yiswa lu yu ki pirim kechen rep tha rimba gundi tempo dangne mi ri ki jizo ri ki pege ki lu yu thwa cheji ngo zar chen lu bu

0: 我是人，参联学校前一月，看着学校学生多，早晚出班去吧。看着学校顶是比较跟的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看着面部，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位谈对呢，今早明白，学生多就提忙着给军队单 초앙에 님규 셉슈 짐시조네 콩도규기 멍시체미 구조법계 타 튜디 튜미 뉴제 구조코지 셉슈 차게나 주게 사홍타 미소용라 개발체 옆시
1: 사드 민주를 주기 타 부채 니가 유발체바 견조 개공 균체 매발의 치료조와 타 셉슈 차게 니르신 튜구창도 선신 망초로 주기 타 부채 원소 철토바니 유법탄 뒷바타 밀르드위네 특주 락렌다웨 캔딘 토구리인 在对地摊大用了铁道部落车摊初期提外电轨凌晨夜冲凶黑色凌晨地轨起七年用为从八日面的七段七站七八摊勤将去勤将七站小枪松家黑镇这月甘么公司冲凶将么干地轨起普通抗别严继选举了面的罗出就沿去边关摊罗来过年初盘起七边七段协许所住几只水内开八间去地摊相地许月
2: 在空丹冲凶，别定严规冲凶确定抗体。陈密度、密度、盲片面具相对许的，在院外内冲足监管了。面东当老板谈，地谈过着组织起个月，结合给勤杂民别勤教学区，加以初给四句团购了规定动画团队内，城管区给学区南团十多单的，严者查检谈，勤教学区送这起做供了规定交不单的。昨内密措给地谈过了，推到都只在当地七八谈，勤杂民别措备内部做供了兄弟。
3: 给的，勤教学区补贴母体托着动画堂，开工加急，凭借七段接了规定东西入职。看见下的看见水不呢？看见钱的来团变为怕了，城管区给通托不谈，村托别的送给来团我了点呢。三团忙做给地堂送行入职。
4: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发展，过了同桌的年冬来接，品种的年度补贴托为偏见进了不绝。
5: 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新的领域，听的孙教授关注观众，下面来请寻找大家的声音。谈的你，北京去七岁举起大大日。你看你，品种龙井年轻员工，还见龙井一。
6: 看到你，云头写着列车，平江写着写不动于推车站。平江写着，
7: 麦罗东站同门一位，三头人呢，对在主前。平江写着，日常开往同门人瑞来充电，写了个送去。平江写着。
8: 生个那么错，公干么事？票价龙清气，票种写的设备根据七点列车呢，结尾可出去。俺列车坐中不落电影，天天去票种写的设备列车的，廿零几里啊，坐中学个影。票种写的设备根据七点列车的呢，从前两期日常新住怎么谈？落不着车个去，明早车位票里边起来几百块钱，千万盯着学呢。票价一年谈，陆续，苏里所给南段七点那一位，生个那么呢？俺做列车天儿团团谈。
9: 三线能够，可是就运营。天天这个七点这部看图，天天随便关注你，给写的三不拉日。天天给咱在这七八月呢，推出给空不在那节，俺做了在那片吧，可是运营。俺了给咱给七点马南逛了，给写的三不拉，我最多就是运营。给写的三不拉呢，记录七栋估计就是干不了了。品种落片，配给参加的，落单先不谈。他的品种落片，配比你心中所以所长谈，心中吧。品种落片，日常农林去，给钱吃毛糖。 给其配的比聪明，品种比你送给天王推做给主人选吧。给那空他同品种难点六零糖，
2: Saragunbi Nandian Lumlin, Songun Miri Lopta Shemu, Dinshu Gigin Chimo Tang, Songun Songun Shimju Soyi, Dinshu Shimju Waso Nanguyu, Kwangin Aje Su, Jilung Yedong Loro, Gikab Ki, Gian Ane Jungi, Jizo Tiri Tsema Ribi, Giji Tiri Shimju Ki, Namjang, Ga Dingur Ki, Tsunga Shimju Nanki, Tseba Dingur Ki, Jushin Yala Tang, Jilung Yedong Chu Loro, Gikab Ki, Tsema Ribi, Jizo Tiri Tipse Namjang, Puri Yitzagi, Gaja Lili Tang, Jingne Jingtang Shimju Sogi, Ginkun Nangshin, Chilung Yedong Josum Loro, Mongwe Gigab Tsobe, Gab Josum Pi, Giji Piri Bi, Shimju Tundur Shuba Masi, Tadung Tundu Tua, Pi Sibu Tuki, Lok Chu, Yitza Tomi Shimju Ki, Jesum Chosan Oshi, Chilung Yedong Chu Loro, Kong Ki, Tsumjin Ginkun Nawe, Dibung Gumbi, Pi Pinin Gajala, Gab Tangbu, Gigab Gi Piri Bi, Chagato Shudi, Joman Langme Chagato Batang, Chilung Yedong Tun Loro, Tsumjin Ginkur Shunbi, Ginkun Ne, Pitun Jebe, Kadang Yitzala, Bedeb ki jaga toshu di, Zhongguy Sishun ki jaga so toyubashi. Tiling gilakun ki nganzo chiri naya ki nangduan so ni, gacha ribi goduan tang, zamling chi gacha ribi guan dozam. Tanang xin, pyo ki gacha ribi chungbe tang, tuyming ki kejo so ne chiri nangguji. Hengi ne gusun naurana.
3: Wala so ta tiling naya di ya zo, zi pyo ki gacha ribi nangduan da yamana juishi cheze ma. Damsia jabu chungse shuaya yin. Chetan, da di tiri nganzu zi zovu di lungjin ki senpobo son zang di nalo liya cheji xeya di zo kode namba zo kode ba rang cheji ma ngodru yu suri shu zi yin. Chetan nganzu garja rigu sigi yun nian zha yaman na garja sidu zang ganja zili sigi yore sigi du nang pui nalo garja sinin di juja sinin zha di zo gya chenpo shubu cha de yore. Garja rigwa sidu zang becha xa na nganzu tingsan jik bedib chigo garja rigwa mayinba. An shenda ki jik lu gyu chu zung dizu da zhe dengyo mangbu zil garja sinye ki dinde ki kodion zha yuwa re. Da jirdan ka ni garja sidu zang kurang liya zha xe zha wuzi shuwe na dina liya mingzi nyi ri jik garba da jik chakba sa di. Garja sidu zang karisig yuwa re sa na garbo sidu zang we denba ya ma na sewo sewe tunda ku suri yuwa re. Becha na Namlambina, Sama Ton Tubia Yodin Yoshi, Dasa Rubina, Toya Medin Yoshi, Dinja Induzan, Garja Siduzan, Zidangan, Garja Garja Siduzan, Karesan, Sebu Tunda Sursi, Dinjit, Dajik Cha Siduzan, Karesan, Chagwa Siduzan, Sebu De Karesu, Yanjik Nyasugosu member, Dor Dubu, Tinsan Nichesan, Dog Dog Nambia Sursi, Chagwa Sidu, Bechasham, Ranzu, Jalajik. Simar thor den jo de zu su ru ru su be de ya cha ba de se ge ba din de yin du zang gar da cha s nin de tan nam to da dor de na ga re su du na jing ne kho den se bo zhe tu ni ni ne ga re su nu dor du bu din de ji ge ga re su du na zha xie zha bu qi ya yo re su da de ya gar sha guo le ya me xi ga re su na men zhong ge ke ban nang ge gar sha s nin de zha xie qi su din de mang bu yo re yin ne zha wei ga ne nang du din de ni le ya du ne zhi ge yu gu re su ge qia zang gar sha si du zang ji ge ga ne gwa guo chuo gu yo re su na jing ne ka se bu yo ba da zhe tu ni qi ni ne ji nyang yo din de me ba dor du ba da guo de ba din de ji ga ne ba den tu ni qi chung bi ne an ji dang ga ne gar sha si yo re Tā tēyā gārchā gā rīgbā sūdhū zāng āni shūng lūdhī chā bā rī. Gārchā gā rīgbā sūdhū zāng dī nā lō lī yā bēchā chā nā pio kūrāng lī yā jī rī kī kā nē gārchā gī tō mā jīg chūng dāng rī tā gā nāng shī nē jidhār chā jī pē kē chīng yō rī dī zū gō lī yā gō jīg chūng wā tā jē dēng gyō chī rī. Nī nē pio kūrāng gī gārchā lī yā tūng mā yīng bē kē chū tā wā kā rī kā rī yō rī. Chā zāng dī nē yīndū zāng dī zū nā lō lī yā jīg shūng lū gā nē yā dīndē kī tāl dēng kē guā yā, dīndē yīndū zāng, gārchā rīgbā sūdhū zāng, tā dōr dūna, gārchā dī jirā dōbu yīmbā, gārchā dōb sī gārē sūdhū na, kāpdī sīgū yu nē dā yā mā nā shī dī gārē, tā dīndē jī lī yā jidā rī dōbu yu yā rē, dē yā jī tā tīng sāng gā shē bī nā ngā zū cīng rī dēmbā sīgū yu nē dā yā mā nā bē dī rīgbā dā tūm bā, dīndē kā nē, garja sinye di kanje si tegu yinba kwa ya kurim zhawu kanje re dina li ya nangduan zhawu chakyan zhawu kare kare changgu yo re dinje jik ngorju che shabu di ane jidang gane garja rikbo si cheche dinje sik yo re che zang pyo ki garja rikbo si du zang jidang gane kwa kya chanpyo su ri re shibde ngorju zhawu di shugu ma nganzo ngorju yungu re sengi jirde ki gane garja si du zang kare sugu du na pui na lo li ya sungdian jigo ki garja ma yinba tando kare sugu du na an gu da tukla sokba dinde ki garja la ya yuwa. Dor duna ten changme kare su u duna garja yue denye jiri. Che zang kwe juishi sugu yunen dra yang mene di gya chenpyo suri cha de yuwa re sengi. Che zang jirik gane garja ribu sengi di nang tuen di di suri jiri. Nganzu jirik gane zambu lingi ji garja ribu jodan sengi dra di zu gane cha xia bi na da kande suga ji garja chungya ki tuju di nga u shira zigi yuwa re. Pe cha xia nang geji toli ya garcha saadi pei chewa ji kawa zhugu yore sina nganzu bedib da dizu garcha zili ya ko zhugu yore. Chetan di bedib garcha ina jitanga ne bedib mewa garcha yongya me dengyo chire. Dinde indu zang garcha sidu zang shibde gane kawa kogu yore sina ane jik garsga bedib korangi ngamu jik pecha xa na ejib la soba dinde ki longu tongda xii nga dinde ku kone yikza re dizu nyarza chebe qebla ya anyan jik kare su udu na mikshir da dinde debu yongche lu ya di chenjaan loksu garje goyo xaba dizu ya anyan jik garja asini tanya dinde chung an kale kale kare su udu na di pekyur chen xan jo chire chatan zambu lingi na lo li ya ngan zu garja asini di kodion ki gang li ya kowa lenda yaman jocha di 단대찬의 사사는 지금 맨된 교지시 빈주 가려서 우도는 교회에 된 년시 미리 지기 가자스도자 하는 배대지고 가자 연된 교 미리 신다 지기 양 가자스도자 코 고는을 야 신다 추된 교 소든데 근데 인도자 벽 가자스도자 지르 그 간에 사사는 고든스는 다 디지 망보 소리지 근데 인도자 만주 지르 그 간에 가자 가자스도자 안지 송접지 배대비 다그런 능신 익산지 딘데게 대전다 남당도 속고 마제 봐야 최대외 투입 거 생겨 딘데질이야 가자스는 아니 지단 지기월 디 배제시는 그 예직 스년자 딘데지 주업이는 어다지 송접지 배대비 다그런 능신 익산 다그런 능신 구성 되는 간단 간인론 되게 그 대전다 남당도 디수 마제 봐야 최대와 야만 디나르리아 낭던자고 가려요레 때는 안주 별이야 차시는 맹가자스니 딘제 용구요레 딘제 인도산 맹 디나르리아 줍제 가르가르레 딘제를 속바 세우르고샤베 투익 딘제질이야 지단간에 가자스요레 딘제 인도산 가자스니 디나르리아 가려서도는 베데 속이 가자스니 디 가르차브레스는 아니 베데 속이 지든다 코불로 속바 딘제 이 세지 야만의 제식 더둘기 주구식 차 유도산 가자스니디 단대차리야 만주지 리그 퇴년이 수유년자 야면 로벌롬년 난년 최 통말 가려서거든 지 징내리야 지 균을 논야 수유년자 딘데리야 통말게 주고지 인도자 가려서거든 배주에 참부시라 하지 점블링레 차샤는 등산 가자 리그스도자 뱀미스베 달게 참부시라 하지 가자 리그와 땡제 안에 가려서거든 kare tingdugi bè jik chenzi sgu yu nian zha ya mè na rikwa sawa kanda kanda li ya ane tomar ki jik tsuyishib chiya da ya mè na dinan ki jik juje tinte duendan ki go li ya jik jeshib chiya ki kare sgu re su na tablam da jik nya jik sni jik yo re dinte jik cha de bè suri jire dinte indu zan anzu rinne karda kari yu nian zha ya mè na sosu chile karda kari yu nian zha tomar garja gani 직 추십 차디 개정부 차대요. 때는 아주 심주 전년지 문에 차시함네. 소수 심주 차 갑조디 가르래. 갑조디야 냐마 심주 체베 제부자고 가르가르 요래. 딘데지 따고 우도는 안직 토마 가르자고 남네. 아니 직 추십 차. 딘데기 가래서 우도는 내주자 요래스. 라과도 벤 지게자고 디조 인비는 딩두 벤은 nganzu jik shimjuk inenda ya mena dhaganan shin jik sartuyuk namdaan karda kari inen deya ngol ya garchak lamne rangi shimjuk di gwego do mendo de tunin do mendo di jik jungje re din zhugan ya jik pendo yume dinje gareso tomar te gareso na garchak lamne chonyer chage dinje ki gareso kuduna rikbata mangbuchi chade yore dine indu zan garchasin yin di 가르스기 요래 쓰고도는 다주지 로비는 안주 가래 가르샤 나로리아 지릭 간에 등산에 차시하고도는 갸체세 간에 차시는 가르샤 수두자 아니지 망부질이야 고쳐야 요된죠 뺀 세세 제와 고와제야 다주지 야만은 어제 취취 딘제기 지글에 만주 폐베 크균스네자 야는 람스나로야 가자스니게 타니에 차데요레 실제가는 가자스도자 다양 안주 가자스는 취지 주고디 취지 더부질 수다면은 야만은 가자스는 체도 예배 명세간에 차시는 가자스도자 지단간에 배득 발자스니 딘제질이야 고초고요 딘데 인도자 지르기 가자도 고도연스네자 야만은 디 가자스는 전문인기 가자기 직 집에 따직다 벽이 가자기 직 개발자오지 저는 다 뒤에서 질리야 하는 지구요래.
2: 다들 힘겨내 센신 바티니 변종 세대 시비 군대 치료 레전디 티링기 레전 나간 수 변종 롭치 직종 롭링키 기겐 치모와 시럽 상발라 딘디 슈네 까르샤리 비고네 치디나 신유 샤노 모티네 디고 세로나
3: 난조 퍼기 까르샤기 지베 준비 골이야 담마 도르디 신마 조고 소리 슈비네 지단간에 퍼기 까르샤지 무슨 년자디 포만 난조지 퓨이 토마르지 중반에 아니 다지 조요레 단단한 저 최신의 표의디 투미삼부제 즉 살도 되게 연습요레 봐 대원이야 즉 표의 중요네 저게 매년 저게 디 견초게 말이 다들 최신의 표의디 투미삼부제가 전도상 안 투미 구도장 안 저 루규 용자의 최종 토기 세바 직능리야 급대도장 최진의 망부치 별이야 결국 수야기 대주 딘데 질이야 지리어레 딘데 인도장 최직션 망부지 교류 인도장 배차시 없는 안주 루규레 대주 나로리아 가르스기어레스는 투미 삼부제 토말 그래서도는 말기 하토리 년쟁 겁려야 여된 교가 년부 상어스 닌디 다 상어디 저토비 인수여디 영이 가르카레스도자 안에 디나로리아 제네스기 도규 소고 딘데 망부지 여스 디 인도장 토마르기 가르스고도는 디졸레에 가려서든 바던샤버스도 년자 야면은 최 조르베 따지 가려서는 천장 초직도 뎁샹교 디수 상마로리아 뎁서 대야 먼저 하는 가르자 중부에서 주초고요레 먼저 단답지 머니금범지 가짐지 디주 나로리아 급티도 가려서는 년부상의 고된다고 마체 아는지 전제시 두규 니수적지 승인기 타니에 디수 있네 근데 이미 다가는 신지 최고 천장을 소부 디수 망 모두 잡을 채 디체요 디유두자 가자스고도 내자 토마르타 딘데지 투미금네 하람 중바야 지초고요레스 디 안주 가레스고도는 단대 비위기 가자스고 내자 디조야 샤초고요레 니네 가레스고도는 가자 디 중사회 주고 안주 영수 차고에 급려야 전부 투기 가자 첨부 넘숨 사지 딘데지 용다게 세수 주어리 지단간에 전부 그 구두 가자 첨부 넘숨 스니디 가르지도 쓰고도는 용다리야 지단가다 치디 송진 내 우초제 아니 치제버진 담은 우둠 전부 디숨기 옆세 숨기진가리야 가르수고도는 중대외 가자 디게리야 지단간에 벽 가자 넘숨 쓰기와 따디야 땡갈 가자 방당 가자 아니 진부 가자 스니 딘데기 타냐자 요리 세상 디게 숨리야 안주 가려서도는 병어롭게 가져서 유년자 양 전부구두에서 작업에 가자 전부 넘숨승의 소리 이제 다녀요 다 대중원을 그거 충분히 대중거리야 나르기 개발 넘기 시바 미지부터 이제 망고요 이는 내 단대문에 차시는 안주 지금 심주 대부서 유년자 대조 대위는 가려서도는 단도 제야 유부 배차전 댕갈 가자다 대조 제야 유에된 조치 댕갈 가자스니 디 안주 표기 지단간에 가려서는 딩줄 숙수 조합 폐첩에 나가야 가려서도는 요아리스 디 요야 디 가려서는 나당 개분한 그 그린 댄제 아니 댕가 가자 디 가려서는 딩줄기 트레리아 쇼요아리 딘데 인도자 댕가 가자 디 근데 지명 안주 세도도 무슨 투구리 딘데 딘나로리아 댕가 가자 더비 나리아 쇼비는 댕가 가자 디 그래서 토마 링시드 디즈 나로리아 코란 더베 투즈 아니지 더비아기 가르스고레스고든 더베급리아 가차 디더베 아니지 야마나 셰다와 수레 다그는신 촉진 나니 수레 다 딜레 소바 갸갈기 빈드데 수요레 벽이 로자와 첨부 수 댄좀제 안 가자디주 댄르 워버레 다 디게기 그레스나 난든 주 세베스르 주요레 딘데 인두자 만주 지르기 간에서 차샤는 벽도 타고 가자 첨부 넘숨 나로네 다지 가자가 쉬유디 하름 댕갈 가자리야 지 초그면 로삼산지지 댕갈 가자 코랑 링신 나로 죽 로라스니 소레 딘데 요레 죽 로디 나다 수 구두에서는 나다 티드 송쟁기 구두 딘데지리아 연관이 소지래 딘데 인도자 루글로디 다카지 카레스 구두는 티드 송쟁다 세나 렉 진윤다 최손 대전다 야면은 카레스는 티드 송쟁을 소버 딘데 파주직 첸두주 축대회 남배워 댕가가자 되주 ngam chison de zon gu du le chung bin yin sin ye su de de ge she su yo re yin le di lo za wa re bin ji da re de ge gi kha re sa na lo ben chang ma ji gi de ju chung ya ge tu ju de zo de wen ha lam de nga ga ja di nga da chi de song zen gu du li ya chung men ro san san re din de yin du zan de ju gu lo de dang nar gi kha ba mang bu re ni du gi be cha shen ga ja gi da din de gu li ya si je na ni be cha shen dong ga ren bu che re da ge nen shin kang ga 계산 수림제 다가는 시 지 조세 제출을 소부 등대기 디고리아 다지 문진 시단 소수 루글로 임바 지과 맞은 점제를 가려서는 이제나라 세가 유효되어 봐 이내래 왕당의 지수 걸어야 중세기 아니 파주직 개발된데 쇼요리 근데 인도 카지기 루글로디 지루디 제벤 게게 니슈 접시로라 딘데 지수 수르시도 예 이네다 로벤다 딘데 지두잔다 드리디 나로리아 아레수고는 디고기 쯔버티스 슈모가 체제파 도도자부 슈민 주글로디 하람 지루 게게 중력로데야 댕가가자디 잠면로 삼상지 저선 댕가가자디 지루 게게 중력로 인베는 하나나다 치디 송쟁기 셰슈베 걸러바 디급리아 덤교치리 덤니게 배차시는 나한주 로자베이네 가와베지다 흔류 왕불라 소바르와 최근 나와라 소바 급디두기 가레스우든 캐버디주 주대여르스 로저와 참모 디첸나로리아 좀된데그 진루기 아니 시앙아 안두스 주글로리아 더빈 더셋 유디니 아니 보다 동타 댕가르야 인스 제제 슈유자 디더셋 유디야 아니 댕가르 슈유유잔 치기 민남기 아니 댕가르가자 쓰여레 원에 저는 댕가르가자사 디 쿠란 베제디 챙무시디 말이 다른 안주 가려수고도는 책동 숨제 니슈적지 로리아 샹베 체베 딩주르라 소바 디즈나 로리아 단다 댕가가자 닝슈디 제야 요리 댕가가자 닝슈디 챙장려야 최규르세게 레가차 지자요 딘두장 댕가가자 스닌 디네 치기 민남기 덥세 유근가냐 파 아니 민다신 교지 댕가가자 댕안주 가려세세 제투구 요래스는 댕가가자 나로리아 딩두베는 슈베 최전디 dünge nishu zeksumzi, chetan denga karcha tebe gubli ya, gubdi duzan pöli ya, chö gyuru tse, yö tse gi, borsi yunen zha chang di dünge nishu zeksumzi zi yinba, ane denge chugu yore. Te chi li ya becha xana, chimpyu karcha asini, dinde zha chung yu zhuri. Ta ine chimpyu karcha di, tanda nga yun zu, jaya me deva chiri. Chimpyu karcha di jenye mangu chung yu, denba chidari gubli ya, yinna, angar ki, jomden zhi rela soba, nadangi kheba namzi, 다른 신 가래수구도는 치수 중샤베 빼는 안주지 부든 좀 붙이지 다른 신 경왕아버 친부 예윤 디준나로리에 가래수는 친부 가자디 쇼요 붙이지 대야 제베 수르든지 나요리 이내 단다 가래수구는 친부 가자디 제야 매자 한 십제간의 친부 가자디 지점의 중요함에 디스콜이야 마베 뽑았던 무슨에 제대로지 다 이내 더블레버실이야 단다 가래수는 팡당 가자디 미두 가래수구도는 나한테 표기 댄주칸에 예선 중요할 제자 니인두자 팡당가자 니 더비아기 투주 니 키로틴데질이야 더비인스 티오리 더비아기 전부디이네 아니 나다 나한테 다 용자라리야 체제가 진수구요를 봐 나다 체제급리야 더비 나다 체제기 아니 지 첩세경에 투주 지단간에 나한테 가래수는 지루 얘기 중요한 내제제 gege shibzhu shijik shinyin da di yanyu chi xa yundu zang da di di bara ki kilu di pazu jik zi yundu zang gege sumzhu na lo le menzho sanba chiyo re chazan pangdang garja jie tuwa di nganzhu garja sunu ngar ki garja ningba tizu tizu ri tizu kwa li ya diks segas chungbari. Karay sikudu na pangdang garja nalol ya denga garja da chimbyu garja pangdang nguwa lu chungyu ba di cikla sega yuwari. Dagnan shimbel chasem pangdang garja nalol ya di nalol ya chimbyu garja nalol ya mashuk ba. Ya mena doyo ba tizu pa karay sina karay seya che ba nam sabya dinde ki kor ki suri dinde sungcik mangbo chuyawari. Dinde indu zan pangdang garja di chimbyu garja da denga gaja yaman denga gaja da chimbyu gaja ge chi su chung bdi sebre dinde indu za anju ji jidan ga ne lu ji ga ne chöba da bu chi du za ji lo de nge ba du ji lu ge ge sun ju ye yin jin dinde ji li ya chung bu men ro sam sang ji yo re cha zan chö jin di yin bi ne denga gaja le si da ge mang yo re palam ga re su du na chö jin sum ge la ge chi ge ben ne denga gaja li ya chö jin dun ge ni su zhe sum yo re ba tan de di ga re su na pang dang gaja di na lo li ya chö jin che dong ja me sum ju su bi shu yo re da yin ne di na lo li ya ji ga dan li ya di ks 면접을 텐데 용기 사회 간에 가려서는 네 예윤치 중요하죠. 텐데 인도상 먼저 표도 잡에 가자 첨부 넘숨스니 네 다지 그림 다우지 지위는 토마 댕갈 가자 중 댕갈 가자 네 뜸니다 디주 가려서도는 먼저 가려서나 로젠가오 베즐로 소바 디주 디콘 류왕불로 소바 디주 뜸교 진행스요. 단데 디 첨부 가자 네 lukyu yongdaagi tizu jeshi tizu naloli ya lozawa ditaagi ta mendoa samsanchiri ta inet tanda bedi jik shubrangi nganzo jik boba chedengyo chiri. Pangdang garcha di inbi na ane karesu ki lue shugo ya gyengyo son zang di nalol ngargi ane pindri da karesu udu na tanda shilal soba tizu tang an lozawa kebar shuba gawa bejizla soba dindegi taba shi cheze ane gyawi insu du zang di karesu udu na kongi tamnyin da tizu tang tabi garcha naloli ya kwebe dajik chwe zengi chanlo soba dizu karesu udu na nganzu jik shedo tubi aksur chiri. Dinde indu zang jidang gane pyo zembyu gudu yugi garcha sigu yu nenda di kawa sigu yoresu na gub tidu yugi pyo li ya chwe gyuru chay sudu zang chwe yongzo gyurbe cha zang gi dajik togo yusu nenda yame na temjang sigu yu nenda dinde yugi tanda aksur chiri. Becha xeam na 안주 등산지 근주 댕주스니에 주 타녀 중구 열 근주 댕주스니인데 전부 걸로야 타녀 된데 단다 지단기 가래 십제 나녀기 근주 댕주스니에기 타녀디 퍼시브 걸로 걸려 좀 마도 땜방 아타르글이야 타녀디 메스요 된데 인도자 안주 가자 나로 레세 두요레 최 교류책 레가 자스니에 소리 된데 그 뜻에 산내 간에 용 용다게 챈데주 산내 간에 차된 교실 봐 제가 직 판단의 댕가르의 침부스드장 소치기 민남기 가자디 토마드스 사곤디네 아니 민다우스 야르제 한 다신조지리아 진드기오레스 디인도장 지단간에 가려서는 전부 구두리아 가자 침부놈 숨스니디 다 디소르지레 다 되는 안주 퍼시브급리아 가자 된데 망부 준비인스요레 안주 다 등산 가든기 가자 망부 요레 디주트 나로리아 시뷰골이야 딘데 가레수도는 베네 차샤비는 안주 로젠 렌젠 상부 제신 여기 가자 딘데 요아레 스기 요데 가자 무시스케 제야 요 말에 이네 코랑기 지 로마 고기 기단외 제신 여기 로젠기 남달 가제 되면 속어 디즈나로리아 로자 코랑기 제신 교다 콩 로마 남 제신 교를 속어 야면은 줄신 교를 속어 디게기 최 줄베 아니 가자 잡지 요래 다 가자 디 인도 야만의 권한게 로스 가자지 더 유조 대중 안주 단다 가려서거든 가전 제제 슈토야 된데 민두 다는 신지 가담 개베 신년 전부 뺀 놓으러서 봐 런던 시르 그 뜻세베 양지 가자 된데 요스 요데 디졸레 안주 단다 제야 여버지 말이 다는 신지 침 탐제 캠벌로 속어 디즈다 개베 신년 전부 남기 제 신교 근데 침낭가자 침로산 타스년 된데 그 망부 제 신교기 양지 가자 된데 유스비어데 대조 담당한 줄 다직 제 매대베 소리지리 된데 인도산 퍼시브 틀이야 아주 치기 가자 나로리야 요르스야기 차비 망부지기 비균 동배 소리지제 무시간에 근데 지 이미 다든데 지 슈부 제압든데지 니도 배차샤는 양지 비닝 트 나로리야 최고 촘스년 된데 그 차비 닝부지 제수 딘 나로리야 퍼시브 구두리야 자간의 추 교르샹교기 다는 신 자갈 자나 다 리윌 소바 딘데 가스군의 교르샹교 미리 신다기 더구 미리기 간의 교르샵의 추의 릭슝의 딘데기 배제의 가르샤 다는 신 안주 퍼 나로리야 된주 퍼마스 제주장 퓨리 남기 제샹교 가르카리 유명들로 소보 된적이 아니 아니 얘기 요 된죠 된데 요 된데 인도자 디조 있네 등산하는 세세나 제시 개선부터 차대요 그래서 제가 자외간에 가려서거든 표시부까지 아디 단다다지 자야도 권보소 차대요 다 가자디 그걸 가자지 다르지 요래서는 양 배디 세가 매우 된데다 양면은 방다 매우 된데 말이 니도 배차시는 배우기 싸죠 망부지네 표시부 두기 이제든데 망부니에샤 요 이제 망부니에도장 배차시는 안주지 보리스니 소르든데 다가는신 초가르 비닝스니 소르든데 다가는신 기주비니 릉주비닝을 소바 디즈나로리니 배제소수 데블로야 가래수는 안초지 다시 향바래 된데 가자 소리 된데 네 쇼요 된데 인도자 내 랩통은 배 지신도 체제 가래 속도는 급투도 시뷰 투기 표기 가자 그 조단을 된데 리네 중앙 농부 제국도는 제시 이제 안 당부 뒤주 제주 차대 개침표 소리 차대요 레슨이
2: 배기 시리라 중앙 낭세 파낭기 카디
4: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마키 편종 셰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3: 다디 슈골리 앞에 차신 안주 다지 루규기 예당간에 차신은 직사게 두렵스니 소리 된데기 타년다 요리 디네마 체제 안 가려서는 별로야 가르쳐 가지고 버리 대수배들 차주부든 데시라 중요하지 다 디나로 첩순다우질이야 가려요래 쓰고도는 나탕기 개원남기 통말을 까단 댄주디게 교류체 주 촉진나야 차례든지 럽침부친나 하셔요 디나란주 벽이 루규토기 나탕 근주다 딩규스니엔 디리스 나탕 근주 딩규스니엔 디 타녀대야 직 너지니요래 단단 안주 휴아디 나당 근주 아마디리 아마디 치마레스바 치마디 가레스우드는 바르마체 제가 디거블레야 나다가는 디주 직베거블레야 다디게 가레스우드는 속지 체베거블레야 아니 나당게 가딩게 가자스니는데 충분히 나당게 직가 딩줄스니에도 촉지 제하디 안주 표그리네 토기 다직 자와 전부 쇼질이야 제 조여에 변은 대야 토마르지 멍심해보다 된제 개말을 그래서 우리는 페시브급이야 던지 수수 능신제 가자 된데 당무 시간에 제하여 말대 이내를 직 댄주 추유로로서야 안주는 촉지 스그로와 가다 댄주 촉지 제하기 차례디 나셔요 등산 배차시는 안주 제하여 된교 대주 나로리야 배는 패시브 급리야 중샤베 봄진데 망부여르 디나르 봄봄스 두잔 배 배차시는 균봄스니에 소르든데 응봄스니에 소르든데 송봄스니에 된데 다가는 신지 가려스나 도마스니에 소르든데 그 남부든데 망부시우지 중요하리 디 패시브 급네 촉지 제유자 디 단대 내 배차는 안주 직 개동 송두스니에 소르든데 타니에 소르든데 용구여 디나로네 배차시는 송두 잡지리야 차샤는 나주 지 응어리야 송두 제제 러고요레 상어조다 야 메시지 신다 가지로 도마스 그도와 원에서는 차비 딘나로리야 도마도 송두스 닌가 추된 조치리 도마 축지 차디 퍼시브 간에 챙겨레스 도마한테 주 니에 도마 단다는 신 뼈직 말이 뼈 망부 카질이야 뼈 숨주 요 땡겨든데 카질 뼈 주장 요 땡겨든데 망부 정말 송봄스니 디나로리아 송두스니 디나로리아 뼈 시젠도 뼈 축젠도 뼈 예젠스니 소르든데 뇽알리네 뼈 숨젠스니 소르든데 자 망부 중요하랬는데 인도자 디게게 디나로네 양 꼬고 채워 디게 치수 아니 직 도만다 송 송두스니 소리 촉지 제발 제가 되게 그 촉지의 표시비 구두네 재생조지 인장 치수 가래수구도는 안 나랑기 개번 나오기 근주다 딩주스니의 촉지 제알이야 접숑 잡아지 중요하래 현대 손장 안주직 루규 용다 잡아지리야 차시는 야면은 등산 가자 코난 나로네 세가 용단의 대위는 나랑기 변의 개바 좀된 직배 예지로 소바 디주당 공기 아니 직 로마 유벌로세 주배 생계 다른 신 장로캐브 청주봄 로저버 전부 순응 외세로 소고 디주 나단스네 민지급 디주장 펠리아 다직 던디 수신은 신 도마다 균봄로 소고 상만 최로로 쇠제 아는 지기나로 마찬바 신다진의 커습슈 다 도든 딘데지 가고 양 신다지로 되어대어드는 파 도르제 디나로네 뷰 다가다고 가르도 딘데지 대제 아는 나당기 근주다 딘주스니데 통마를 촉지 제버스 촉지 제제 대야 좀데지 베제지 가자 전부 제요 덴버 제버 겐게 니웨스니시 다 되면 니도 이네 tenpa jeba jengi niyo da tenpa jeba jengi mendo se che ta ni dini ni tenju jik yin su yor se zang dinde zi che an di zeba gangla ya yang kwanan jik kare su gudun gongba zuo caba dinde jik shugo ya kongi pulum nanga mudu kare se na ngargi zumde rik regi ka dan tenju di gangla ya yang kasab che che yang sardu nyebe ane yigi mangbochi chu ruru su uba lo se da daga nan xin gyang ru chengju buma soba di zu ruru su che yang jik tenju gyuru se gaja atas nye sur dinde zhe che ane jik kagong sur dinde zhe yor dinde yindu zang di nganzu pyo li ya da jik gaja asin nye di da jik shunglu jikdan di zu kare su gudu nan ca chui bu

0: tira chung yuwa res. Ta tela tuyo che chi gi kaden yinan ta dezu karcha gi tsawe dikshi sige yinan ta di kare suna kebar me den gyo chik. Tor tuyo na di dumshi sige yinan ta di dagaya ga ne cha den gyo sur cha bar. Tinte yindu zang chum den rikri ta kong gi pulum nang gi chukchi che wa deya ting tuyo ngaran zu natang gi kaden sa chi sige yuwa. Natang kaden di ngaran zu pyo na lo ne cha xa bin na jitang gi ga ne kare cha cu shu tinte zili ya zi chu gri. An ti chi ne che che ta chi karcha ta mangbu shira chungyo re. Be chashe na natang gadin chukti cheb zang anajik pyog cho yon liya karesu na gengyu dingyu sinye dinde shangya leja masu nye dinde chenpu shubji chuk je. Din na lo liya be chashe na cheba gunga doji re. Dagnin shin cheba molom doji. Cheba molom doji be chashe na yangjik dingyu ki chukti chenpu chayyo re. Dingyu chukti chenpu chayyo re. Dadi karesu na chebe dingyu ru sinye dinde chungbu re. Tele imine Korangi Giveshini Gindurin Jela Sokpa Dizu Yanchi Chebe Dingyu Ki Garcha Dizu Inne Zaysha Yore. Garcha Di Nalo Le Ya Chik Gyudi Khongwa Ki Shadan Nalo Le Ya Mikse Ki Kheju Sosu Su Chik Ngunzi Chidang Ki Khebar Zang Mado Sen Tzave Ka Ne Kharesa Na Garcha Ki Kurim Sige Yunne Da Jumshi Sige Yunne Da Dizu Kanga Chikbe Su Chik Ti Chi Su Inne Ane Kharesa Na Molam Doji Se Nganzu Tanda Chik Tebde Mabula Sokpa Di Zaynye Chebe Gunga Doji 세배 근주를 쓰니지 딘데샤 세배 근주 상배급에 있는 부든 좀 붙이 딘데슈 다 돌드는 급 되도록이 지 개바 용수 잡고 망고 딘데슈제 가래수는 근주 되주 슈다드 되주 딘딘 안지 규 양다 예마인 딘데게 가래수거든 되주 나로리아 같이 조지 제초거래 말에 되줘야 다지 등산 내지는 딘딘디디가네 난제 세배 근주를 쓰니 딘데시 샹 샹배면서 다가랑이야 코랑게 가자 세배 근주 가자 대대가 무슨 딘데시 제제 딘데 숑버 다 돌드는 별 야지 지르 치스 중샤베지 근주 폐체버지 가려서거든 지단게 근주 가려서는 쿵 샤스디 세베 근주 시샤 소리 중요하지 칠다 근주 맛이 망부 중요하지 빠르만 면접하다 들을 만도 자외간에 침문디 직배 소리 지레스 데네 가려서거든 지 셀루구샹 공가 튼줄로 속바 디즈 하는 진다 체제 셀루로 속바 디조야 셀루 띵줄스 체제로 봐 구샹 공가 튼줄기 진다 체 아는지 부드럼 치기 도겐 세제 먼저 용다기 셀류 띵주르스니 뒤에 상벌에 아니 셀류 띵주기 가자라 디스소바 단어권한 그 순분을 해주어요 셀류 띵주르다 세배 근주를 시샤제 아니 치수 가된된데 망부 쇼브지 폐게 존재 배차샤는 그 두두다 퍽주 근주르스니 냐면 댄서 티기 가된스니 된데 뉴동 그 가된스니 된데 지금 가된스니 술 폐쳐버 가려서거든 디조야 시샤제 샹샹 교체를 근데 인도산 디조 가자 지단이 내자 소 나 디게리아 쿵 소리 쥐제 진교 소리스 다 치수 별이야 지 가된 샹야거든 내자 디조 자 첨부 쇼브 충분히 다 드리 대 십제간의 수금 세민도 대배차시는 안주 용달이야 요 된교기 빠르면 넘시스니 소리 근데 dinde mangbu chuyo re daga ninsen gyawa ngawe yeyun dinde le ya shangshan gyogi siti de nguri le sokba dinde gaden yinne pinsun sokba shubu chuyo re dizu tsangma kare sugu nang gangalo le ya garcha dinde yue den gyo pe chashan nang anzu chi parme guwa ne chashan nang chik yunglu gable shangshan gyogi anda nganzu goma di yunglu sinye di gable shang gyogi nanjin parma sinye di gab dizu nang nanjin par gyogin gyogi gengyu de chashan nang 제로 책동 쉽게 주의하는 줄이야 상반인 수요를 봐 대인배네 대란란래 근교가 가자 대주 세부요 가자 대주 나로네 토마지 근교 대주 침묵 가르 가봐 주여버래 안 대간이야 근제 세제 거습 제요 가곤 제요래 양 가래수는 네버 가지 지달 체제 돌벌라 다 딘데 그 소버 가래수는 세가 시다요래 딘데 인도장 그 가자 대주 나로래 낭도간에 차샤네 로저부스 빈드데 수 초월 주제 근제 지달 체제 교버래 칠이야 대 교주양 수수 가래 배 가르단 독제 교류어래 다 딘데 그 소버 배 안주 직 체진스네 다 대수 있네 편숨 초보시라지 아니 안주 다가는 신직 베징 파르마스 체제 공만 뺀나 간시다 다가는 신 용정다 천롱로 소버 디주급을 상상 여기 자나 베징 코를 상상해 근교기 발마 된데네 망보여래 다가는 신 뺀는 안주 장제부 수남주 된급을야 지루 책동 주게 주단에 고주제 다직 상상 여기 양지 근주 장바르스 년대네 봐 근주 장바스니 디조이네 하는 가자를라 속바 디조이네 뱀미스베 가레스나 세바든데 요르샤마 최고문 조래 즉 재생조 된데 가자 디수네 시락 세바 요된조 한 근주 코란리네 믹스에게 사든데 망보 요데 다른 인생 안주 별이야 요데베 변의 바르마 대게 바르마다 다른 인생 나탄 바마스 대게 최게 급려야 상생조 제로 제동 둔게 숨주 예연려야 상생조기 가레스나 숨주 손이게 예연 딘데레 상베 대게 근주 단 대치점의 야 상세베 대게 딘규 양 투주 디단 냠바 배차시는 거랑 좀 별이야 명만 폴로소놈 도기급의 상세베 나당게 가덴을 속어봐 나당 가덴사의 토마샹년데 대왕 군진 주부 딘데 직구드네 우주제 상교제사대 이내레 대왕 군진 주부 코랑 운이 딘데 포 지수 가려선 디시상제 자주디 주주 장가 제사디 코란레 양직 때문에 왜 가려서 내줄하지 양디 초자월류 다가는 신지 다가는 미마 하게럽네 속에 죽장가 제요데 대례 야고 좀 많장 못해 안 지수 디주 타르지 못디 미만 벌어서는도 얘기 양제 가려서는 근조도 등조로 속에 디게 차장상 지수 가려서는 디게 하는 변제 군쟁아와야 차를 표제 벌신남 숙세디 토만 빠르듭스다 야면 이거 고사 되수다 등상한주 등지 시가 되조 레군조르데 치수 벌신 어제 숙수수에서디 나당관 보선자 한한주 용달이야 나당 가덴스년데 충분히 다 되조야 나당 가덴리네 안에 직 리론 시아바 도지다 아 되주 가르샤 되주 뻬미스베 개부든데 고샤요 세상 되주급으로야 다 가르샤 되주 시작이 쉽게 중요해 다 치치리야 안에 가덴리 다가는 신 개베 근데 송접제 근데 망고 수부 상제 더드는 디거로야 지 가르샤디 벽이지 가덴장 마세 당능신 순봉 그 가르샤스니 소리 근데 시라 중요하는데 인도자 벌이야 가르샤기 남소이네 자 디조이네 시라 개버도 마소네 중부질이야 지 초요래 가덴 가르샤 파표베 동안 안주지 순봉 가르샤 된데 내 망부요래 순봉 가르샤 날에 차샤위는 배차샤나 아 따당 안주지 순봉 날로네 아쉬우지 맨조 삼산데주 가래 단다 디땡가르다 당능신 판단나로 코대베 가래선 전부 최선 대전기 제베 아니 즉 야면 교르샹교다 당능신 제베 교르샹다 제장된데 님도 퇴용교어 된데 인도자 디조 즉 순분나로기 가장 아쉬우게 될 지초교어 당능신 배는 아연주지 용다기 다지 순분 가장 아쉬우지 배차샤는 던지 수수능신 체제 조지 밴데 어디샤디 순분을 소바디 가당 고만한기 안에 그래서는 축제된데 망고 제요래 축제제 토만 조유송 대인 버긴이스니 된데 주 강가로로스 치치르야 조유추중 야자스니 소르된데 추중스도 잔 최춘주 된데 주로로스 갈학잠 유스 토만은 잔에 유마 연조 된데 말에데 그래서 우도는 축제 남베 림베 나로리 안클리클리 송조 잡체 토만 겨주제 전된조 토만 시잠네 나잠네 제제 클리클리 그래서는 저의 송제다 되게 좀 주루루 수도자 다 등상한 주 제야 유대베 최종 자스승년 된데 중요하래 안 다가 능신 지 치수 별패 대베 다지 기부 담는 거 송 다지 샤샤 상마로래 야 순봉 그 남배는네 안에 가자 거야 남서역 소리인데 존재 다 돌든 벽이 가자기 라렌스는 다디 야 전부 쉬부지리 디 조 다지 송된 게 가네로 봐 안에 다가 능신지 가려스나 구된다 안에 직 도바지 가려스래 땡을 속거든 이제 그 가자 다든데 망고시라 중요하래 근데 인도자 자외가네 가려스 오든 다지 치기 배차시는 라랑 어구시럽 야수다 다가 능신 벽에 따도 직 가자리 근데 걸로 야 니도 개만 배차시는 동아로 무채로 속어 되지 따 되지 나를 가자하게 흉노래 되지 있네 뱀미스베 가려서는 야면은 직 가스가 죽도 더 마수네 야 근데 지나 안에 직 모두도 마수네 변수 속어 시라 나요 최장 현재 그 벽에 가자하게 직 배 조단하지 근데 걸로 야 직 센스 타고 나면은 안 따 되지 나로네 모두 타고 톱톱으로 했은 게 최장 따 뒤고 뒤에 나한테 표기 깔자기 집에 사회 준비해 그 소리지 뭐죠 쉬야 그 소리지
1: 다들 힘기네 센심바 티니 변종 세대 세비 균두 치대를 잰디 티링길에 잰 나간수 변종 롭치 리슈룸링키 기겐치모와 시럽 상발라 딘디슈네 깔자리 비고네 치대난 신유 샤노 모티네 대골 세로나
0: kondo shubunen zhe pyo ki garja rikwa sun de korangi jingne ngandong ki chashi ra yuesi ki hor tingdo ki chi garja rikwa jodan da tun tubasi. Nyenne kare sun korangi ya tumu mayin be kejuwe mangbo chu yuesi ki hori. Tende sun zan pyo ki garja rikwa sun yin di gyung.

롱고 도나 까자 리베 지 튜무 모임베 개주 신행 자야는 딘데질이야 내시자데 개첨부치리 지리기 간에 사실은 벽이 벽이 까자 리고 신행 신행자 야면은 벽에 까자 신행데야 개주 잡으지 가르가르 요래서는 안 디지 천단리 다디 주고야 망부 주어리 배차시는 거지 난도연 거 간에 난도연 간에 차시는 먼저 벽이 까자 리고 신행디 송접다 배지치고 까자 말이 가자 딘나로리아 낭도간의 차시는 송접다 야면은 가랑 저 대균시야기 송된 지고 가자 멤버 송된데 쪼우지리 딘나로리아 던도 가려서나 댄신다 유도 배나 구 가자 스냐 소리인데 하는 다른 능신 안에 투된로 소버 봐 딘데 가자 망고 여러 봐 배셔시는 안주지 전된 조유 가자 스냐 소리인데 집에는 고된 가자 소리 집을 야면은 즉지 가려서 오도는 용자기 배세는 가자 단다디 디시 상계 자주 제 생교의 최동 점린 인지 가자 하시는 소리 또는 안디야 고동기 가자 잡으시 다른 은신 사강기 가자 다지 딘데 가자 소리 딘데 망보요 던지 쇼문 은신 시장 안주 가지 맨지 민네 맨레 가자 맨데 근데서 주버에 디날 주제 잡고 가르 가르 요래 야면은 안주 지 능하게 급려야 진대지 민네 진대 소소 민네 진대데 근데 중벌에 수 장벌에 근데서 두샤 제벌에 디나로리아 아니지 디나로야 주제자와야 가르가르 요르다 근데 찾은 거이샤 근데 그래서는 가자 요르잖아 벽 가자스도자 가자기 직 낭된데 있는 야전부 쉬부차 되어 근데 인도산 가자스니엔 디 나르케급려야 요된 여기 가래수거든 타녜 제작의 타녜지 단대군에 저는 지 타녜지 차대요 지당한조 별이야 가자스도자 나르급이야 가자사다 권능 먼저 가려서거든 쉬야디 저용 용다게 가네 쉬샤브르만도 신 때는 배자 잡으지리아 차샤는 나르급이야 템장스니 된데 비즈스니 소르 된데 젠케르스니 소르 된데 기 타니 된데 망고 주어리 비즈스도자 배 지우스기어로 배자제니기 배자 촌니기 지우스니 소르 지르바 다가랑 나로네 배자랑 게 가려서거든 아니 가자인 뭐 세베 소리 지금 걸어봐. 자다 코지 타니엘 리네 다든 여기 교배 소리 든데 망고 주요 그래서 낭도가 차시네 야천부 시라 유된교 아니 지 꼬제 낭도 간에 차시는 양 꼬에서 권한 게 시간에 차시는 양지 가자 채무다 양 충무다 든데 여기 개발자 요래 배 차시는 가딘 가자 수두상 촉지 첨부도 주 가자 차대요 그러봐 가딘 교수님 디나로리아 안 낭도 시라 요래 배차시는 나르기 가딘 대주나로야 가딘 용조 주 루루 수업이네 그래서는 최제 등재 학설에 요 말봐 등재 니적 숨도 된가 가자 등재 급이야 칠이야 즉 백에 주도산 등교 직원이야 동당아 심무슨 등재기 니주 용대 주산 그 낭도 대 야천 부시라 요래 다른 신지 순봉 그 가자스냐 소리 등재 봐 순봉 가자 순봉이는 나머지 그 재생교인은 나머지 순 가르 가르 요래 요도 저 주 루루 수요 대리 과예바치 거기 낭도연 간에 차시하는 낭도연 근제를도 칠십 외국어도 난십 외국어도 야면은 배는 난십 외국어를 차시하면은 아니지 그 양지 가려서는 여와 흉소수 가벼우고수 배는 우면국어도 야면은 세면국어도 딘딜리니 예외소를 채야 자다 딘딜 간에 망부시라요 순봉 예외소를 배는 양군인 앞에 순봉 잡으실래야 차시하는 송치마다 송낭마다 아니 사바도 상황을 소바 딘데기 아니 송딘데 야쟁기 스니 소르딘데 림바 송가네 아니 가자고야라 소바 디졸리 아니 송봉기 가자 조단지 다 다른 신이야 배차신 아주 딘뚜기 양 디나로네 송봉 나로네 최전직 수 로스 가자 가자고 위는 아니 디 템장 잡여 소르지레 배나 링시 컨데스레 데네 흉무 컨데레 흉무 나로레 가르가르 낭도 십제 간에 근데 근데 고여레 띵아 양주 딘뚜기 지 배드 제야 유베 나로기 안 가자스니 소리 딘데기 가자 십제 조단딘데 요레 당은 생 아주 표베 배제 나르기 배제다 디주 소도 폐제오지 레밤 수브스 뷰숙 딘데르와 뷰숙스 두잔 야가르기 나르기 신달레로메 배제 소도 딘데 폐제버리 딘데 인두잔 디조야 토마 있는 즉 털론 세제 달다 야면 제구일로 속고 딘데기 파 대만 머초 야기 즉 딘데기 자기엔스는 자 딘데기 터피 딘데 배제 요르데 치수 덜론데 매버체 다르게 규모가 제구의 규모 선자 대만 망부치 가래서 카체베 소리지 안 디츠 로로 속고도는 릭신 렉타로 속고 베레 남살로 속고 딘데기 전제 추 로로 속고 요르바 이내레 코 카토리아 아닌가 싫어요 카직 토르베는
대만도 파주 자원에 제주면 도야 책을 봐. 근데 인도상 배배 가자디 십지 그거 차대요 그래서는 쇼단들이 대만들이야 가자고야 된대. 대야 가려서는 하는 거 안주 즉 젠결스 있는 자 가다 거단 소리인데 배는 배배 배지 즉 배뇨 차지 배뇨스도 배드 카도르 차지 자원이 여와 최모도 보는데 인민이 배지 강직이 왜는 강직부터 크게 공도 이미 세부치 세도 도구리 띵 안주 등산 촉지 제할을 빼미스베 더블 드윈샤요리 더블 드윈 투비아디 가려서는 배배 가자디 십지시라 대마 배는 슈부 슈부딘데 롱부 캐르베 왕따미네 롱부 견교 Dermatik Ranli Ravine, Demade Deje, Quen Nandun Kagredo, Kagazel Ledo, Debdan Kagazel Ledo, Chazanjik Gia Yodendo, D. Gadagalam Yergosuris, Dordun, Demasozoli in Bine, Sosu Tinsan de Masun and Ranzozik, Tinsan Kasa, Jimangla Gessinis Kaya or Jiman Lagi Induzan, Ran Kanere, Kandeime, Kojik, Chadin de Chazan Yorba, Dinan Sinste, Pepe Bezetizoli in. 아니 딘데기 디오레스 다른 신경이 가르샤기 남버딘데 있는 배질 얘는 평소 속보시라 요레 배는 구절 하여서 니 소리딘데 있는 아직 한주 지준 밀레 남다 딘데 나르 드르 적숨 주시 중이 디 예윤이야 다수 요된 여기 아직 구절스니 소리딘데 이미네 대마소소는 삼불 하바르 구르레지 지준 구르망 부시달랑 저 여러분 구르랑 대바 연구기 디아면은 년 년도 연구기 구르디 거기 가둘러야 또 딘제간에 구제간에 있네 까자고 여신죠 딘제기 디 카레스고도는 배제 대마직 면세 대마직 낭도연 그 날로네 양 대마직 날로네 청정 그거 전에 양 까자고 당 소리 딘제기 디와래 세상 카레스고도는 배배 까자 카레스고는 디 카레스가 구시 디주간에 자신의 다디 망고시라지 고단 간에 차샤비 내래 견진 뒤숨을 쏘고 된데 고추든데 망고주여리 개발의 차시는 낭든 숨주 소단 챙겨 숨주 소 숨 챙겨 숨주 소한 챙겨 된데기 낭든 거셔요리 아야 뒤바 차시는 천장다 가려선 대탄 좀 된데 간에 거 챙겨 저는 간주 가셔야지 제위는 배제디 간제지래도 천장을 가르스고도 당는 신디 수 제버래 용다가 민을 가르스그래 다가는 다가는 신 가려서도 낭동 근대지래 딘딜로 속보 다가나 최진 뒤주 있는 뱀미스의 편숨 속보 유연인 교지래 다양 딘데 증어 치나 뇌부 치나 뒤주 인면에 배차시는 가자스 그리 배배 배지 제주 지하고 소리 짓는 칠로 조약 소리 짓는 덥디가네 아니 뭐 천장다 대장장 차창 마찬 딘데기 지하 뒤주 덥대배 치다래 다니네 야지 로베는 디 안에 가려도 수 제도 당는 신 그 지난 간에 조절이 가려 가려도 딘제 그간에 치야 안 개발에 차시는 남든 편순 속고 시라 치야 요된 조치 세다 가자 임네 견진 뒤숨으로 속고 딘제 치야기 양지 지난 간에 내 개발 믹스 요된 요된 조치 당는 신 배차시는 지 가차 나로 배배 가차 대주 나로를 야 지단 간에 최진 대주 편순 속고 시라 요된 조 안 먼저 배지 장비는 배지 소수 배는 개동부 소리지 샹비네 개동부디 거두 샹브레 수 규모 담브레 수 진다 담브레 수 셰다 남브레 아 다가는시 이게 천년 소리 나가서 배주 가르다는 요 슈고 가르 가르 배주 남브레 아는 배지디 샹베급으로 야 가래수고는 안지 그 사마 세징 소리 배차선 디나는 차장 잡 낭니 다가는시 지 셰라든지 다니 가르 가르 중브레 아는 지 토마르 샹야 샹베 두주 당신 신 바르기 때무 가려서거든요. 죽 집에 때문에 소보 딘데 근데 장요래 다 딘데를 소보 뒤주 가려서는 낭도 있네. 그래 편숨 소보 쇼부요 된조시래. 최상 안주 가르치지 때비는 빼지치고 그 낭도 좀 마세 딘데 그런 주지 배배 비 가르치 유지 빼지 낭도 파표배 아니 체지 망부치 때 도구요래. 빼는 안주지 기류 대규 내년 대회 봄기 죽 장지 대주 날로네. 봄도 수유샹벌에 당연히 성주장 가르 따직 진다자고 수유샹벌에 세다캔 수리 이기티년 수리 다 대주 가려서는 최진 대주 세우시라 요리 근데 인도장 안주 벽이 사제 가서 군이 니야 요댐 벽이 다 가르자서 유네 자 대주 나로니 배치지고 그 최진장 매세 급대두기 지속 내나이 내자 로규이 내자 망수이 내자 다가는 신기 가려서는 교제역이 제시스기 내자 조장 그 락제스기 내자 딘데강이야 망부지기야 대체도 그룹에는 안주 나당 가자 자우지 때에는 나당기 근육 가자 대주 나로리야
조선 그저 친요래 밀라 근데스 튜브래 아시

0: ཁོག་ཅེ་ ཆེན་ཡེན་ སོ་སུ མུན་ཅིན་ ཆེན་ན སོ་སུ ཏ་བ པེ་ཆ་ཅིན་ ཕོལ ཁ་དེན་ ནང་ལོ་ལ་ཡ ཁ་ཅིག ཤུང་ ཁུང་མ་རེ ཤུང་ རྒྱ་ཤུང་ པེ་དེ ཚན་དེན་རེ ཆེ་ཅེ་ ཡ་ ཅུ ཤན་གོ་ དེན་དེ ཡང་ ཁ་ཅི དེ རྒྱ་ཤུང་ རེ མན་དུ དེ ཕ་མ་ དེན་ཅུ དེན་དེ རེ ཤ་ཡ་ ཆེ་ཅེ་ ཡང་ མ་ ཡུ ཤ་ཡ་ གསོ་ རེ དེན་དེ ཡུང་གུ ཡོ་ དེན་དེ ཡིན་དུ སང་ ཁོ་ ཐ་རাস ཡུ བེ ཡུང་གུ ཡོ་ མ་ རེ གུམ་ཅེན་ ཏ་ ཆེ་ཅེ་ ངོ་ཅུ སེབ་ཅ གུ ཡོ་ རེ བ དེ་ཟོ་ལེ ཁ་རེ་སན་ ག་ཅ་ན་ལོ་ནེ ཅ་ཡ་ ཡོ་ནེན་ ཡོ་ ཆེ་རེ 등기 슈슈 능신 제 아주 빼지기 균을 연구도 도만 가져다야디 개첨부 슈브지 차대요레스 다 가져기 낭던지 다 다가 능신직 제단지 디즈나로리아 어제 쉬하고 소리던데 망부 요르디 진행 아주 되주리 니네 단데디 대가지 가래수고도는 나게 장세 잡지 주고 제대네 어제 모토비아지리 가져다 직 익창한데 진행되 주 십제 최고고도는 네발도 인제 민지기 뭐부랑 뭐반 되는 시아지 아니 덕십체 파 제세 겹이는 아니지 가래수거든 직종 지고 맞아 냠냠하다 딘데가네 랑야 유해된 교수 손자 다 먼저 드린 게 뭐죠 수야스는 다 다디 딘데질이야 여기
1: 폐기 시리라 균은항시 반항지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드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광도 링게네 센주바티니 푀기 롱팅키 변종 시드리 센나 딘지시비 군준 겐시라 상불라네 푀기 가자리비 고로 지리나위 저버디리 디랭키 변종 셰르시베 레센디 슈담다 하시기 이 문화스 지메 레센아 양갸제용 링게 슈딘자고

야, 다치도님의 링시보아신도, 강신감이 요래식바신도, 탕가라고에도 쇼교원바신도, 샤와무종기라 제제바신도, 세장한데 초다보아신도, 타바다 토바메바 레쇼아 아메션시토.

0: 파르부르 제베 다양 다양 가르스나 미직바레 다체나 디 미직바 이나 다 다수 배징 아주 깨지 리시에 조거래 나로 유메탕 고젠 유메 문주 규미 쏘게 라 디딩게 데네 수탕 다가는 신기자 학바도 되나 해바 유베 다 시지디리 시지디리 어 남이 당부 게임바라 야이나 시나 드레스 체다 코랑게 탭디나나 숭디제네 나도 수준기 제시 견단나라 남이 당부 퇴지지 톱집에 숭디라 나래 대비나 샹디탕 샹디 다가는 신기 건강 듬부기 어 남배 세세탕 제시 체배 숭약부지 제시 성도스
1: 단단히 삐진키 치즈줍된 닥다지
2: 까망의 생규루
3: 생겨넘어서 샴라다오니 까망의 생규년 주식인 제제니슈니니 랑경종기 류제젠조아 급주피바타 메리기 수익인 류제젠조아 급주비에 젠도루 창마주지바타 티미초바카기 류제바츠 니시엔낭 랑제지거롱엄니 사디 류제비에 냠사 강리응엄바라 제유시 제제니슈치니제 치조 개바당 비메기 차지벌레 터두루 거츠부타 정티도아 레공기 티미 류진신라 앙탕부토유바타 라자종게레 티미루가라 비메기 앙탕부토유시 냠디 젠도르낭 라제 티미 주가라 척중 가비에 냠디게 앙 당부 토비부타 닝제 티미 주가라 척중 카비에 냠디게 앙 당부 토비부시 게비에 미숨 럼루기 란주 볼레 젠도르 양주 지여부타 잠데 주가기 니슈저지 도르 니슈이 토아니 러게 주가리 남바르 게여부시 제제 니슈지니 중교 피숨게 남자 망베 젠도르 주지 여부시 ngari timi ruga gi pubu tsirin la gebi mi chiji gi ndu zhu zhen duru gi ang tang bu tobu tang. Loge timi ruga gi samdien chue chun la pime gi mi sumdong gi ndu zhu zhen duru gi ang tang bu tobu yusi. Geba dang pime gi mi ni ye ta duru yang go cu yue jin. Ning gi timi ruga gi pu zhung tang la si timi ruga gi lak zhun la ang tang bu tobu yusi. Lobzui kipgong gi timi zhasi tsirin la gebi mi ge ge yi ang tang bu tobu tang. Nogji timi ruga gi tun zhu zhu ma ra pime gi mi ge ge yi ang tang bu tobu yusi. Mi shib ge yi pomo nyamsi gi gyug tu zhen duru nang lobzui kipgong gi timi ruga la ang tang bu tobu yusi. Geba dang pime gi rimsun yang zhong zhen duru nang la si timi ruga gi rumi li kai heng gi mi zhuk sum ca ye zhu chao ni gebi cok zhung gi ang tang bu lang yu jin. Lobzui kipgong gi 赵亚军机密主机差机两个创年平民操纵机安唐不浪一批接近你说你给我说各地将用给绿界建造机他们真多的刚才不论特多的养国组行他的能局如果给都占机多了两个一团年真多的给安唐不浪一批
4: 对给这些建筑的七种各种把这些主动的艺术经营把它拉上牛市。大定给这个托，来历卡及给七列开发电视节的，七段七节卡出规律节约金，中国老年团年轻给衔接开工团，总的就是说，推了别老年团年轻列建三种节奏刷给天年六品那么些。七个别人老年给主角日雄天。
3: 这个是最接年，来历给七列开发团，日结三种百花的，别日级别地不是都有些。三个月级的年休几年，一个批九个月龄干年许多七八的行了。冷露托年，七九了蒙元东为狂北团，年假金松天外也不吃鸡。一个批九个月龄干期，七九了蒙元东为托他们吃的给所具三家的独立没新级别贴，记错用了三家的独立钱有些。 三个月中国几座建立康那些东西康联系到七八的行了，有的给推最接近你就几年，新就康给披露罗，披露零年比卡拉拉那些东西区他，雄主圣马科西洛金给那些东西罗林他，那些东西银两的推动下年，两者托卡拉拉西边给那些东西新就这个运不他，铁托年中国那些东西前边。 阿米日个罗马拉月的，娘们只给那些东西不了的，别个做吧，总归也不是。 你对中国陆续组织开了团座的用战级别，今年当下面你就资助了中国陆续组织来的给老克们抗辩，你就识别他们硬把的心了。今年当下面你就在我来给用的陆续开了座位，盟友国的同志的旗帜，等到送给你就做送大不谈，老在联系的盟友国的同志的超党送给国主狂的大不提，对送不了，加着我差几怕的月经。我今年人陆续组织来了一个十二队，那天给女朋友也切入当地，三大陆续没了组织团，女局十二队多拼几个准局了，联系点叫了客厅去跟不上。而里杰西直接看起接触了当别大多些了心呢，特朗普四周年任职结束了，着了同居的团队去年同我们这边连任高出现。第二年任职结束了，前江这边从未解决铁居军不谈，到期末了，特朗普纽约都决定任职结束四周年，当选马边空追杀了七次越境，着了同居的团队去做年同我们的二里前江这边门卫进步的给加上你需要性格表示，性格那么错。定地干门年生有年之许差。

Sembling

남초 키랑 크구스인베 공뮤 투데야이나 다웨워도 지고 슈제 나송기 데스인베 차원망다지 이르 코르신도 카우시 다디에 츠레 아 네즈 카시에 삼버던드 이르 조아 짐바다 양 차와 카시에 챤스 집에 거리네레 섬라 끊나시게 신도 카우시 강다 급디디 키랑라 가규제메 데드 망다시 창예실

생각 남초 다 데스인데 차와 카지리아 기랑기 캉르타 괴부딘자 낭도 카우시 다 이내래 농교 제비는 카케지를 편범해자 딜레 나나즈 고디야 대제 정류를 닝주타 비도 훌준기 숙성딘제스까지 모두디 듄도 체토비는 대다기 대송기 수용용외 기랑기 무지 특징 지레야 그딘 승이시

탕 칼키념 귤탕 귀귀 땡키 양다소 년귤 동대 리젝 개베 뜨무 디나샹 리젝야 주 추디리 첸센탕 루가기 첩귀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생각나면 错，但前往肯德基比那里，让人望外各地呀，仅仅谈别具要过什么新比呢？你们去让去每个店内买把牛肉的，给不客气吃比那里，他们去吃一波能行。东北有可能来买点子，俺那子妹子他郎做，头次见，说说要往北头的呀，伊呢，但仅在要过是哪节，让去妹子也难过的呀，吃多给人么是吃多呢？要客气。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닥다지.
1: 디카르니
2: 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3: 자웨 파양 튠팅문
4: 튠팅문
5: 시베 낭세 더듄철
4: 더듄철
3: 디문 멤버 케버이
4: 멤버 케버이
5: 렉베 칸상 디너준
0: 한들 힘게니 생고 수비 린첸디니
6: 펜종 롱티니티 리공 대게 롱팅키 데다로지 태동 리첸
7: 태동
6: 파낭 맨캉 시브티시 파낭 맨캉 시브티시

0: Central Lingue Dan Taro Napso, Shamlo Kumi, Nagoso, Letsenki, Tedong Kandi Gujin, Natirin Anansu, Letena, Dendin Shube, Puran Gunjo, Minzi Kang, Chichu De Kagi, Chile member, Shao Tishilalin, Tamri Shuguin, Amjila Gungamsa,
1: Zutumba, Kunza.
0: Lesel, Tando Amjila Gang Anansu, Gachisendro Tan, Tedong Sensi Nankangi, Taro Lingelin, Tamri Snarona Shuguin.
1: Maso, Lingue Kumza, Nano.
0: Let's
2: Sangbu, Cadalup Char soon. Ranki, say two bang lang, two sin cha. Soje, miller tang way, dim barchi. Dida, lose him de way, chimu yi. Gunini, Penjong lung ting yin ting li kung. Purge lung ting ki, parna ming kang si bi, de tang lu chi li ting lo. Mutu, to who you were sure.
0: Sigenam Sodan Chatolinge, Tiring Antu, Panamanka, Shibe, Tedon Lentina, Puran Gunjong, Minzi Kang, Chichu de Kaigi, Chile member, Shao Tishila Din Shu Yu, Kisikiran Ki, Zerum Negi, Dakju Gorgi, Nangdu, Lutinango Gombina, Antu Litzin Ki, Tete Antani, Legorge Gucci, Truge, Sungani Chututa, Truge Jinga Dun Dungu, Truge Nigu Legongata, Truge Nigi, Chutun Dun, Jegun Nambam, Timingi, Kuingi, Zang Yushija Tony, Nangazu Litena, Shunanje, Tegar, Chile member, Shao Tishila. 근진한초 드링하나 주발기 시바티튜 난케니 바산라실 샴루 쿠이미 레첸기 테통한디 규제인 엄질라리나 제유기니 시콜리아 근디 슈구인 티탄 쳄지 키시 센트럴링게네 이나 레첸알리아 슈나 드비나 레첸기 테제 카바 안자 다동을 수교나 추구유 아주 레첸기 테제 안자니 양야지 슈구인 레고게 고지 초게 송아니 추주타 초게 징아 듄듄고 초게 니고 레고랑아타 초게 니게 초듄듄제 인베 테드인 랭게 추 공자나로나

0: 나를 디 에니 디직 슈삼주 제가 조직 들으셔나 저 학벌도다 내는 유 김다기 즉 손도 진짜 그걸로 스스로냐 로스다 대체 담시에 고급된 자라베급수 주고요 직디 내는 유 내가 스스로 조디 숨통도 직딩 하나 줘 랍쟁원에 차셔서나 파마단 게나 바르게 저와디 개침 쉬버셔 네 김다 코나 줘 직 챙구셔야디 게라라 신안난고 말했어 딱고 게라게 시바지 시바 있네 딱 바르스베다 좀당 덴바다 계신님을 견자 용구마를 좀 생각했으나 게라오 로마돔나 되게 유대도 급급을 직체는 계란데레네 야부지 용도 하고 말이 원장 하나서 김다남을 행게 게라게 직 보고 된다라 직 급급을 양직도 봐 가면 직 레즈 직 자타브라든데 소용도 신안만남 제제 뮤투제 게라라 지금 예부구디 야르게게 내단 근데 이미 교영 토라 가르요미 안조 지금 파마지 경우에 부구를 견도 당고 에너지 가르요미 도저 신앙매베 토네 셈다 셈다 이제 세부지 연구에도 견지고 싶으리샤 디엔데도 제상 김다당 지 게라 바르기 저와 되게 토라 제지 김다남을 행게게 양세 양세 근데 슈제 다직 도르드나 아직 디니 버루로 부구디 말아봐서 난고에 계시면 싶으리샤 디다 부구기 균댕기 로브종의 내법이 내래 급급을 직 디버로를 시에 피우면 둘라야 급급을 직 밤에 신나 싶은 나한테 도전 난 거에 게 말하셨다고 라바르 도문링 연주고 로마 도서를 찾아내 균댕기 내주 때는 중세 중세 망부 통과를 도서다 균댕기 내주 이때도 균댕기 특시 배제 당체 가대자고에 계시면 찍으시죠 최신신의 땅에 직 소순이 원래 다 직 롬징당 다가나시 툰진로 년텐데 로마유 코나졸라 nian nandengi lobzhong chi tanga tabshi chi shukuyo chik karaisi du buku kianzu baita lobzhong chi chese dat baita tuzu kadu chungne le tabla khaloba tindriga rewa mei de wengiang lobkhangi lobzhi na lor kama shibzhu lobzhi nye de le baita lobzhi simzhi chese dine ma nye na nga shiyan mei samche nye ro chi an dine zemzi ya ki tuzu de le su na kama jibzhu nye su shedu zaba giyakza chi zemzi chi di karaisi na ku lungam koral chuevu shibudu ga chesan di indi du tuzu tela yang pamengu ne chengu yang san yang si manamu yu na buku tuzu tabshi no chi ani nundru tuyung du zamba gilayi tuk debu je yu ma gyum zeng karaisi na ma labdu zamba labda changu lo yagu yung yagi rawa di yu de du zamba ani chanyungu tohne tuzu tela yang gogin yungu yu du di tela nga na zu tunan nangu yu de kechimu jigarisha ani chua shen shing ne pame buku le jik tuyugi sim gibla magi ne zu suru tinte yang kuran la gerigi sangu yagi ne zu sunru karayi tuyne le pama la tuto tuto tula xie je pame yi simda simden je pazu gecha māngzāṃ chikwaya di kēchīma shibarishya di chīwī na sēmkāṃ ki būsū tōkbī ki nēzū tūzū ki nēngā tūzū tsū tēn tūpchī būgūyā yāngsī sī ki tōne lopchōng chāyā ki kūgāb yungu tū tēzū tēlā tūnā nāyā di kēchīma rishya ngā wā
1: Jūshī jīklā sāṃcū nā tsō yū tōng nī māng bū kūyāṃ sāmo chūng
2: Zhō līng lē dī nē lō kē kī Zhō līng ki tōne dūn lām sīng Dī gār nī Pyeon Chung Long Chin Nian Chin Li Kung Pyo Ge Long Chin Gi Ngo Che Zho Ling Si Bie Chiu Gyu Zho Ling Li Zhen Shi
3: Kim Daa Gi Da Khar Suri Gen Di Da Ma Su Ne Di Ye Ngo Ne Ge Chin Bo Cha Dwa Chi Da Ngan Zu Lop Su Su Di Zhen Ngo Kim Zang Lop Su Di Meng Shi Di Ani Lap Che Khar Suri Da Di Lop Su Di Ani Jang Ma Da Ma Su Ne Dong Bo Da Ma Su Ne sargi yonsu di pigay yungu warwa an jine jik jibu min jik jaya duzu jima da jizo ka liku warwa jizanga kimzanga losu, labzhaya losu, jizo losu jizya duzu chugu warwa ta anzu kimda rangnu na jik gabri labzha ta andi labzha pigay yakshu ri da di yabu yawari sirza na zozo mawuchi gachang dagi yawarwa andi yo pigay labzha digi chanyam gachang digi su dangi yawarwa sayan da jwa yan labzha di jik yan tesam yabu yawamari sirza na labzha pigay nambu yari yagu yawari sigi sinya su ta jik tinjay di yungu jiri nga zo jik haa kogru sangvi di yang gachang jigo ge yuzay ta jik ma jwa andi di achang jang didi kachim bachita ri tak na xin jik labzha no lo liyam bugu lakwa du da jik dan lupchen da turim lupchen da di siyang bugu sinya di yari yari so nesu di dinti yunguri da di yonbi nilay shivu jik di halay hangzang che kuya je mari da diya mi mi zina ku nyamnyun chi sa je ko yurim dinti jik ko yu gu gu yorba kaya che shu ra di tanda kongul genla ge sung sung bugu liya jik kimzang na lo ne jik da karso re jik mi che dan sivu marwa rwa da jik nganzo jik 창만 납제 러야리아 디 카르소르다 르드마즈 비게잖아 유마르산 고는 게나소 납자 망불 게나지 납자 망불 세우르바 엠피게 납제나 로코레 직다 룹시 코레 직주 룹시나 류베 세지데게 말럽나 그래 아니 딜리아다 람데데 마즈네 징에데 지 김상 기나로네 파마츠 부글리아 직 미비상 부치 덴토부치야 라 밀리아 직 둥게 컨트리스 체오레 아니 게겐스니디 네부티 컨트리스레 직 디즈토리아 디즈 김상네 디 팔롭스 기회 칸에 세지고 말조디 미비데야디 시부지 개체물에 동아 라미드 미바랄 직 둥게 치단 샨 즈구치단 딘데 쇼베이나 아니 부란 직 labda kandezi na lebe ni zindu di na lo liya ane jik shenda dewaad ni zoe yaabu chung dine shewe ni ane jik genla dae dewa yaaga yungri ane jik lob chung jangre dee ko yaaga yungri dine shewe ni jik chane da jik labda kandezi na yinbe ni le ko anzo nam yu shaya da jik karsa gya tambe tenhul mali ni tong tambe tenshu mali yab sati jik yungur ba ane changma mi jik angi tangu nyeba yungwe mara la yungwe ya sayo mara zan dine yinzu zane ko ji bugu samde no lo le ya kari ne le ji tangne tu ba ji wa chune da jan jan su su sambe ji lab de de lo tu ba da ji de chune ya shu de ke si de de ma tu ne ji lab de so so da kan de ji na lo le ya yu tu ji ne bi ne an di ko tangne tu si de no lo no zo re de ba pi ji ji lab de ku yu ti na lo le ya ji ken la lo zhen nian zhe nian tu ba ani ji tu de zhe le dun tu ba da na xin xian de nian bo da ji kar su re chegura tinte inen chadu ta labda nalo chik lopti chigo chik maa dreshe nyende ati chigo maa re pigeya chik loma loma baral penchun chik chok chung chik genlaka chik tinte ta lengarin tinte tinte yunguri daga nanshin chik labda chik chokpa tinte nalo yang chik chegura tinte shukuya tinte yunguri tisu chay tinsu yang chik bugu chik luisim nigi pigi tetang chalon ya achan kachin buri
4: ta dordu ne shubi na labda sinye de ya yinjim jidang guwar da
3: dhe dharan dhe yinda yin
4: chitab chewe kwe nubu chiyor ba
3: dharan dhe lari
4: bugu da bugu penchu zhuwa cha inne zha genla di da kuryu di na mi genpa sa dhir ba mi genpa da zhuwa cha dang inne zha dhinze da zhuwa cha du zumbu susu mi liya samsi che guwa se nye di kadir du ani zhuwa cha be gyurim na lo liya nye sungu ya tatsa di kage du duzu kanku lo labdre na lo ne singri sengbi nye sa ba mi da ni bugu da zhuwa cha je
3: rwa
4: cha san labdre dang guya di kye chenpi yinpa di da denki che
3: lasu tuwiya ki dide yan tanda lasu dine dide yore kangfu zhungxin sa dide non daga nanshin wangbu yonjian giliri langzai ki chongdaa ki dinde labda yore ane miksei ki labda raan yore chasan dinde yindu zane chik dinzu ndulu tisu yan shivu dinde jiki kalay khabu sike maare bencha ngaran zu chongzu re shang re ane dengo zhu ki shimi ni zon mang si ne ane wangbu yonjian ki lagi tisu lendu chan ane tisu tanda kongla shuya ki chik shivshu dinzu dada peke buku long jia yungu yore ta wengiang kwa genji ta kar tegu yore zilana nganzu jik kodong di mayab che jay rwa jik dintegi jik shevshu dunzu yobade hama gu en dine jik nganzu jik ta 중 갈수록 다 양 마타베 삼로스네다도 다 부 고래 레 인기레 딘데스제 아니 샤샤니도 망고요레 다 벤제전 부 춘주기 남스가게 진세리 부 릭도 살기 사저르발디 릭도 살기 스니디 직로 니숨시 바바 슈직이 다 슉 쳔부 드랙 믹세이 드림 세우요레 엔 다음은 신지 왕불리에 견르는데 준비나 그제 nga ha khobe ne tizi menju chen tizi ne ba yag yor an da ma chen ji da teng sa yan bu gu ka je yin ko re ji gyugin na zo ge me yan sem kham ki ji na zar de de da yung gu do wa de an de ne na lo ne ben cha chen da da an zu bu kha ji di yor da chi ru gi ji mi je ne ku yul bi ji wa de ma su ne ji ma je ji ke ri an to du ste ya de ki du gu ne si dong ha ja ge na
4: tan de ge la shu ta ne di ge ge ne she na 自闭
3: 나리 다다리 키르두기 내세 드레 줄나샤다 지규기 다녀지데 민도데지 키르간 대겐스거라 키르두기 키르간 두바스데 좀 봐노 어딘데 다녀다 지규 멘자멘자 두딜 간다다 니즈 장가 있는 지 생계지 세기 말이 미딱 말이 야유 미셴라 토나요 말다 지 소스치고 소스치나 주데니스 다 딘데 그리야 지기한 디 삼시도 제거해야 돼 개침으로시야 지른 안 하면서 마무지 즉 부귀 심감기 강해 되줄이야 대상기 즉 율음에 두자는 마무지리야 즉 삼시 모두 제제 아니 반세세 다야다 그래 아니 가셔서 타는 즉 니도 다야 즉 대대 내주 연구도 와 너 순난제 조조디 침상 아니 즉 다 밤에 조 규베 능미츠 들이야 강도 지도 저진의 당내 저바 당내 엔저진의 삼시 엔티네다 갑요스 제외 계심 쉬우리셔 모두네 즉 미랄리아 즉 가르소레 균튜네 두스파즈 딘디 제위는 딘즈리 딘즈리아 아잔잔미 엘레지 제레게 맹한 텐제 벤자 알아스다 미만 맹한 안니벨 미세게다 즉 즈네 생가 여러바 즈네 즉 저진의 맨주다 아니 저신신의 안주다 딘즈리아 즉 저랑 부터네 소답스기어리 지 김산노로네 지 녀탄다 공슈슈 지 지네 당리 아니 지 삼시 비게야 갑교 어떤데 지 계제 투 남산 지 레 제그메네 밤 시야야 데 개침으로샤 라고 주야 개침으로샤 구유 사베노로리아 지 티야 데 개침으로샤 티머리 요마르미나 투 주쇼슬라비네 엔티 타야 기 제가도 무슨 매일 책을 읽고
4: 제가 연아 소야 단데 기도기 내서 저바 부주주리 요교디 비정사디 네 단데 친친기 녀기 디규간에 가나데바 부딘제 요교 김상기 고난주 발린체베 딘제 녀인데 통주가 아니 부도 중원에 차샤는 계시 단단한 주 추제다 제제 미셀랍제 단단다 루프추서 랍자조야 걸 슈거반
3: 다다다다
4: 아니 그나스 단데 미셀랍제 나로리아 랍자조야기 단 랍제 차긴 단데 디즈 좀 매바 차샤다 이제 임바 차샤네레 년도 전에 가서 통구도스는 부구디 판매 취제 딱한다 대경배 취제
3: 다다다다
4: 추계 세수로 이제 나로라 진내래 부근원에 신 롭존 씨세 구류 춘추 시향샤
3: 다다다다다
4: 근데 걔가 콜로 숨든신 미다 좋아지세 구류디
3: 다다다
4: 이제 차제 아니 녀다야 녀디 나로래야 아므라디 봄디 치제 주구동아 봄디 닝제 디카사 키뚜기 나즈디 요에마체 自闭症色的 돈돌레 미게 동문동아 아니 인도 좀 뭐 아무나디 추게스지 치동아
3: 그래서
4: 총간지기 토스 숨돌레지리아 추게스 이제 부친주 추게스 이제 치도 봄디 떼기 떼기 나로 근지티에 야 차주기
3: 달라서야
4: 다 수수 글로코야 다 깨치셔야 다 이제가 차주기 랍저서데 뭐 쇼도 얼바 랍저지 있는 건 슬롭디 낭 시지 연대자세 랍저 야 지조 관계미 초부친주 딘제 나로지 글로브존 차르트 딜레 랍저 쿠리우치르 바
3: 나
4: 만나로 워 쿠리우 딘제 시라베서 제 범은디 떼기 떼기나 두스 야르 친소
3: 다다다다
4: 만난주디 바 유비 이내레다 겐라 땡기 숨는시 엘레냐리 아니 부디 딘제 임자 시제 토자스 추무다 명가데
3: 다다다
4: 아니 드네 디다 임부디 땡키 수나 아니 디 당년 제제 아무튼 면주 가르치고도 야 수수 부고야
0: Lobjang, 치로를 즉 남방원 모두 밤에 갈래 캡틴 유튼 제 망부유 세상에 코나졸 즉 쉬어야 되시우유 코나졸 단도 금시 에지 야부 매우 즉 가르도를 좀 밤에 디 모슬 진이 튼 망부시우 연구도 갈 디 부 코란 전에 원에 전에 동해시 부터 그래도 시 밤에 원에 딱 코란 즉 그르든 매베기 남바든 제 차바 다 댄잡아 키스나 또 코란라 디도행기 즉 락제르비아 소르든지 냥도브제 안도브 심소고에디 개심으로도가 심내 강다 미직 인친지 강가다 즉 왕부탄다지네 양코란 직을 가야지 강다 잡잡라 차야되도와 인주 코란 왕부탄다리데 양코란 가야스 신다시 니제 강다 소스 레고스데 레모도니 망고 여러바 니 코나졸로 쉬고 유직디 진제게 지 인수나 코나졸 안탐 심라 소스 진제 최고야 됐다고 즉 소수의 선교는 말이 띵 어차고에 내당지 말이 또 딜로 정하면 교실도 통만의 제든지 인디도 저서 어딘지 인디도 앙당부 코나졸로 지금 닝도 잡을 럽체 미길 턴도 봐 코랑 딜라 너 미세 땅 먹어 봐 땅은 아주 지금 니고기 하고 니기 미세 땅나 아니 코랑 미다다 연진데 지금 균도 땅에 소리든데 채나 코랑 딜리 폭도 채여 봐 따디 가릴라고도 러서 알레 코랑라 미길 두두 랑게 코마 컨데 뷰멘 딜라 라심을 얘기도 갈 세상 뒤인도 하나서 진짜 인수나 알레 태가 코랑라 나오메베 토네 소소소 강다 밀리 좀 붙여 조고야 캐심버 소소 준비 내가 되게 두고야 캐심버 심세야 되지야 또 수지 교수나 가리 있는 소소 롱원도 줄여야게 저와지 여버디 코드에서 도스 남베나 아니 심소토스나 정신게 코랑레 직 하나서 팅사 맨나 점링간에 된데 마음 중요하래 베데 좀보보 깨라침 찬이 된데 베데 고마도 봐 통마도 봐 된데 이내래 점링간라 원부 여벌에 하게 밑에 저 퇴물어 봐 디 가르 자제브르스 응어여기 빼준 자제브르 봐 방당원에 퇴물어 봐 세상 딘데도 지금 하나서 파맹원에래 도서 지금 모자라 찜미로 와 다 지금 채모 밀을 넘하고 남하고 봐 원래 랑가샹해야 돼 니도 그런게 랑가샹야다 간소이샹야 도저 뽑으시면 나온 거 해야 돼 개침으로 시작해서 너무 지지신들
4: 좀 아니 경악이나니 좀 능신다 나란스 원균기 부 친구도 좀 이내리지 봐
3: 단단단
4: 단도디 가서 기도기 나자 길견스 제도스 되니
3: 단단단
4: 이제 인비네자 다 가리 내래 엘레냐래 안주 김다게 당린 남배 지리야 부고야다 근데로 그래 숨쉬지 제배소 제제
3: 이제게
4: 구류시 준비 지래
3: 한안주
4: 스슈이 내리 지유 챔베이 내리 아 믹셀럽다 이제 모튜는 조금 제약이 디 규림디나
3: 한주
4: 믹셀럽 정원에 차샤비 내리 니마 매브네 유버 유버네 다 단데 야르 야르 주고 유비
3: 나리나
4: 다시림 태워봐 미셀럽 채널에 게나게나니 럽센소가 텐데 태워봐 게나게 시워봐 야르야르 주야 인제기 단데 능수지워봐
3: 개외견
4: 단데 안주 권수비 디리기 부부설에다 개외 도구다 도난난제 야 딘제간리야
3: 라스션다
4: 근지텐에 갑교야 오세제 콘술랍자 조수 유비지
3: 최린
4: 안주 조 부부설랍자 조야 고 인자
3: 부컨
4: 부부도 중원에 차샤네 두스데두 디데탕탕인베 부부능신 탱기 권수비신 콘조 탑당 요리 콘조 야 왕치 요리
3: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4: bola mola ge de yune cha ba la am la de yune cha kanda su de yune da gyeong ba ang tang bo
3: da da da
4: da ani tin je yin de zong bo bu gu di sa ya dong ya nian ya lan ya ken ji tie le ya du gu da da do che che yong guo ba na la la zha li du lo ani ku ri be de man zha ji li ba ki yin de ngan zu kim da ge la zhe yin ji mi ji ye bu gu de jia de ga ji ga de be de por gen zong che wo yu da se ya ge sam lu ke se yu bi ne de yang da da de me be su su ma re na wa na ge la shan chen na
3: la zhe ti ti zi ya ku ka so re te zhe che ta be so re zhe sha ye dang ge kong shu shu 지단 bu mi ta rinpe ya lo ya ya le yu de le jik lup chung dine lup ting dine turim lup ting se tuz dhugu re ane bu gu jik lu sim ni ga thol ya yuwa dhugu yo re dine indu zane jik ya dinte ki gyurim na lo ya jik lupro shenli ya pazu yang jik diz kasur kuenkwe toto yong ya re takna jikari diz diz gyari so gyari ak nizu tinze ta jang jami tsab chenpo be buku jik liya mangpo be di jik kasur ruk yo je nidung tsab chenpo taan di zuni ya mikse ek nizu rupal di
4: be onyo rang shenli yang diya kishinda si rupal
3: lari lari shen diz diz pazu kasur da kapzu yo ya re takna shen ku kasur jik gyari sur diz diz yo ya di zu pamen wane shabi na shabu shibu chigi dili ya ku kari sori ta ngangzab damasu ne na ku ku maari sang budu kimze kari sani nga namgyo shugu yu nga ranzu chik namgyo kabe le dindia dukri tongna hari kosta yuwar wanti tis tis yang bugo le chik mishen ge mani kayo chaya mishen tis tis onyo shaya ya mishen chik kuwa lukrub chaya chik dindia yi nizu yu rikta zu ya kwa ya chik choya nyamnyonjirita.
4: Nesuido zu che ru ju uri.
3: Nari, nari, nari. Di che wa dila dene, da dili ya kade kandis jia uri, di toli ya, ane sosu ya leba dukuri, ane lobdi na lo ni karisi ya da dukuri, ane jik pamala ya, ane yamana jik ruwa kandis jian gagri se, dagna jik gigan jik, gezi tiya al soba jik, di kwa lobsu yurim kia chenpo jia che gu yari sang budu, nwa.
0: Nari, pamala namal hengi ya ki, bugula da lobchung ina da tewe jang, jungsi tanda bubu lochunji yinza di tola shikishira yomara di indi du mandring da tundring kaba yinile pazu tuyulam gito shi kaya chimba yinba bubu lo koto sayar juya di gindi jiburisha jikpa mimila nyo kaya suna benda chay suna bubu nishuri danse jikpa nangi wangbu dhabu la gyun suyo suna wangbu sayata zachima kaze yinmide ngari du usita du pamu mangbu chiki di legi yusara samgu du lopsu di ḍākbārdu lūpchūngāblu chāshana būgulu tīgazayagi samlū mēdē tu zambā būgchūngi tu zu wāngbū rindāng tu zu shibūrāng shīng mārba tīndi tīwēgyāng pāmanāmal hēngiagi pāzu būgulu jīngne sūsū dā mīng nāwā sāyā tu zu dāpūgyāyāgi jīg sūsū sū sōngyū chāyāgi tāpshī lūpguyā nīdō nē chāshana mī shiandā la nūpa māgyāyā tīla sūsū sū cūnzīn chūguyā bēnā kīngi zēmā cīsūne nyāga tīndē yuñgyōg zēmērī la sābguyā gābgala shūrī dābu dāngu chūngsūne lē tesula yinji minji yisab cheche wangbulu, mi shindagi wangbulu nöyju dangu da löy yindi susu wangbulu songju chidang neche tesu tela da mandring tundring kari yinili kog ngana zu yansi, yansi rindang chimbiyo gori di lamna bugula simgi tingla pe pechi sabsa cheyak lo suji zuyuguri isangudu di kari tukuri labsu na bugula bugula pala gabgula kabzu drabu shudu da shuri drabu dangdu yinili ku shudang tozula jik sabsa cheyak o dey shuna nyinga chibu yu sanzu chayansu na penzu nyiga lo jik rāngshīngi sōngyū tūbyā chūngurubā dī kēchīmu shībjirā shiāmbadu dī jīg lōgā yu samsā bū gāshēgi sūsū lōgā yu samsā samlū dā dāngbē mādu wāngbū rindāndā chūgdī khārī yu mīdā samlū mādāndu shūgū gyōbā kīchē kāngrā chīgirī pāmē ngā dī lāmbā chūng gilāgī ngā dī lāmbā chūng sēchī kāngrā chāyā nīngā dūgā dī kēchīmu shībjirā shiāmbadu chik tiri, nipa di kharayi labdi zamba buku gangalo lo susu chokbu yuwaari susu gawayagi ta chik ruru dike nye nye nye sayadabu tinte yuwaadi di zamba chokbu tikje chik wanyo shaya tizuyugi nizuy tozul pami kota sayabu jay tunu nye di gizan chima shivu dosang udu chik dungay sayada chayla dayabaji indi di zamba ani shivu nang shingri chik ngana zu sūsū sūsū tūnlaṃ gīng ānda lopchōng chidāng gī kumshī rikshī labhē kēsī nyinga tāyā sūna nyinga tūzūla alī pāma mātabhē ngōyō la gēlā mātabhē ngōyō la rāngi thāk chūyō tāng sūsū sūsū lō sōngyū gāndrī chī kūmī gī shēchē labhīyā dē thēlē kiāng kēchē chē rē tū chīk dī chē nīdō nē tā gēlā nāma lhēng gī chīk nē gulē khā gu rē tē wēng kiāng tā ngā tū lō sū chū lē tū zāmbā ngā zhōngu nē chā shēnā kīmdā rē gī gēng rē lō mā rē sūmgā gī pā chū khā rē shū gu rē lō tū zāmbā tsē wā rāchūyō kwayi tī kēchīmbara chā chīk pūtū lōma lī yinne rī pāmē ngu nē chā shi nā pūtū rī gilā ngu nē chā shi nā lōma rī bē tā dzēwā hāchāng gī chīk dzēwē gī dēdā sō rī tāñi wī shibu chā sū nā anī rāngshīng gī būgū nē dō māngu chā khu tū bīyā chī dzēwē nē zū tī tāk tā chā mū tū kū yāng lūp sū lēgā tī sā tā dō wē lēgā tā chāng mū shi nā jīpū jī mār bā rī tī nā lā mī gī dzēwā dē jī lēgā chī guayā chī yīndi tū zāmbā tī tē nē tū shū shīb chī chī nā ngā rī tā tū zāmbā gilā yu gu lī chī mbū būgī yu phūk tū chī mbū anī kīm dā yā gā lē khā gu yā chā gyā tā mī yung gu wā rī sāng gu tū chā sā tī ndu ngā nā zū dōrdu nā sōk chā tāng mī rī gī dzēwā chī tāng tā khā rī lūp tū zāmbā sīm kī ngō nē dzēwē gī dā jī tū yu chī anī gē chā tāng 아니 급급을 시시했던 거야. 급급을 니도야 중세했던 거야. 대충나 너경요 말했던 것도. 저에게 제람도 숨하도는 군이 가르쳐버렸듯 링댄션다게 미스터스 차세. 나 너도는 군이 반라 개개요 말봐.
4: 뭐 전에 등기 쉬는 신 부고서디 랍자다비는 랍제나로리아 문에체는 뭐랑게 삼로단다 소중치야. 아니 뭐랑 롭중치야게 특히 제야 소중치야. 미다 미조아치야게 소중치야. 근지태 구류 영어지도 안 오지. 갤라탄도 숨는 신. 저외 롭수디 야오시디 준비는 미다 미조아디 뭐디 가리면 하고 버디 준비는 안 랍제나로리아 칸스치티네 롭중치용.
0: 제일 코에발다 들으셔 삼시기 그림데. 김당원의 기견을 봐 삼시. 길랑원의 출의 삼시. 로맹원의 파마도 기견이 그린 소르. 이 바절은 제와서에도 코야 먼저 지금 저라고 계제 누구도 부터스나 다음 메다 고고이나 로무 고고이나 아니 예간인지 고고이나 참 깨토야 중도 가
1: 지조 이토네 디루리
2: 초아 이무지 디나세
1: 쇠미기 센터 디센터
2: 듄초스 구웨 구미이 타네키기 신신바디니 편청 롱친 년친 리콘 표계 롱친기 오체 조린 시베 초규 조린 리체지
4: 다디걸 수비는 是吧 不错 랍제나 리비는 랍제다 겐라게 不过야 다 직팀 직람 수그르바 아자자 是吧 아니 근데 수류 좀 뭐 가르치기로 해서는 不错 랍제나 로리아 롭중다 초아치도 좀 뭐 시튜냠 내용야
3: 다다다다
4: 안탱기 쉬는 신경라 디카사 부다 부소다 부다 겐라소 안데스 조아치도 좀 뭐 녜 타체 숨고야 디 그기자데도 두주 소경치야 이제지바 근데 야오시라리 다이네레 디나로겐라 양주 토난시 고야 직도아 부스니디 헨게기 시게소디 카레스는 장왕 가부치
3: 나지
4: 잼세야 가부치
3: 나지
4: 공통도 고규다 얌센데베 잘라다 능수 수십치야 가부치
3: 다다르지
4: 피컨데 잼나선제 이게 투수차드야 가부요
3: 나지 나지
4: 다 쇼지리아 직팀직람르 봐 쇼지리아 부구일 헨게기 시그르 봐 디바슬라데야 당뇨음지 구동아 랍제나 레베지
3: 나지 나지 나리 따디 나래 단다지 심함두리 레가 제베 유림나로리아 토난 조야지 가르도스나 벤샤샤나 부구 딘데다 랍제노노 따지 춥주 서버바지 따리자야 가고 잘라 자야 가고 타나 게겐데 따리제 칼로 제불 세부 딘데 눈이 제가 딘데 연주 다시 해지는 게 미스칸디 김장 내단다 지디술 균류시야 중아 세상 지담 부딘데 망부치리아 단다 랍데나노 지캐리게베다 직직수 직람 숨즈마 슈니에다 안 봉직제 직 진행이 지어마르베 이도 망부치리아 직 투무 차지 가르도스나 김산나로 내주도디 단다 겐라송야 직 참제 롭수세야디 다 참제 롭수세야디 고 직 롭디나네 발르비아지 마리다디 디코 직 벤진 부마 깨베네지 아메 방간나냐지 아메 오마데야 딘데네 제고다 참스에 딘데네셔 용구요 알바
4: 규수 징부 나로 규수제 사야 동야 밤바드야 참부치야 시세단야
3: 타나
4: 주나로리아 소중치 세웨 디 두시치
3: 나리 체 나리샤 체산타 디 베네샤샤나 부 딘데기 파마 참부 맹교 딘데 네 발라 따와르스니 아마 니다 당그리스 딘데도 아니 따 디 바발레 팔람산 부일렐로 토마라 따디 콘트르트 뎨언사데 딘 라브레나로 제가진 딘제 응에 통교 그 장거디 뉴뉴맨디 응아 라바도 직 그 갈소르다 카지 딘제 제제 아니 김상 카던교 딘데 라 딘선데 따 부구심 노로레 직 소소리아 따 직 마산데 교디 아니 직 따 신다 직간에 야 크습치야 탑시드 카레 응아 라브레나로리아 직다 딘삼 부귀스네 라다 스토디 어 딘데
4: 너 뭐랑 뉴슈 유스
3: 어 유스 나 개게 내겨 맨서
4: 네
3: 요마라
4: 네
3: 참즈라 요마라
4: 너 나스나 냐마 부슈브라
3: 너
4: 신다지네 나 냐마
3: 야 카세체
4: 나 뉴슈디 나레 데 뚱고 유데 도안사제 안치로 아람세 챤제
3: 나르샤 르샤 세상 딘데 인도스네 에 제라 주는 거네 김산아 직 사산 참치에서 이제 부구군에 대당 잘 라마 라마도지 참세 롭수지 부들이 개구구에는 사산 참치에 대 개심시 위 인사를 와 딘데기 디 내가 찍으리자 딘데 양지 부딘 줄이 줄 벤자잖아 샨리아다 직 눈케다 직 샨리아다 직 참지 시리즈네 샨디 기부 용쇼 섬산 샨디 두고 마용쇼 섬산 딘일 두고 여러분들 지금 디 김산나 롤이야 밤마카 댕겨 임베는다 단다 수수 냐냐 바베 있는데 아마 있는데 디야 참제 직 다 주기 되면서 진 진투부 제거하되 계속 쉬고 있으르디 안티 저 거리 다 아주 레게 눈슈다 김상강에다 지게 디수 다 능중리야 쇼유스라 뭐 이제 직 밤에 잠겨스니디 소르뉴 메시지 디 강으로 쭉 제주 제야 들으시아
4: 다 능중 쇼업사디 디 응원주 차겐 가려서는 디간 도시 유뉴여는 능중 쇼업사들 봐
3: 다는
4: 가시야 도시 디 고르메
3: 메시지
4: An xia zang di lab zhai na li dui zhumbo dik chim dik lam tuan nian bun zhai ki dui an bu ti rik li ya yang pok du li zi yung gu rbaa gyan la
3: da lab
4: zhai zi gu rbaa na
3: la chie jie si Zhe xia zhe xia
4: An mo ra ngu nian xia na me gi bu dabluo cha ca su wa
3: La ri la ri
0: Nian han da di shu da yang ngaran gub gar di gila ku na zu pa zu du ling xia gub gar yang ku na zu jik bilo ki tablam dhaba kisin xe, ten te yu kuwa maa wara yu. Ngari nam yu tu si yishi wen ya chiga yu, chik buku chiga chong zhen te dango ne xa xa su na. Kurang la nam yu nawa dhu shu yu gila de gung yu chong zhen di ang tango de chiga duwa, kurang dhu si ten yung du. Tine kare ha ku ure lup su na, ku lup chung ki kurim dhu dang di, tong ma lup chung ma zhen nye ki namba duen nye di, kandri ji mi kaya chi mi yung ba di, tine dalen gyaw yung duwa la. Che zang di yin du du, ji cha ne ku buku xe di rang xin ki, namshi jik pala nye pa tozo ya se go ya dan tozo ya jik chungbu tabo so go ya tozo zo labzhen lobsu dan zawa chenpo shivu re dien di du nye di nye la tanda nye bedir ji wenshiro mangfu shivu yu gila kuna zala jik di da pyo yu lobsu wa kuna chashi na gigen genze gozi kangbu kuna lobsu tanda la tozo liki pyo nyung yu gila jiri chen rang la dinzin shukor, chen rung dinzin, da lungbi ming da chen rung shukor ba korang tanda zam na shen yo ki lopsu laglin nam she dang, lopsu tablam nam she che che naga niyo re tadi zo ki gengi chi le sing na ya bedib chiri di nang lo cha she na tabshi da laglin yi nang lo ne ngoy lo tabshi khe chin bari song yung du zamba korang di nang la bi tinda chi tang wari ki sing anzo lopsu tabshi di ya gu ma zhung wa cha she na lopda ngab zhu nang la accident dabu cha nye ki lopda shib zhu yoy bi na chang ma lo 미지 대배듯이 국번 가능 신지 수그레스 지 코난디노 베 닝접시 타요레 데 인데도 도서 창문 큰의 연구를 랍도 좀 최선 던지 숨는 시 부구스야 데 차르난 게 시가 연구 치월 가보 아니 제 람넬에 탄둥 이나 삼베 도보 여야 된교 대수직들 하용도 좀 서서난 거야 데 다 디나로를 계심 쉬어임 뭐 송셔 찍드 카레럽도 코랑다 찍네 얘게 마음 나머 디네 럽지 나머 디네 럽스 주기 주라 나머 디네 나나즈 게난 기타 게겐 착제 마음보다 드진 나제 단다 럽스 대기 빼도 착제 마음 잡여리 제가 도수 생 나제 대전 나로는 나나즈로 저데 탑시 저르샤 나랑 시제 그제 여장면으로 매장으로인데 왠장 로마로마 주두시도 좀봐 로메가 심나 수부세야 되다 로메 나와드베 에다 미직 ki tohne gozu goya di kachimu shivarisha. Di chungna shine tasu Kurang zuchik dodama sunne di ribu chazan shimu yonyashi yungu yusarisha. Shima do tu pyudu di shimu dode an di chenda diga tsangma shafali da gongan diga shimu mindu zayak bedrop shana an rizhi yungu yusarisha. Lama la.
4: Gantu dame zola ga di sumburba bubu rangchun chaya kurim de gila tohna nambi yusunga di ngare dinde chayungi. Chungdu dudu nganzuku du zumbu piyu lopsen, ngzi lopsen, geyi lopsen sumruba. Ani gashu piyu gyanla sonza piyu rangzhu nyel chigi ngare.
3: Nasi.
4: Gabu shibji yu za yisu da yao shibji chi.
3: Nasi.
4: Ani shindadige geblo la shabia sushi.
3: Rishya.
4: Tine lupjin da dige maa li du zumbu. Ani ya ngare gashu di cha sha geyi lopsen cha duwa.
3: Nasi.
4: Ani geyi lopsen rangzhu du zu gyogu shibji ka chigi. Tine ya dige ying shibji chung sha. Shukutuwa nga zo di mebe le jihe da dai shu san di yewa chi che le gor ba. An jihe sa di nga re gyo shingi a san gyan la ge le duyo nga deng bi san je yang tangu di chiga chigi.
0: Nga
4: di li xia da di ji ne su su shingu yu zang. Ni ne Chesanda duzu ang pasu zhuwa dunga, singa yu zang gyanla ga duunga ra. Gyanla ga duunga ra zang gyanla ga nga gabu chigi sam. Gyanla ga gabu chigi sam zang nye tiwa gyanla yao
0: che san zhe. Di chesan anzu, jen di chebe gyuri be mangbu chenyo yu. Dabe di ganga lo la shimba lo nyinga lo maya mangbu chenyo yu. Da yinne di gyanla ngune chenga chenyo mara di tuga yo mara ba. Yinne anzu da doru duna.
4: Ani nye sanpa nje sanpa duwaan gyanla, da gyanla kina nye lupsu chale nanche, da nyamnyo da piusum chokbu yore dile, inele nye gyanla kina nye dunliya shi chokji. Nga re samchu na nje duwaan gyanla, da rintan da waya lupsu sa jorba. Di jicho rinxin ki chone ki zenu jambi lupsu le kecha yore isangbi. Jicho rinxin ki chone ki zenu jangya lupsu di. Lupdi nangi shishi jangya lupsu dile kecha yore isangbi.
3: Da.
0: ཁོ་ཚོ་ཐན་དེ་ཞིག་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ཡོད་པ་ shugu kong draba tindila rogba chi thugu maara taasi loso chi gyomri. Ta di nalo ni karu ngora lupto susu choa dan, susu kong kyun maa gyo dan draba shira yomara loso chi madi. Ku karu dyomra lupto ngone mezi rindang sayadi. Chazan anasu mezi gila chaya shina mezi rindang la lakba cham thusu na shinda diga rang shingi yongye chi chegari sangudung reta zui chena. Ku jizo nawa shegari la tanda paasha kurangi tanda tama tenye chi na kurang tama tenye chukra di kaba lumi di la samudangari sangudung. Kisi jizo ki rindang da mezi rindang dawa la tona maji nye chi na kaba yuksara asa jila yuya madu shinda jaya yomara. Jizo rindang samudangye chi na o dati nye dusi chena kumshi nye mba chegari samche. Ale kurang lusi di chega chenche shini jizo ki tiksi saye tenyong duga. Chazan di indi du jik lopsu kurim nana chena ngone za chi shu di lakbar dungan zu pyo ki sugyung lopsu nalo cha shana puyo noor damshi denpe dosaya tusu nalo la di kechimu shivu zigu wari. Nana zu zang misi che che ta zangbe misi che tuyo nga shivu tangwa gyumzen karay lamna susu chwa giba chigo mara. Kuna zu mirik jila penpe leki pina lopin tumi dhawa ina yigi sardu che wadi ta mi mil mi gawa nangshi pendo chungde yu du zang misi che che tuyo nga nangwa wari bingya da dhawa je mengyo chigi le kong zinjo chigo warpa. Di yengi karu chungwa wari labdu lopin tumi mizi rindan dawa gochukusa di yago shivu chungda chungwa warwa. Taya nga susu chwa shadagdaji gyabi ina diya yagu shivjirwa. Di karay labdi nga zu choye lopso rangyo persayadirwa. Ani mantam matala zizu na jik kirang mi nyeba chenji chemirwa. Jizu lo songyub chemudun torgyum matang nyechi labdi zamba ya matay gunjigo lopso lukwa warwa. Jizu nga zu pyo yagi lopso gyurim nalu la thakaray thangbudi kirang zangbay laga di zetarayas. Nyebudi karasana ani lakshi janya dan tizurik tuzu da zodi susu susu kamo nyiga na susu lang sayadda dhoyo warwa. Tewaya kyang sheze shimba da pyo juu danya ni cheso na shimba pyo juu danya da tewaya kyang kya chimbara ya cheso da bhaazu durwa dangda mangbu tayo ngu to.
3: Naon. Nari gegen sinye di ta kore chik chenyu rita kararaya sewa di zoe chik gyaru nganzu chik samdangwa ya redwa bensha jine nganzu gegen su di lamsa labda samu koshe rwa ngone shenna gegen sin labda na lo jigo maji mayabji maare kimsa lopso ngone shenna pama di buku gegen inbe na lo ne ta ang tango chego warwa. Daga nasi jizo kanya gegen mangbu yungu war darwa san ta tingtu yongcha ki chik lopso yungune shuyuni gegen sinye di sheshi jigo lebe na lungye ji le mwuzi chenne di jigyo maari mwune chenne gegen ki lega zore digu logo cheya di kachimri kasi kuyo anzo mi mi lopso chego warwa tundu piu sondel chik cherju ya ta chik ko trapnyo so cherju ya di kaga warwa kol di chenne ane kol kaina nyambas lungi ya dine ya ku kar chi sabdi chigo warwa mi sinye di ko dinte maru kolo namju yuwaari dinte zane bugui logo chiyaad kachembo shivu chivu taa dine danda kono kenlaa song song jingune jangne chik tandang anzu ta chik meze tawari rindan tawari chik dinzu zawa tuma sunu zu guya sinye di shibu chik kachin buri siya
4: nye tangi tanya di kaya sumli ya pangzhim di jik ni sum sirwa gyanla gyanla nige ngu siyan di sung sunga ta tanya di kaya sum kati mengshi re mengshi di kaya chungbi na tando le rang zinu da lopdi na si ji yun de di kaya yubin an tiwa ya yang zi di nge ye zhun sa diri
3: da da rang
4: la chazan an gyanla gyanla nige le ta tari

0: 谈的呢, 비진키 추즈니슈 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理工的特别龙青年谈的全球三九两站的前书记

0: 이게 로고 중나니 생명이 답에 요구시래. 아주 술로 넘친 시골에. 아니 가서 바우디게 넘친 시골. 외식 사지 바우만 불. 아 동대로 왕천 류후래 양커후 교육로 장스대 배준예 유공유산. 어 되게 넘친 시골에. 띠도 잘 넘친 시골. 띠도 잘 허. 띠도 잘 허서 뜬 딸가 시골에 다. 어 누스 내가 요하래.
1: 매대 치갈하기 띵송 계래. 다자 모두 균진 챙겐 중요. 여름에게 참모 저시 저면 보라기 균진네 태도 저간티 저시 작은 시체 입시 여름에게 참모 저시 저면 보라 미비리 손네 로규태다 미태외 망과라 규제 책윤시 송부시 멜로디언기 퇴퇴다 닌제니 동사기 진 여름에게 정에게 랑주의 천자라 망부유비에 지휘디 송교업 체바타 더비 슝列 칸디낭 지겹수지 시진핑당 콩차당능외 빠르시응외세 퇴사라 개유 리존주미기
0: 대콩게 날드 차당주
2: 두두 차든 저 콩게 할 송고다
0: 아 콩게 되네 가르송도 산 말하니 다 신쿨라 신쿨라 송도 신쿨라 송도 다 매요 신쿨 세규레 현자 표야스 민도 섬낭 개제 효고 섬내니 근데
1: 这都是下雨的他们这些人民都说是说那么少的你们来往就说是你那个公正当的土库的就比如说的你这些人民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说的你们都 미럽네 미레 바라 균진 체네 냠에 균투 통이시
3: 투윤 닌줄하 전도 차서고 챕규 랑용 정킬리제 전처 급주시부타 미리기 수균리제 전처 급축과 시제 대랑아 주주리 망용킬리제 전처 테니 랑종킬리제 기초도 도수라 시제 챕시인라 리내 윤진타 미리 튼지 망용류종제 기념제 딩섭 챕에 원천 시간인 샴라 티고 키선주 쇼인 2022年, 各地中央区旅者政策区就对人多的刚才波旅特多的浪浪立住突破提托年各地旅者政策区政度南昌仓吗用足就请个月。对于您就来区政度南旅者不缺苦个南亚旅多没去不趟他们等创区别旅者宁多特别当年全部浪漫大旅托仍然有个最初对于不利。那区天目如开区入民王清吉利区 江阳去社会堂重启开启入米塔念托刚才波旅镇都出不起个穷娃还将搞不穷俺去母体旅镇宁多特别东西送不起镇都七零江阳去社会集团重启出去旅镇吧西镇总呢年在堂皮修道桥小姐道国所镇都差着五千不里小姐呢学会宁体推门入开启入米电子诺别
4: 他在学习外层电厂起来速度为还将搞不清，每日给水军留在马娘旷边东土边热瓦雨季送不贴。到我镇都南学北西镇推门入开去入面，迫不及待去。
5: 那啥狗里呢？咱们去过地大都弄不着，走的比一般。这个条件你得去留意呢。你得去来呢？工作都马上起不成，这中间都马上硬不拖的呢。得去那北面是给身边不了工作，是来起不成不成了。
3: 差不多那么长的学费，后给推门入开去入面，洛杉矶人去，江阳去留在镇做托，水军去，人在来参差不多七个村娃还将搞不清，每天晚晚陪面的给水军人来了，用个顶上轮土白热瓦雨季送不来。站在其他人家，住着还将退不月经，你先对门，每天开去忙做菜，镇都大学托，镇秀班，俺弄完他，各宿学校前边，北部也准去留在宁岛台北康里当游客。 什么啊！巴桑普中去，江阳去留在镇村，让他们谈谈你三年娃还将搞不清。每天去水军留在南昌，点钱不多就送不来。什么啊！从我眼睛看，刚才波旅镇都南女秀康玉对不谈，团结他们说七月留在宁岛，让你来用车什么途径？留在宁岛，选给体委门卫军镇康里七月热瓦雨季送不来。 各地镇都南，罗顿了那边乒乓波的牙签，电子电表，罗道前边，这里南，让南康源端内，让你去破端温就切不烫，必须镇都南，罗顿就那边留在把黄电器，大在康源我们内，每日给水源留在去一万抽血，我们把钱一撇，镇修不三年村，让南有个最终端边，来来吃个头不烫，来来实际钻领土吧，来来泡面冲呀，能给面接清源。 必须针对那些为了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매주로 남다 샘기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배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别松阳金别蓝面厂年久不用去一个年代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样的吃了的那些日

Lo,

0: Lingungi lambu me lingungi lambu da ki la jo ma sa ki la gonda
1: kenang ma ri le se le chen na shu ban to chen shu den jiao guo
0: le se
1: na le se mo kam sa
2: gong ma sa ge la
1: no chen han shu yin na
2: a chu ri chu bi su ge la
1: ne se se chu mi la xie ban ken yin na
2: a nga ji shi ge la de xia shi pa yu la zhen ni ge
1: ne se lo
2: 스르춘빌랑에 카바예 록지기람부 진보디 나니차미티 카세예
1: 올란타라지샤
2: 라오
1: 라오침스라기 세바 츠르춘빌랑 세방자만옵체도 지실라샤로나
2: 로가라 세방가라 하츠디 츠트리체베다지다디 치베치리아니 니니드 잡으셨다가라
1: 지샤지샤
2: 라오라
1: 라 No,

这些年龙青了几去，这些年在里去一松烟我，该用一眼几根松烟去，龙青了几十年去一趟中。

0: 为写了写气语，写气错误退堂渣。
1: 写个国梦，听个七八呢？写字念不打个当为错。

0: 올려요 감사.
1: 감사.
0: 너 채널 갈 수 있나?
1: 맞아 언제 그래?
0: 네 세 봐서 언제랑 시바 근데 있나?
1: 처음에 내가 그래.
0: 네 세. 단지 신 신배 순서 뒤 참시야스 내 튜브 두고 해라.
1: 나온.
0: 네 세. 세나 아.
1: 아 세.

0: So,
1: 存在了国内几次呢啊？
0: 来来来。

Marshall,

年边松阳金边蓝面厂，年久不闻其一个娘大我，年纪不露些，看遍你场地，年边养的吃了你的客人。

0: 다라르샤 길리시다라 길리시다라 오늘 소셰 단케르 시지신샤 그러더완 레세 난 리제나 슈바 토제나 슈규 탄크랑기 세반자만 없체 더지라 샤로나 슈인
1: 레시 겐라라 토시
0: 너 슈덴자고
1: 레시로
0: 나나 No,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를 숨겹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부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ki zhongwa shimju nang ki tseba dinggur ki njuishin yin la tang. Jilu ngen dong chulo ro, gekeb ki tsema zhigwe jizuo cinri tibze namzhang, puri yitza ki gaja li di tang, rinne rintang shimju so ki ngingkun nang xing. Jilu ngen dong chosum lo ro, monggui gekeb tso bie, geb chosum bie geji pio ribie shimju chondur shubo ma se tatung chondu to, pio sibi tui ki lok chu yitza tongmi shimju ki jizum chosha nao zhi. Jilu ngen dong chulo ro kong ki zumzhin ngingkun na we, Ribung gumbi pui binyin gacha la, gub tangbi, gigab gi pui ribi, chaga toshu di, jomun langmi chaga toba tang. Jilu nye dong tuin loro, sumji ngingur shunbi ngingkun li pichun jebi, katang yi za la, bedib ki chaga toshu di, zhunggui sishung ki chaga so tobyubashi. Tiling gila kong ki nganzo chiri naya ki nangduan so ni, gacha ribi goduan tang, zamling chi gacha ribi guan dozam, tanang xin, pui gi gacha ribi chungbi tang, tuin ming ki kejo so ni chiri nanggaji. 행기네 그것 나오라나
1: 원래서 다 드랭에 대야 조 지 벽이 가자지게 남든다 하면은 주시 체제마 담세 잡 중세 쉬어야 인 제가 다디 드랭 안주 지 조디 롱진기 셈버버 손자 디나로리아 체지셔야 되죠 거대 넘버 그는 조 거대바랑 체제마 모두 그 소리 주제인 지난 안주 가자리고 쓰고 있는 자 하면은 가자 시도자 건재질 쓰고 요래 쓰고도는 비나로 가자 쓰는데 죄자 쓰는 자 대수 야침부 쉽차 돼요리 가자리고 시도자 배차시하는 안주 등산직 배딥 주고 가자리고 뭐인 봐 한 신다게 지 로규 추중 대수 다 제 된겨 망부질 가자 쓰는 게 된데 그 고된자 요래 다 지난 간에 가자 시도자 코란리아 자세자 부지 수비는 디날이야 민생이리 직 가르바다 직 착바사지 가르스 두산 가르스 요리에서는 가르보스 두산 왜 덴바야만 세보 세베 된다고 소리지 요리 그래서는 남람비는 참어 통토비아 요된 요시 다사루비는 통야 매된 요시로 근데 인도산 가르스 두산 지단간에 가르스 두산 가르에서는 세베 된다고 소리지 근데 지리 다직 차스 두산 가르에서는 착바스 두산 세부 뒤에 가려서거든 양직 야수고수 멤버 돌두부 등산에 차시는 독독 남배 소리지 차버스도 배차시는 양주 자라직 심을 털된 교디수 수루루 수에부터야 차고 접었을 거라 근데 인도장 가르다 차스님들 전남도 다 돌두는 가려서거든 직내 고년 세부 저 동네 니네 가려서는 돌두부 근데 지기 가려서거든 자세 잡으시 지하 요리스 다 대야 가자 고려야 무시 그래서는 문중 개문 넘기 가자 스님들 자체 치수 진짜 망고 요리 이내 자외 간에 남도 진짜 니리야 되는 되게 요구를 했은 게 저는 가자 스도장 지역 간에 그와 고초고 요리스는 직내 가세부 요바 다주 동년치 니네 아직 양요 되는 매바 도르도바다 고대바 진짜 지간에 바 땡 동년치 준비는 하는 지단 간에 가자 스 요리 다 대야 가자가 리버스도장 아니 슝루지 차버리 가자가 리버스도장 디나로리아 베샤시나 베코란리아 지르기간에 가자기 토마직 중단리 다그는 신의 지달 체제 폐계 친요리 디즈골리아 그 직 중화다 제된 교실에 니네 베코란 가자리아 퉁무모임베 캐주다고 가르가르 요래 저선 니네 인도장 디즈나로리아 직 슝루간에야 dinde ki thal ten khe kwa ya, dinde yindu zang, garcha rikwis du zang, da dor du na, garcha di jira dhubu yinba, garcha dhubse kare su du na, khabde sugu yinne da yamana shidi kare, da dinde zili ya jidar dhubu yo re, de ya jik, ta tingsan ge shebi na anzu chenri tenba sugu yinne da yamana, baya de rikwa dan tunba, dinde gane, garcha sinye di kanje si dhubu yinba, kwa ya kurim dhavu kanje re, dina li ya nang tuyen dhavu, chakien dhavu kare kare changgu yo re, dinde jik ngoro che shabu de, ane jidang gane garcha rikwa si cheche, dinde sugu yo re, chesan, peyo ki garcha rikwa si du zang, jidang gane kwa kya chanpyo su ri zire, shibde ngoro dhavu de shugo ma nganzo ngoro yungu re sengi, jiride ki gane garcha si du zang, kare sugu du na, pui na lo li ya sungden jigo ki garcha mo yinba, tando kare sugu du na, an gu da, tukla soba dinde ki garcha la ya yuba, dor du na, ten changme kare sugu du na, garcha yue den nye zire, chesan kwe juishi sugu yu na, dra ya ma na di, gya chanpyo su ri cha de yo re sengi, chesan jiride ki gane garcha rigu sengi di, nang tun di, di su ri zire, nganzo jiride ki gane zambu lingi ki garcha rigu, jodan sengi da, di zu kan li ya cha xa bi na, 다 근데서 같이 가자 중요하게 뒤주 뒤 나오시라 지구요리 대차서는 게지톨이야 가차사디 폐체워지 가와주요레스는 난조 배드다 디주 가차실이야 고주요레 최선 디 배드 가자 있는 즉 지단간에 배드 매와 가자 용야 매된 요치래 딘데 인도자 가자 가자스도자 십제간에 가와구요레스는 하는 즉 가르스가 배드 코랑기 나무 지 배차시는 에집라 소보 딘데기 롱오동다 시인가 딘데고 코네 이자리 디주 냐자 집에 급려야 안양지 그래서도는 믹셔다 딘데 대부 용체로야 디천장 록스 가지 고여샤고 디조야 안양지 가자스니 타니에 딘데 중 안 클레클레 가래서도는 디 비교친 생겨지지 자단 전부링기 나로리야 안주 가자스니 디 고등기 가리아 고발랜다 야면 죄저디 단대찬의 사사는 지구 맨된 교체 빈주인 가려서 우도는 교회에 된 예시 미리 지기 가자 수도자 하람 배대 주고 가자 인된 교 미리 신다 지기 양 가자 수도자 코 고든나리아 신다 추된 교 수도인데 근데 인도자 벽 가자 수도자 지르기 간의 사사는 고든스는다 디지 망보의 소리 지리 근데 인도자 만주 지르기 간의 가자 가자 수도자 안지 송접지 배대비 다가는 능신 익산지 딘데게 대전다 남당도 속고 마제 봐야 최대외 투입고 생겨 딘데지리야 가자스는 아니 지단 지기어리 디 배체시는 고요 예직스는다 딘데지 주업이는 어다지 송접지 배대비 다가는 능신 익산 다가는 능신 구성 되는 간단 강인론 대개게 대전다 남당도 디수 마제 봐야 최대와 야면 디나로리아 낭던자고 가려요레 빼는 안주 별이야 차시는 맹 가르자스니 딘데 용구요레 딘데 인도산 맹 디나로리아 줍제 가르가르레 딘데를 속바 세우르고샤베 투익 딘데질이야 지단간에 가르자스기요레 딘데 인도산 가르자스니 디나로리아 가려수도는 배대 속이 가르자스니 가르차브레스는 아니 배대 속이 지든다 코불로 속고 딘데 이 세지 야면의 제십 더둘기 주구식 차 유도산 가르자스님이 단대차리야 만주직 리그 퇴년년 수기년자 야면 로벌롬년 난년 수 통말 가르스고도는 직 직년리야 직 균을 논야 수기년자 딘데리야 통말기 주구지 인도자 가르스고도는 배주의 참부시라 하지 전부링래 차시하는 등산 가르자 리그 수도전 뱀미스베 달걀 참부시라 하지 가르자 리그와 땐제 아는 가르스고도는 그래 등두기 배 지금 천지스기 유년자 야면은 리그사우 강다 강대리야 아니 토마르기 직 최십치하다 야면은 딘낭기 직 죄제 딘데 뜬낭기 고리야 직 제십치하기 가르스 그래서는 더블럼 다직 야직스네 되게 요래 딘데 지 차대배 소리지래 딘데 인도자 만주 인내 가르다 가리 인내자 야면은 소수 칠레 가르다 가리 인내자 토마르 가르자간에 직 추십차디 개천부차대요. 빼는 안주 심주 천년 지금 원에 차시함네. 소수 심주 차 갑조디 가르래. 갑조디야 냐마 심주 체베 제부자고 가르가르 요래. 딘데지 따고 우도는 안직 토마르 가르자그 남네. 아니 직 추십차. 딘데기 가르에서 우도는 내주자 요래스. 라바르도 빼는 지게자고 디조 인비는 딩두 빼는 안주 직 심주기 인해다 야면은 다가는 신직 사두고 남장 가르다 가르 있네 대야 멀리야 가르자기 남네 장기 심주 뒤 걸고 도민도 대 퇴년 도민도 대직 중재제 딘주간 야직 편도 유명 딘제 가래서 토 토마르트 가래서는 가르자기 남네 천일치하게 딘제기 가래서거든요 직보자 망부치 차대요 딘제 인도자 가르자스님 디 가르스 요래 쓰고도는 다수지 로비는 안주 가래 가르사 나로리아 지르크 간에 등산에 차시하고도는 야채세 간에 차시는 가르사 수두자 아니지 망부질리아 고쳐야 요인인조 빼는 세세 제와 고와제야 다주지 야만은 오주치 수지 딘지기 지글에 안주 표베 크균스년자 야는 남수 나로리아 가르사 스년기 타니에 차대요 10제 간에 가르사 수두자 다양 안주 가르사는 수지 주구디 최직 도부질리 최다음에는 야만은 가려서는 체도 예외 민세간에 차시는 가자스도자 지당간에 배딕 발자스니 딘데질리야 고초고요 딘데 인도자 지르기 가자기 고도연스니자 야만은

0: 가려선 정물링기 가자기 직 집에 따직다 벽이 가자기 직 개발자오지 저는 다 뒤에 소질이 하시는 지구요래
1: 다들링기네 센시바티니 변종 셰드시비 근두 치드리젠디 디링기레 제난간수 변종 롭치 리슈룸링키 기겐치모와 시럽 상발라 텐디슈네 까차리 비고네 치디난 신유 샤르모티네 디고 세로나
0: 난주 벽이 까차기 지베 중비 골이야 담마 도르드 신고 저거 소리 쉐비는 지단간에 벽이 까차지 무슨 년자디 포만 난주 지 뷰이 토마르지 중반에 아니 따지 조우요래 다른 거는 저 최신의 표현이 두미산부제 즉 살도 되고 연습요래 봐 대원을 야 즉 표현 중요한 지금 매년 지금 뒤 견처 개 말이 다들 최신의 표현이 두미산부제 가는 중도장 안 두미 구도장 거는 저 루규 용자의 최종 토기 세바 직능이야 급도도장 최종의 망부치 별이야 결국 추약이 대주 딘데질이야 지리어래 딘데 인도산 최직션 망부지 교류 인도산 배차시 없는 안주 루규리 대주 나로리아 가르스요래서는 투미산부제 토말 그래서도는 말기 화두리 년쟁 겹려야 여된적 년부 상황스 년디 다 상황디 저토비 인수요디 영이 가르카르스도산 안에 디나로리아 제네스기 도주 소고 딘데 망부지 디 인도산 토마르기 가르스도는 디졸레 가레스우든 바 던샤브스우든 년자 야면은 최 그룹에 따지 가레스는 천장 초직도 대비상교 디수 상말로리아 대비 대야 먼저 하름 가르자 중부에서 주초고요래 먼저 단답지 머니금범지 가짐지 디수 나로리아 급티도 가레스는 년부상의 고등도고 마체 아는지 전제시 두규 니수적지 승인기 탄예 디수 있네 근데 이미 다가는 신직 최고 천장을 쏘고 디수 망 모두 잡고 제 디체요 디유두자 가자스고도 내자 토마르타 된제지 투미금네 하람 중바야 제초요레스 디 안주 그래서도는 단대 비위기 가자스고 내자 디조리아 샤초요레 니네 가래서고도는 가자 디 중사회 주고 안주 영수 잡고 그래야 전부 투기 가자 첨부 넘숨 사지 된제지 용다게 세수 주어리 지단간에 전부 그 구두 가자 첨부 넘숨 스니디 가르지도 쓰고도는 용다리야 지단가다 치디 송진 네 우초제 아니 치제버진 담은 우둠 전부 디숨기 옆에 숨기진가리야 가르수고도는 중대외 가자 디게리야 지단간에 벽 가자 넘숨 쓰기 왔다 대야 땡가르 가자 방당 가자 아니 진부 가자 스니 딘데기 타냐자 요리 세상 디게 숨리야 만주 그래서도는 병어럽게 가져서 유년자 양 전부 구두에서 작업에 가져 전부 넘숨숨이 소리 이제 그 다녀요. 다 대중화를 그거 전부래 대중거리야. 나르기 개발 넘기 시바 미지부 이제 망고요. 이년래 단대문에 차시는 안주 지금 심주국 대부서 유년자 대조 대비는 그래서도는 단도 제야 유부 배차전 댕갈 가져다 대조 제야 유해된 조치. 댕갈 가져서는 니 안주 벽이 지단간에 가려서는 딩줄 슉수초업 폐첩에 나가야 가려서도는 요아리스 디 요야 디 가려서는 나당기 개발는 그 거진을 댄지 아니 댕가가자 디 가려서는 딩줄기 트레일이야 슉 요아리 딘데 인도상 댕가가자 디 근데 지민 안주 세도도 무슨 투구리 딘데 딘 나로리야 댕가가자 더위 나리야 슈비는 댕가가자 디 그래서 토만 링시드 디즈 나로리아 코란 더베 투즈 아니지 더비하기 갈수그레스고든 더베급리아 갈차 디더베 아니지 야마나 시에다와 수레 다그는신 촉진 나니의 수레 다 딜소바 야갈기 빈드드 수요레 벽이 로자와 첨부 수 댄좀제 안 가자 디즈 댄러 워버레 다 디게기 그래서는 남든 두 세베 수리 요레 딘데 인두장 만주 지리기간에서 차시하는 벽도 자고에 가자 첨부 넘숨 나로네 다지 가장 아쉬우디 하람 댕갈 가자리야 지 초그면 로 삼산지지 댕갈 가자 코랑 링시 나로 두그 로라스니 소리 딘데 요아리 두그 로디 나다 수구두레스는 나다 제대 송쟁기 구두 딘데 지리야 인권 양 소리 지리 딘데

0: ᱛᱟᱠᱟᱡᱤ ᱠᱟᱨᱮᱥᱚᱫᱩᱱ ᱪᱤᱛᱤ ᱥᱚᱝᱡᱮᱱ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ᱱᱟᱢ ᱫᱟ ᱥᱮ rin lu ane xiangar ane duks zhugu lo la ya dabi yin dab set yu di yin ane po zhang tong tang dengar la ya yin si cha cha xu yu zhang di dab set yu di ya ane dengar xu yu zhang chi gi min nam gi ane dengar ka cha si yo re wane chan dengar ka cha sa di kurang baja di cheng ngu si di ma re tanda ngan zu yu kare su gu du na chek dong sun jia nishu zhag ji lo la ya xiang be che be ding jur la sok ba di zun na lo la ya tanda denga garcha ningshu di jaya yore, denga garcha ningshu di chanjana ya chwe gyuru tsayagi le garcha chisha yore. Di ndu zang denga garcha sinyan di ne chigi minnamgi dupsi yugi nga ganya pa ane ming da shen yochiri. Denga garcha di nganzu kare seshe chetuku yore san denga garcha naloli ya ting du bena shukbe chwe zan di dunge nishu tsaksumri. Chetan denga garcha dupi gubli ya gubdi du zang pyo li ya chwe gyuru tsay 요체기 벌스 윤년자 장디 된게 니슈 적숨 점지 임바 아니 땡케 추고요리 대치리아 배차잖아 침뷰까지 왔으니 딘데다 중요죠리 다이네 침뷰까지 단능하는 주 제야 매 되버지리 침뷰까지 아디 제니 망고 중요 땡 땡바 치다르급라 야인나 안가르게 좀 된지 레라 소바 나당기 케바 남지 다가는 신 가래수구도는 치수 중샤베 베나 나즈지 부든 좀 부치지 다가는 신 경왕아버 침뷰 예윤 디준나로리에 그래서나 침뷰 가자디 쇼요 부치제 대야 제베 수르든지 나요리 이내 단다 가자에서 오는 침뷰 가자디 제야 매자 한 십제간의 침뷰 가자디 지점의 중요면 디스콜이야 마베 뽑았듯 무슨 제대로지 다이네 더블레고실이야 단다 가자에서는 팡당 가자디 니두 가자에서 오는 nganzu pyoge tenzu khanne nyesun chungyori. Chesan di yindu zang pangdang karcha di tabiaga tuzu di ki lo tindajili ya tabi yinsi tiyori. Tabiaga zambu di yinne ane ngada nganzu da yongdara li ya chireba chen shukuyori ba. Ngada chiregab li ya tabi. Ngada chiregi ane jik chepsi kyongya tuzu jidang gane nganzu karyasana jilu gege chunga ne cheche gege shibzhu shichik shini da di yanyu chi xa yundu zang da di di baragi kilu di pazu chik zi yundu zang gege sunju na lo le menzho samba chi yore chetan pangdang garcha jayetuba di nganzu karya sunu ngargi garcha nyingba tizu tizu ri tizu gwa li ya diks segas chungbari karya sikudu na pangdang garcha na lo li ya denga garcha da chimbyu garcha pangdang nguwa lu chungyu ba di cikla sega yore dhaga nishin pe chashan pangdang garcha na lo li ya di na lo li ya chimbyu garcha na lo li ya mashuk ba ya mena doyo ba tizu pa karya sina karya seya che ba na sabya dinde gi gorgi sori dinde sungzi mangbo chiyo dinde indu zang pangdang garcha di chimbyu garcha da denga 가자 야만 땡가 가자다 침부 가자 치수 충분히 세버리 근데 인도자 먼저 직 지단 간에 루직 간에 쳐봐 잡고 지도자 지로디 네바도 지로 얘기 숨주 예인진 된대지리야 충분면 더 삼상지요리 최전 최전 대인비네 땡가 가자 레시라가 망요리 하름 가래서 우도는 최전 숨길 하고 지기 때는 땡가 가자리야 최전 dünge ni sutsak sum yorba tanda di karesuna pangdang gaja dinna loliya chezen chekdong gyame sumju suopsi shu yor da ine dinna loliya zi gyadang liya diks menja wa dinde yungi tsawe gane karesuna di yeyun chi chung yor es dinde indu zang nganzu pyo du chakbe gaja chenpo num sumsi nien di da chik kurim da wuzi zi win toma dengar gaja chung dengar gaja di dëmnyen dhaa dhizu kharayasu gudu na ngaanzu kharayasu na lojen kawa pezi la soba dhizu di kwen lu wangbu la soba dhizu dëmgyo chingin sgi yor tanda di chimpyu karjaa di lukyu yongdaa ki dhizu jeshi dhizu nalo li ya lozawa di dhaa ki dhe mendo wa samsanchiri dhaa inay tanda bedi jik shuya shubrangi ngaanzu jik boba chaya dengyo chiri pangdaan karjaa di imbi na ane kharayasu gudu ki lu shuwa ya gyongyo son zan di nalo ngaar ki ane binti dhaa kharayasu gudu na 타나실레르 소가 디즈다 안 로저고 개발 슈바 가오베즈르 소가 딘제기 때바 시체제 아니 겨비 인스두자 디 그래서도는 공기 뜸닌다 뒤주다 때베 가자 나로리아 쿠베 아직 최전 그 장 소가 아 디즈 그래서도는 먼저 직 셰도 투비 악수지제 딘데 인두자 지단 간에 표전부 구두기 가자 쓰고 있는데 디 가바스기 월에서는 급 뒤두기 펠리아 최 두루체스도잔 최 용조 규베 차장기 다직 토고 있으면 자 야면은 템장스 있는 자 딘데기 된다고 소리지. 배차시면은 안주 등산지 근주 딘주스니 주 타녀 중구 열 근주 딘주스니인데 전부 걸려야 타녀 딘데 단다 지단기 가래 십제 나녀기 근주 딘주스니기 타녀디 퍼시브 걸려 걸려 좀마도 덴방 아타르글이야 타녀디 메스요리 dinde indu zang nganzu gajan nalo le se tu yore chwe gyuru tsai ka le gajan si nye kusur dinde kwe tabse sanne gane yongda ki chen dhizu sanne gane cha den gyo chirwa je zang jik pangdang da dengar da chimbu si du zang zo chi ki min nam ki gajan di thoma tabse sakon dine ane min tau si yar je an da shen gyo chili ya zin dhig yore si di indu zang jitan gane kare suna zembyo kudu li ya gajan chimbu nam sum si nye di tā tēhī sōrī chīrī. Tā tēnē ngānsu pēr sīvī kāblī yā gārchā tēnē māngbū chūmbī yīn sīvī yō rī. ngānsu tā tēngsān gādēng kī gārchā māngbū yō rī dīzū chū nālō lī yā sīvī kō lī yā tēnē kārē sū dū nā bēr nā chā shā bī nā ngānsu lō jēn rēnjē sāng bū zēshēn yō kī gārchā tēnē yō rī sīvī yō rī. gārchā ngū shī sīkē jē yā yō mā rī. yīnē kō rāng kī jī lō mā kūkī kītāng wē zēshēn yō kī lō jēn kī nām dār gārchā dwē mī lō sōk bā dīzū nālō lī yā lō zā wū kō rāng kī 제샹교 다 콩글 로마남 기 제샹교를 소바 야면은 규르샹교를 소바 디게기 최 규르베 아니 가자 잡지요 다 가자 디인도 야면은 코난게 로스 가자지 더 유조 대중 안주 단다 가려서거든 가전 제제 슈토야 된데 민두 다는 신지 가담 개베 신년 전부 뺀 뭐로서 봐 런던 시르고 뜻세베 양지 가자 된데 요스요 때 디졸레 안주 단다 제야 여버지 말이 다는 신지 chim tamze kienpala sokpa dizu da gewa shengi chimpa namgi zaya shengyo bena chim nangata chim losan chasa nye dinde ge mangpu yu zaya shengyo ge yanchik gacha dinde yue sik yor de dizu tanda nganzu da chik jaya maya dewe suru chiri dinde indu zan pyo sivu tuli ya nganzu chi ki gacha nalo li ya yore siya ki chabi mangpu chiki bigyun tongbe suru chiri nguishi gane kante chi yimi da dinde chik shubu teyabu dinde ri nidu becha shana yanchik bingin chwe nalo li ya 최고 촘스니 딘데기 차비 닝부치 제수 딘나로리아 퍼시뷰 구두리아 야간에 추 교르샹 교기 다는 신 야갈 때나 다 리윌 소바 딘데 가스군에 교르샹 교 미리 신다기 더구 미리기 한에 교르샤베 최르 릭숑르 딘데기 베제 가샤 다는 신 안주 퍼 나로리아 덴주 퍼마스 제주장 퓨리 남기 제샹 교 가르카르 유명들 소보 딘데기 아니 아 얘기 요 된죠 된데 요 딘데 인도자 디주 인네 등상한 있으시는 제시 개선 붙이 차 돼요 그래서 저는 자외간에 가려서 우도는 퍼시브 가자디 단다 다직 제야도 권보 소리 차 돼요 다 가자디 그걸 가자 지다르지 요레스는 양 배디 세가 매우 된대다 양은 방다 매우 된대 말이 니두 배차신 벽에 사죠 망부진에 페시브 두기 이제 된대 망부니에샤 요 이제 망부니에 두장 배차신은 안 주지 보리스니 소리 된대 다가는 신 조가르 비닝 스니 소리 된대 다가는 신 기르 비니 렁주 비닝을 소바 디준 알로리니 배제 소수 겹로려야 가래수는 An chwe jidar xiangbari dinde gacha xo ri dinde ne shu yor dinde indu zan de lep tongi pe jixin tu cheche kare su gu du na qab tu du sibu tu gi pu gi gacha gi jodan ri dinde li ne gyunga longbu che gu gu du na jeshi yikze an tangbu du zu zaizu cha de ke chenpe su ri cha de war e sengi
1: pu gi si ri la gyunga nang si 파낭지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타르키기 센시마티 편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 대슈골리아 베차샹 안주 다지 루규기 예당가네 차샹은 직사게 드럽스니 소르딘데 그 타년자 요리 디네마 체제 안 가려서는 별이야 가르치하기 직벌이 대수배디 차 주부든지 시라 중요하리 다 디날로 첩순다고 질이야 가르요래 쓰고도는 나탄기 캐원남기 통말 까단 댄주 되게 교류체 주 촉진나야 차례든지 럽친부친 나셔요 디그란주 벽이 루규토기 나탄 근주다 딩규스니 데리스 나탄 근주 딩규스니 디 타녀대야 직 너진이요리 단단 안주 휴아디 나단 근주 아마디리 아마디 치마레스바 치마디 가레수드는 바르마체 제자 디거블야 나다가는 디주 직베급블야 따디게 가레수드는 속지 체베급블야 아니 나단게 가딘게 가자스니는데 총부레 나단게 직가 딘줄스니에디 촉지 지야디 안주 벽리네 토기 따직 자와 전부 쇼질이야 지 조여레베는 데야 토마르지 멍심해보다 딘데 개마레 가래수구드는 페시브급리야 던지 슈슈 능신제 가자 딘데 당무 시간에 제야요 마데 이넬리직 댄주 추유 루루소야 안주는 촉지 스그르와 가다 댄주 촉지 지야기 차례디 나샤요레 스딩산베차시는 안주 제야요 딘교디 준 나로리야 Persibu Gubliya Chungshabe Bumtinde Mangbu Yore Dinala Bum Bumsi Duzan Bechashina Gyun Bumsi Nyeg Sur Dinde Ngang Bumsi Nyeg Sur Dinde Sum Bumsi Nyeg Dinde Daga Nenshinji Karayasuna Domansi Nyeg Sur Dinde Ki Namba Dinde Mangbu Shubji Chung Yore Di Persibu Gubne Chukji Cheyu Zan Di Tanda Inne Bechashina Nganzu Jik Gedon Sungdu Sun Nyeg Sur Dinde Tanya Yeg Sur Dinde Yungu Yore Dinala Ne Bechashina Sungdu Dabuzili Ya Chashina Nganzu Jik Uyungo Li Ya Sungdu Cheche Lugu Yore Zangwa Jo Da Yan Mi Sachi Shenda Kachila Domaan Sikuduwa Wene Shina Chabu Dinna Lo Li Ya Domaan Da Sungdu Sini Ninga Chui Dengyo Chiri Tomaa Chukji Chia Di Pe Sibu Gane Chengyo Res Domaan Di Zui Ne Domaan Tanda Nengshin Pe Jing Maari Pe Mangbu Kachili Ya Pe Sumchun Yoy Dengyo Dende Kachili Pe Jubzang Yoy Dengyo Dende Mangbu Chungbu Yore Sungbum Sini Dinna Lo Li Ya Sungdu Sini Dinna Lo Li Ya Pe Si Jen Da Pe Chuk Jen Da Pe Ye Jen Sini Suru Dende Nyunga Li Ne Pe Sum Jen Sini Suru Dende Mangbu Chungbu Yore Dende Indu Zang Dige Ge Dinna Lo Ne Yang Gwe Gu Chewa Dige Chi Su Ani Jik Doman Da Sung Sungdu Sini Suru Chuk Ji Chewa Chesan Dige Ge Chuk Ji Di Pe Sibu Gu Du Ne Che Shen Gyo Zi Yin Zang Chi Su Kare Su Gu Du Ne An Nardang Ki Kewa Nam Ki Gengyu Da Dingyu Sini Di Chuk Ji Chea Li Ya Chep Shum Drabu Chi Chung Yore Tende Suan Zang Anzu Jik Lu Gyu Yong Da Drabu Chi Li Ya Cha Shen Yaman Tingsan Garcha Khurang Nalo Ne Sega Yong Da Na Dewi Na Nardang Ki Be Na Kewa Chom Den Rikwe Reji La Soba Di Zu Tang Kong Ki Ani Jik Loma Ubu Lo Se Zubay Senge Daga Neng Sing Gyang Ru Kewa Cheng Ju Bum Lo Zawa Chenpo Sunang Wo Se La Soba Di Zu Nardang Si Ne Min Ji Gup Ti Du Zan Pe Li Ya Da Jik Tendi Xiu Xiu Neng Sing Doma Da Gyun Bum La Soba Chang Man Chui Ru Ru Sui Je Ani Jik Nalo Ma Chang Ba Shin Da Ji Ne Kisip Xiu Da Dor Du Ne Dinde Ji Ka Gong Yang Shin Da Ji Lo Do De Wa Du Ne Pa Dor Je Di Nalo Ne Bu Ta Ga Da Wo Kar Do Dinde Ji De Je Ani Nardang Ki Gen Gyur Da Din Gyur Si Nyan Di Tong Ma Ar Chuk Ji Zay Ba Res Chuk Ji Zay Je De Ya Jom De Rik Ba Re Ji Gar Ja Chen Bu Chi Zay Yo Re Denpa Ge Ba Gen Ge Ni Wo Si Nyan Si Da De Men Ni Du Yi Ne Denpa Ge Ba Gen Ge Ni Wo Da Denpa Ge Ba Gen Ge Men Do Si Je Da Ni Di Ni Den Ju Jik Yin Si Yo Re Se Zang Din De Ji Zay Di zebe gangli ya yang Kuran jik karayasu gudun gongba zuwa caba dinda jik shugo ya kongi pulum nang mudu karayasu ngargi jomde rik rigi 가단 된주 디가는 양양 커섭 체제 양 사도 녀베 아니 이게 망부치 추 루루스 의벌로세다 다가는 신 양로 청주 보면서 버디주 루루스제 양직 된주 교루세 가자 뜻은 예술 딘데 제제 아니지 가공 소 딘데 제요 딘데 인도자 디잉 안주 별이야 다직 가자 스니디 다직 흉루 직다 디주 가래 속도는 차 최부시라 중요하리스 다 데려도제 치기 가데인에 다 디주 가자기 사회 직시스기는 자디 카레스는 개발 매된 교지 돌드는 디 둠시스 위에 자디 다게가네 차된 교수 차벌 근데 인도자 좀된 리그레 다음 공기 불음난기 촉지 제어돼야 등등한 아주 나당기 가된 사치 쓰기월 나당 가는 디 아주 배역 나로네 차샤비는 아 지당기간에 그래 차 추슈 딘제질이야 지초그래 안 디치네 제제 따지 가르쳐다 망부시라 중요래 배차시는 나당 가된 촉지 제업장 아는지 벽이 초용이야 그래서는 근조 딘조스년 된데 상약 레저 마수년 된데 전부 쉽지 초지 딘나로리아 배차시는 제바 공과 도지리 당는 신 제바 몰롬 도지 제바 몰롬 도지 배차시는 양지 딘조기 촉지 전부시 제요 딘조 촉지 전부시 다디 그래서는 제베 딘조를 쓰년 된데 충분히 대례 이민의 코랑기 기회신이 김두진 전 속보 뒤주 양지 세배 딘주기 가짜 대주 있네 제샤요리 가짜 딘나로레 아직 규디 공학의 샤난 나로레야 믹세기 개주 소수수 즉 문제 신앙기 개발자마도 센사베가네 그래서는 가짜기 구림 쓰기 유년자 중시 쓰기 유년자 대주 강가 직배 소리 대칠 수 있는 안에 가래수는 몰음도 제세 안주 단다 즉 대대 마블 속보 뒤제니 이 세배 공학도지 세배 근주를 쓰니지 딘데샤 세배 근주 상배급으로 있는 부동정부지 딘데슈 다 도어드는 급대도기지 개바 용수자고 망고 딘데슈제 가래수는 근주대주 슈다대주 딘데엔 안지 규양다 이마인 딘데기 가래수구도는 대주 나로리야 카지 족지 제초거래 말해 대주야 다지 등산내지는 딘데디디간에 난제 세배 근주를 쓰니 딘데시 상배면서 다가랑이야 고랑기 가자 세배 근주 가자 대대가 무슨 일 딘데시 제제 딘데스 중벌에 다 돌드는 별이야지 즉 치수 중사배지 근주를 폐쳐버지 가려서거든 지단계 근주를 가려서는 쿵샤스디 세배 근주 시샤고 소리 중요하리 칠다 근주 맛이 망부 중요하리 빠르만 면접하다 들으면도 사회관의 침문디 직배 소리 지레스 대내 가려서거든 지 셜루구샹 공가 튼주로 속바 디즈 하는 진다 체제 셜루로 속바 디조야 셜루 딘주르스 체제르바 구샹 공가 튼주기 진다 체 아는지 부동정부 측이 도겐 세제 안주 용자기 셜류 딩주르스니 대 상벌에 아는 셜류 딩주기 가자라 디스소바 단어고랑 숨분할 예수요레 셜류 딩주르다 세베 근주르 시샤제 아는 치수 가된 된데 망부 쇼브지 폐게 존재 배차샤브네 그 두두다 퍽주 근주르스니 야면 댄사 대기 가된스니 된데 뉴동 가된스니 된데 제공 가된스니 술 폐체부 가래서거든 디조야 시샤제 샹샹 조치리 딘데 인도산 디주 가르샤 치단 이네다 소 다 디게리아 쿵 소리 쥐제 진교 소치레스 다 치수 별이야 지 가덴 샹야게데 레데 디주 갸챔부 슈부 총부 다 드리 데 십제가네 슈금 세민도 데베 차시는 안주 용달이야 요 덴교게 바르만 넘시스니 소리 딘데 딘데 망부 주어리 다가는 신 경왕아베 예윤 딘데리아 샹샹 교게 시티데 무딜로 소바 딘데 가덴 이네 푼수 속고 쉬우지어리 뒤주 상마 가래수는 강갈로리아 가르자든데 요된교 배차시는 안주지 발매권에 차시는 지금 용류급의 상상교기 안당 안주 고마디 용루스니디 급의 상교기 난진 발마스니디 급두주난 난진 발교기 근교대 차시는 제로 책동 쉽게 주의연연질이야 상바인 수요어바 대인변에 대란란레 근교기 가르자대주 세부요리 가르자대주 나로네 도마지 근교대주 침묵 가르카바 죄버레 안 대간리야 근제시제 거습체요리 가공제요리 양 가래수는 니에버카지 지달체제 돌발라 다 딘데기 소보 가래수는 세가시 자요리 딘데 인도자 그 가르자대주 나로리 낭동안에 차샤네 로저부수 빈드데 수 토알레 죄제 근제시 지달체제 교부레 칠리야 대주주양 수수 가래 배 가르단 독제 조류어레 다 딘데그 속어 배 안주 직 체진스네 다 대수 있네 편숨 속으시라지 안에 안주 다가는 신직 베진 파르마스 체제 광만 뺐나 간시다 다가는 신 용전 다 천문을 소바 디주급을 상상 여기 자나 베징코를 상상해 근교기 발마든데 내망 보여래 다른 신변은 아주 장제부 수남주 변급을야 지루 책동 초기 주장에 고주제 다지 상상 여기 양지 근교 장바르스니 된다 봐 근교 장바르스니 디주이네 하는 가자를 소바 디주이네 뱀미스베 가래스나 세워든데 여러 샤마 최고문 조례 즉 재생조 된데 가자데 순네 시락 세워 여된죠 한 근교 코란리네 믹스에게 사든데 망고 여대 다른 인생 안주 별이야 여대베 변에 바르마 대게 바르마다 다른 인생 나탄 바마스 대게 최게 급려야 상생조 지루 책동 둔게 숨주 예윤이야 상생조기 가래스나 숨주 손이게 예윤 된데를 상배 대게 근교 단 대치점이야 상세베

당리 다티주 걸야 망부추어 배차샤는 거지 난도연 거가네 난도연 거네 차샤나 먼저 벽이 까차리고 스님디 숭럽다 배지치고 가자 말이 가자 딘나로야 난도연 거네 차샤나 숭럽다 야면은 아랑 저 대균세야기 송된치고 가자 멤버 송된데 쪼우치리 딘나로야 단도 가려서나 댄신다 유다바 배나 구유 가차스냐 소리든데 하는 다른 신 안에 투된을 소버바 딘데 가자 망고 여버바 배차시나 양주지 전된 조유 가자스 냥수르든데 집에는 고된 가자스 집을 야면은 즉지 그래서 오도는 용자기 배차는 가자 단다디 디시 상계 자주 제 생교의 최동 점린 인지 가자스 냥수르 집도는 안디야 고동기 가자 잡으실 다른 은신 사강 그 가자 따지 딘데 가자가 소리 딘데 망보여 던지 쉬우면 은신 시장 안주 가지 맨지 민의 맨래 가자 맨데 근데 수주벌에 디날 주제다고 가르가르 요래 야면은 아연주 직 능하게 급려야 진대지 임네 진대 소소 임네 진대데 근데 중벌에 수 장벌에 근데 수주샤 제벌에 디날로리아 아니 직 디날로야 주제다고야 가르가르 요래 다 근데 차단 거이샤 근데 그래서는 가자 요래잖아 벽 가자 수도자 가르사기 직 낭된데 있네 야전부 쉬부차 돼요 근데 인도산 가르사 스년디 나르게 급려야 여덴조기 가래수거든 타녀 제작의 타녀지 단대군에 저는 지 타녀지 차대요 지당 안주 별이야 가자스도자 나르게 급려야 가자사다 권력 만주 가래수거든 쉬야디 저 용 용다게 간에 쉬샤브르만 도신 때는 배자 잡으지리아 차샤는 나르게 급려야 템장스니 텐데 비즈스니 소르 텐데 젠케르스니 소르 텐데 타녀 텐데 망고주어 비즈스 두잔 배즈우스기어로 배즈자니기 배즈촌니기 즈우스니기 소리치르바 다가랑나로네 배즈랑기 가래수우드나 아니 가자임바 세베수르 징구르바 자자 코요직 타니엘리니 다딘데기 교배수르든지 망보치요하리스 낭도요가 차시네 야첸부시라 유여된교 아니지 꼬여제 낭도요간에 차시네 양구이 꼬여서 권한기 시간에 차시네 양지 가자 채무다 양충우다 딘데기 개바자 요하리 배차시네 가디언 가자스 두잔 초기 첨부들 가자 차대요 여러분 가딘 교수님 디나로리아 안 낭도시라 요래 배차시는 나그 가딘 대준나로리아 가딘 용조 주루루 수업이네 그래서는 최전 등대 학설에 요 말봐 등대 뉴스숨도 된가 가자 등대 급이야 칠이야 즉 백에 주도선 등교 지고리아 동당아 심무슨 등대기 내주 용대 대상 그 낭도대 가 첨부시라 요래 다른 신지 순봉 가자스 냥소르든지 알바 순봉 가자 순봉이는 라마지 제생교인은 라마디 순 가르가르 요래 여도저 주루루수요 데리 거예바치 거기 낭도연 간에 차시하는 낭도연 근제도 치직외고하고도 난직외고하고도 야면은 배는 난직외고를 차시하비니 아니지 그 양직 가려서는 여바 흉소수 가벼우고수 배는 우면고하고도 야면은 세면고하고도 딘딜리니 예외소를 치야 차단 딘딜 간에 망부시라요 순봉 예외소를 배는 양원군인 앞에 순봉 잡으실래야 차시하는 송치마다 송낭마다 아니 사과도 상황을 써봐 딘데기 아니 송딘데 야쟁기 스니 소딘데 림바 송가네 아니 가자고야라 써봐 디졸리 아니 송봉기 가자 조단지 다 다가는 신양 배차신 아주 딘데기 양 딘나로네 송봉나로네 최전직 수 러스 가자 가자고 위는 아니 디 템장 답을 소리지래 배나 링시 근데스레 대내 흉무 근데레 흉무 나로레 가르가르 낭도 십제가네 근데 고여레 띵아 양주 딘데기 지 배드 제유베 나로기 안 가자스니 소리 딘데기 가자 십제 조단딘데 요레 당은 생 아주 표베 빼제 나르기 빼제다 디주 소도 폐제오지 레밤 수브스 뷰숙 딘데르와 뷰숙스 두잔 야가르기 나르기 신달레로메 빼제 소도 딘데 폐제버리 딘데 인두잔 디조야 토마 있는 즉 털론 세제 달다 야면 제구일로 서고 딘데기 파 대만모초 이야기 즉 딘데기 자기인스네다 딘데기 터피시 딘데 배제열대 치수 덜론데 매부체 다르게 규모가 제구의 규모 성장 대만망부치 가려서 카체베 소리지 안 디츠 로로 서고도는 릭신 렉타로 서고 베레 남살로 서고 딘데기 전제 츠 로로 수고여 봐 이내레 코 카토리 아닌가 싫어요 카직 토르비는 대만도 파주 자원에 제주모도야 책을 봤는데 인도상 배배가자디 십지 그거 차대어서는 쇼장들이 대만들이야 가자고야 된대 대야 가려서는 아는 안주직 젠길스기는 자 가다 고당 소리인데 때는 배배배지직
Benyo chaje, benyo su tu bed kador chaje. Zawani yewa che mudu bu ne ji me ne. Bej gang ji ni we ne gang ji bu de ge ge kong do yi me se bu chi. Xie do tu ge. Ding an zu ting san chok ji cha le be me se be dub de dun cha yo re. Dub de dun tu bia de ka re su na pe be ga cha di xi bre cha. Da ma be ne shu bu shu bu de ji long bu ke be wan ta me ne. Long bu ken jo dharmachik rangla rabine, dhamma dhe kwe nangdoyon kagirido, pyo kagirza lido, dhebdaan kagirza lido, chazanchik jaya yoy dengyo. Di kada agalam yergu surisi. Dordun dhamma sozo li imbine, sozo tingsan dhamma sunne ngaranzo jik tingsan karsa jima gila gesu nyechi kaya yorba. Jima gila ki indyo zang rang kane re, kante ime kwe jik chadin dike chazan yorba. Di nangshin jik pyobay beze tizo li ine. Ani dindegi di yuwaris. Daganin singi karchaagi namba dindegi ina bechili ina pinsum sokba shira yuwaris. Bena gudil hagiasin niya suri dindegi ina jik nganzu jizun mili namda dindegi ngar turib choksum jubshi chungi di yayunla ya tarsu yoy dengyogi. Da jik gudis niya suri dindegi ina dama susu na lakbar gul reri jizun gul mangbo shira lang shaya yuwaris. Gul rang doba yungyogi diya mena nyendo yungyogi gul di kagi kadula ya du. Dindegi gane gudil gane ina karchaa kuyo shangyo dindyeki. Di karayasi kudu na, beze demajik mese, demajik nangdoyon ka nalwa ne, yang demajik nalwa ne, chingzam kagaja ne, yang karchaa kuyo dang suru, dindyeki diwa re. Chazan karayasi kudu na, pepe karchaa karayasi kudu na, di karayasi ka, kuyoshi dizu ka ne chashe ne, da di mangbo shira re. Kuyo dang ka ne chashe abe ne le, genjin duyusum la sobo, dindyeki kuyoshi dindyeki mangbo shira re. Geba la chashe na, nangdoyon, sumju sodan chengyo, sumju so sum chengyo, sumju soan chengyo, dindegi nangdun goya xa yore. Ayan duwa cha xa na chenchang dan karya san depchang zam, dindegi gane goya xengyo. Chazan nganzu karcha jewe na, beja di karya chiridu, chenchang la karya sikudu, daga nangshin di suyu jewe re, yongdaga mingla karya sikure, daga nangshin karya sikudu nangdun karya chiridu, dindegi sokba daga na chetin di suyu na, be misi we pinsum sokba yue nangyo chiridu. Da yang dinde jinga chidang, duyubu chidang, dizu yunme ne becha chidang, karja sikuri pewe becha zezu chiyaga suri chidang, chilo zhoyaga suri chidang, dabdi gane, ane ngolo chenjaan dan, debjaan zam, cha chang ma chan dinde ki chiyaga dizu dabdiwe chidang re. Da dine yaji loobe nan di, ane karido, suyu zayado, daga nanshin kuyo chidang gane jojati kari kari rido, dinde ki gane chiyaga. An geba la cha xe na nangdun pinsun soku shira chiya yu den gyo chiri. Chetan garcha ki imne genjin duysum la soku dindir chiya ki yanji chidang ki gane ne keba mikse yu den gyo dindir chiri. Tak nangshin pe cha xe na jik garcha nalo, pepe garcha dizu nalo la ya chidang gane chetin dizu pinsun soku shira yu den gyo. Bena manzu beche xiangbi ne, beche susu bena gaya dongba suri chi xiangbi ne, gaya dongba di kadu xiangbi re. Sui guima dambare, sui jinda dambare, sui xeda nambare, daga nangshin yigi tingin suri, nagza pechu kari dambare, shugu kari kari pechu dambare. Anin beza di xiangbae gabla ya kariya sugu dana, anjiga sama sejing suri, becha xan di nala chajan jabu nangye, daga nangshin jiga xela dinde danye kari kari chumbare. Anjiga tomara xiangya, xiangbae tuju, daga nangshin pariki dambu kariya sugu dana, yuk jiwe duyama la soba dinde kante kante kyang yore, da dinde la soba dizu kare sana nangdo yu ne kare pinsum sobo shubu yu dengyo chare. Chasan nganzu karcha aji tewe na becha chigo ge nangdo zang ma se dingdo yu nganzu chik pewe pwe karcha yu je becha nangdo yu pa pwe ane cheri mangbo chitay togu yore. Bena nganzu chi giru degyu ne nye dewe bumgi juk chanri dizu nalwa ne bumdi suyu shambo re daga nanshin shengdu zang karak dajik jindaa tabu suyu shambare, sheda khen suri, yigi tingin suri, da dizu karayasana, chetin dizu sebu shira yuwaare. Dinde indu zang aranzu pyoogi, saje kasa kuni niya yuwa demgyoogi, da garja asigyo nenda dizu nalwa ni, beche chigo ki chetin zang mese, gup tiduogi jizu nenda inenda, lukyu inenda, mangsu inenda, daga nangshingi karayasuna, gyuzeyegi cheshi sigyo nenda, zojanga lakzaya sigyo nenda, dinde gangla ya mangbo chigla ya deche dhukuru pe na nganzu nadang karcha dhawuzi tewe na nadang ki gengyu gacha dhizu nalo li ya joson kaze kaze chenyo re, mila gande si tuyub re, xing dhizu thoma bershin dhizu kanya ka saji kanya kanya dende shuyub re, anu chushi kaze chenyo re, o bing kaze chenyo re,
다 디졸로 속베 십제가네 거샤 요레스 근데 인도장 가샤스 년디 등산 강주 빼제 짬 마세 단도 직 대단 저와 여대베 링

야, 다치도님의 링시고와신도 강신감이 요래식바신도 탕가라고에비 쇼교원바신도 샤와무종기라 제제바신도 세장랑대 초다고와신도 타바다 토바메바 렉쇼아 아메 쉔쉬토

0: 중국 팀의 처과 니퇴응의 수부타 자르고베 지세니 숨니에 시도 제바시나 점님 제뉴 전도 제목급 십주 셰비바 딜루진도 고베 치니시니니네 치니스튜님파 상하이로 니귀부타 개컵타 서구 둔지담기에 전슈과 제동 십기잠 전도나 숙수이프리 주비베 지세니시니니기 치조 치튼 전면 총도 선에 딜루 촐라 앙주고바 지덴키에 슈긴타 혼세 퇴베 년칼 심주 제부타 촐라타 창차 슈균제 기국수 레튼 구지체 유프리 디리센토 중국 치초 청둔기 치도 난디 치체 토념 총어타 다와 당분의 듬베파 낭진 치체 퇴송불의 갸치니 승리 파워타 치동 치체 퇴송불의 갸치 주시파 유프리 2022년 이란 이슬람 지툰계급 롱지년지리공기 내수비워싱나 이란 개치퇴계급 된자 운행안기 총이에 모호신 내저이예 탕월계급 어리 이란라 진비에 변조 년구 동외 차주나 슈미롱외 터세자 유프리 2023년 日本県 망트처부망부시키 도쿄탕 사지망부월 동점체내 니퇴 日本西雄키 年个체외 차주了 괴담당우마세 시디저팀송경타 망초冷원구치구배 비구체유프리 생계탱계 탱디감내선교 년주시사 샘르디그리구내 지지시외리천시부남 人百姓세나유쇼
1: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ngewang gibe su su bu
2: zamjung ta longjin de gar
1: zamjung ta longjin de gar
3: zasan de be central thing ge gong kham sang ting di pe ge longjin gi de zen ki nang du do gar xie zhong ci ling wan ge ki zam ba da chen ba gen zen da ne shu da nan xi pin zhong mi ma bi jun kang ne bi jun nang we pyo ki nashung jingdu ki nyamke burdu tuyobe zemzhung rinmu nye ki ya ke shunu dami ki temgyu jibati pyo nun ne tante pyo ke longjin ki gechui tang tunbar zumji wenzam tang zha yangtun shugyu yinbe sena yubshu Sengkeringi pyo ki nashung jingdu ki nyamke burdu tuyobe zemzhung rinmu nye ki chesi jimba shunu dami ki temgyu jibati zomba po dokar shibzhung cirin wangye ni jelo chekdong chukye gubju khobdun lor chang teglong tu yab nga wang tsangyang batang yum tengchun yegi se sukuchung batang. Gwanglo chu ne jubshi para pyo gi yikzi nyanga tang jebar jang nangshi. Gwanglo chonga ne menchul lingdu lo chen damashiri chungdu nyanga liu sumda zi gi goro yikri na zo. Jandu yangjian me rimu yongzo. Depchoro, nyingme chulu jela lo sum jang nangshi. Dogar shepchung cirin wangye ki gebo lhasang gi gomne sokbu chungarda. Dalai lama kuchin dunba kesan yatsu. Mewaan pola wa suynam doge, wang gyormi namge jegi gup. Nga chir shigatzi zongpun ta, jagzi chibu zonggi zongpun, pun sanne si shungi chungkoro, zibun, galyun jegi genshi nyungwa ta. Lakbar du kongki, galyun kona long sumchu supshi nang nyungshin. Rangnam galyun dobju jeba zam chubji gi chiludi, jilu chikdung dunge chukchu risun lor gongba zopashi. Tokar shepchung cirin wangye ni turib chokye be pyo gi bunri gyawe chwe na nyanja xindu chiwe zumri kejian shik yinbata. Kong ki mingwaan dobju ta, shunu dami gi temgyu, sangye gi chungrib genyi xianjar, yakar ge tang pyo genyi xianjar ki nyerku dadru sechi gali chenwal jibwa shiba so zam na yue chik. Tekun gi chwe ne, shunu dami gi temgyu ta. Mingwaan dobju nyi ni gigab china tu gacha tang shokin xindu chenpu yubashi. Shunu dami ki temgyu jiba tini, dogar shepchung cirin wangye ki gu shunu tuisu jagzi chibu zonggi zongpyo nangrin u zamne juu dogar zhashi rabdian tu zogbar nangshin. Nyanjib cekchor ki lamne xebe temgyu rinmu tini, pyo miri ki zogla gyamzu chenpyo nangki wedong chowe jenor ki chashikri. Temgyu te nang, zomba byo suanyam tenpe tambi mangbo gyo ne mi su nye tang 유익 전중 삼배 차고수와 내망 표숨 쪽과 눈숨 신체 유바 마세 책조르다 눈주남 제티 년집다 고든서바 나위 표기 따주르 표숨 쪽부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버부츠 이원 초토바 중화 마세 좀치티 민나 편주 랭묘당 유익 전중 차와 튕긴 강식르 진배 따와서 책지 영향하기 토하니 지바다 차외 규림다 송년도 꾀배 민의 삼루동취소 책루토와 지유배 제루 빼매 좀루기 남바당 뎀바 뜸규태 랑주 표숨 척배 류르 갱크 상규 제바당 자워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기 제차 멀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적바 체마다 급제 그코리식디 세간 먹뉴 지리 제배토 제체 된당 참배 갠남장 냠시기 제네 응바르 춘바르 제라 책지에 남 책강 정통 지리 대양 책바르 저촌기 책강 시리를 대바지 지네 갠데 뜸배 냥아기 자외 수균 떴네 책강 먹뉴 지리기 갠남 냠시기 지유바티 냥아메 로메 슝튼기 주구 양바르 쿠르베 리키 퓨유바시
4: 샴랄 헹게네 도가르 십중 지린 관계 기자마다 chamba genzen la ji shuda nanxing, pyoncho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emru rinmunye ki chesi inba, shunu dame ki temgyu jeba, pyonor ne tante pyo ge longjin ki gajwe tang tunbar, zumji wen sam tang zhane, yang tuen shu bati, liu chungi bati san ro nang. Te zi, yu pamba la ngan tu chokba na, la le pyo chung chawa ma inba la jukbar jeba ni, ben na, 개별 타직도 나비 레기 뇽차 도도 메바 대남니 자니니가 시도 퍼벌레 개외초 페무치 냠바르체바다 뇽워체시 누그네워체발라 파르일라 젬베 로당 제디 봉초기 항마르 겨바 대남자 초당 초수 똑지기 방교디 죄바다 텔레 카징니 초위 케디 곰 카징니 종롱 삼문룽디 히 카징니 지 치바다 곰치베 곰 카징니 렙두 녜웨 우캄디 체표싱 제딘 레기 제수 기부 조와니 틴저시 급티르 칼레 퓨존니 잘라 촌 덴와 잠기 투양 메바르 닝 학바르 슘니 직싱 뜻뜻으로 교대 지다르 토란 남랑도 니와나 티드니 멘부 드바 신투 포장도 드바르 쳐바 디니 멍미 기운 다 자루에 된도디 봄자 돈다 직베티 기린 롱기 슈겐 지엔티라 쉔바르체 라나 촌자다 샤바 토니 디치지 수니바다 티니 신두 니와나 응괴파당 제디 직베 마루 디게지 자바시 까이 직베 님베 님중 달만뉴 신나 다체 슈누 담이 탐제가 멀리 기위 주나 취베 주변신 세순 세뉴 직보 메베 바오티 메토 포베 고게 치란 이오마 제두 젠디 머룽 쿄기 랑완두 쥐베 가와 냠수 뇽암 렉솜식 철두 따웨 지바 라차 튠부 칼 사딘 기부 라지 제발 뉴삼지 랑조 창조 뉴진 캥바 초아지베 내가 겸솔 롱수 쥐베 머짐바 현주 푼숨 초베 빼유 마수데 통해 창기 양타 뇌배 레망타 죽달 다니 갸레 다르웨 지타신 짝진 칼라 깹수 송디 저체나 가마 젠디엔 텔라 신제 지다르 젠디엔 년시 라니 땀다 지식마 방구르 냠타 텐남 제두 수라자 쟁미 딱자 뿡기 돈다 수식지 신지 시주 봄자 돈다 지그시 다기 감나 자오 타르와 퇴섬지 직딘 치메 생물 링크 사딘 딜 쥐베 타마 딜린 힘바 심바르키 시 메디 뽕베 바르두 고자 제네 사신 칠배 휴동디 노웨 속배 입진기 뉴당 댐배 냥젠 슉자진 내도 뉴디 방배 살리 퓨중 디니기 미모 외가르초와티 먹다기 주변 댄당 제바 경진도 토리신 대슈기 레바촘디 색배 추구 덥쇼 지웠다를 쉼받네 흥월 줄바다 대 단이 등이 직딘 치매 내급 용외 뒤니 디인노 냠네 직신 자디 포른 체 대바다를 줬네 봄자 돈다 직발라 귀바 뒤디 매바 바오친보 코외 농수 쇠발 시식 단이 랭에 툴룽키 대배 치만 랩다르도 지체 뜨당 재와디 년배 뜨갈 주로신 몽친 창기 뉴바남 차당 재미 내미시 믹당 대양 그시니 종롱 삼무 제바유 닥자 로양 머룽배 뎨기 심배 주베타 가양 태미 바오나 냥지 유교로 마이나 쇠발 쥐라 등이 깡 슈누 담이 디기시에 미기 뒤질 쥐바이 깨와 덴발 쥐지쿠 시 쥐베 소라 법에 네발레 타루알 체니 옌라 남 샤베 징데 지신도 치디 송네 타르키 슈누 담이 슈베 네 칼라와 델 라바시 급테르 나와 붐덴기 뒤나 뒤 버디 진 시부테야 개월레 상디 로추 튐버 디냠투 개부 슈누 담이 디니 닥자 소키 주유레 대바식디 좀 주이게 그바 응버 두체발라 뜨 디니 직딘기 깹당 근두 출발 되메 사회 달자장 깹차 냠네 슈누 셉기 때만라 그버 뒤티 차체네 타직도 그디네 버시 대체나 봄자 통다 직비에 살리 퓨중기 옌라 담두 찡네 치신도 치바 렘보 대남기 통화다 통내장 닝 메가신 콩차비 주디 디게지 메버시 유쿠류 종화 사이다 베다웨 로추 직기세 숙탈레 퓨중 슈니츠 직토잔 유기 개보나 이닝질 민데 몽듀기 라샹나 토니 옌라징 대표단 바울 수식장 주뚝베시웨 로통나 자카타 총진 더블 등 민냠미 투베 딘사나 련달메 초장 빠냠드 직주제 겸술 정주톱 톱메요 시두 참제들 주 속에 내대 개외세 미다고 신우 담이라 제마스 디다 르릅드 제랑냠 소라 미다와 유튜브에 내라 바데나 냠밍아 더도 탑주자 제신우 옌다 메주나 소 벤두 조수 돈다르쇼 지 제치 요원의 송대 덱버세베 넘주르 차불 때만나 봄차 돈다 지고티니 신두 처신 뚱배 정신 인격 진미냠발 내내 대달라 체외 중세 그와 당제디 매바 은민튼 송배 바오시 담냠발 차배 책대인자 된동배 정자 작자신 닝미기 제남 딜년직 금메다 슈누 소아친디 댄디월 두지 직지마 노바규 댄나 융어로 다 돈다르 메규 송내지 제직도 유기 개부시 나원나 전기 타시엔나 디 수식 신나 대내드 담튜니 개외 밥주라 로순니 수식 덴바르진 직템부르 끼겐 딕주켄 디드베 레이 짜당추 유지오 인양 다기 첸 숙초르기 댄양 표미신 또 주베 다장 다가리 춘레라 조르와 쪼춘나 대탕부 살리 퓨중디 류옌라 징바 메수나 다 소블루 뒤도 라제디 명잠기 항말 제네 라르 다 직불을 학비 뒤서나 결련바 머리 초직도 툰 뉴버지 뽕기네 그는 네버 등월키 로밤 담에 응주디 레 초주 차외 남일지 지 동배 잘라 수이 된 된된배 냠린 디린치 지메디 살리 퓨중 옌라 징잠나 메수베 자족진 뽀외 냠 뜸버치나 대소당 재원나 토둡치다르 유토 냠네 제치쯤네 총디 깨지긴 덱발 체바나 개세 슈뉴 디니네 마인 바토네 뜹뜹을 대다기 바르두 큰 둠버차외 지두 쥐바 렘보 최자 딘시디 렉바르 뉴엔라 일러숭 차당 체미 메시나 된조탕양 남일지 yu ki ruwa tang zhuak zi, bao yu guwa bao di, genpam qi.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신신심나 와닝 타분의 토제는 쇼이 레젠디 케기니 메뉴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젠디 세네 니루 쇼로나

别松阳金边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小，前边你唱的，年别样的，吃了点点甜。

Lo,

0: 林公鸡兰布，林公鸡兰布，来给辣椒吗？啥给辣椒的？看能不能认识？你在哪学问？他前去点讲话。认识。那，来先不看啥？我啥给辣？那前还是我呢？啊，这里这边是给你了。那是这里来，先把看那一呢。啊，我继续给了。等下是朋友拉着你再去。认识了。
1: 스르츠빌랑에 카바유 로키키 람부 진보디 나니차우 미테 카세예
2: 올란타라르샤
0: 라오
2: 라오츠미스라기 세바 츠르츠빌랑 세방자마노체도 츠실라샤로나
0: 로가라 세방가라 하츠디 츠트리체베다지다디 치베치리아니 니미데 자오르스테가
2: 르샤르샤
0: 라오라
2: 라 No,

Jesus,

0: 为写了写气语，写气错不退堂家。
1: 写个国梦，听个七八呢？写这年不打个单位错？

0: 뒤단도 냠도는 좀 저 소
1: 다신 좀배 전달하고 내지세나
0: 아 나설래 나

0: Marsha Puncho Sangbur Jeda Jun Tuki Chung Gayi Dembe Tora Jigwa Tong Tu Sershal Gomu Sushung in Chundala. Listen,
1: 상반으로
0: 나 상남 비에 뜻이

0: 소호 빈도 상보르제다 된대기 총 소호야 제시면 소호야 빈도 상보르제다
1: 같이 덴베르샤
0: 소호야 같이 덴베 토라디바 텐총
1: 마샬 링그란 체스쿠니 그란 노주 가이게데베 토르지고 통두 잘라시베 샵세 유바 피쇼스 리샤고 무슨 수인
0: 아 알레
1: 레스 레스 덴자고

Yes,

年边松阳金边蓝年长年久的本期已经养大我年纪不如写前边年长的年边养的吃了的年轻人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조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今天的立正地呢，俺母舅家，家就三伯伯那么了。那么他们明早准备过去吃顿西伯来，明个中午汤，他个能行个，明个日记一万说过个难得卡机，我就输赢。第二呢，他不学的，明个中午过了，明色的感觉。就比较早的了，接着呢，年初的人呢，穷活的啦，制作的皮鞋的空调的短件，皮鞋样多的，大多个去年新空调冻过把的开清不得，大多个去年来第二排皮鞋的，俺说一个人过得买账，一个走路的光板呢，改活的，第改活人呢，一个人吃得彪嘛的，一个人吃得买不赢呢，大多个去年，大多个雄鹿的一个的了，过得烫，要么呢，做的钱。留不得药嘛？现在那段地里没用啊，切多偏见东外居民呢，二百多打这个区域了，都过来的呢，还将给开起么的？大厦门哎，需要个南端的民个中央线不来，其他个南些谈不得。民个中央线被搞了呀，那那么西团呢？我都确实就要的。民个中央线被搞了呀，那么谈不得开的些的是呢？对接个我们线吧，是不的些个？看到这个对接个我们是个话的是呢？去康熙。通往竹坡塘岩头，明大坑跟我的设备呢，就在先看啊嘛，对不？打不？起家我不提明头，恰白明日了呀，那就解决我们事。三不来就输不赢呢，别恰下不赢呢，扛不塞了，扛不买不来，扛不西边的竹坡的，扛不西边的竹坡塘岩头，明大坑给让个对不来解的，天天扛不是打下不得不？大概能先给日出梅通吧。金巴新西巴德布参谋卡的是呢，对接个名下大的，对接对接个名字，我那对接外面这边是呢，外面养银的，我不抗体他妈家的大堂。我不抗体名外银章外面人，这把忙不难了呀？那名地的了呀？那想起开局要的是这把样要的，俺我这怎么说呢？开局谈不就开的是呢？名地的了呀？店家的人心的呢？说清不晓得要的，开的写过的是呢？可对一年红白汤日的不康熙了垮了，缺钱了。没垮的，狂了呀！俺都碰不西边，别的下不着啊。碰不是了，都在那碰不腻了，垮完了，碰不来得呗。现在缺现金了，狂没得不了。现在缺现了嘛，垮啊，缺扛腻了，垮可能店家人心的那说清不晓得的。明天来开局你不养鱼，你不得开的是呢？其他的吃饭没吧？进来吃饭留不得，说清不说不要的。别那俺都日西吧的那，调解给我们是吧？他日了一那日忙不要的吧，变得恰恰昨日了说吧，那日了说吧，本日了说吧，忙不要的。因为日西北天热地日几日了垮是完了，家长几日吃饭留不得呢？明地日了呀，休钱不要的死，是不？明先拍完就遭殃，热明啥话拍完开始呢？拍都不得呢，休钱不休不得。别去想啊了，养啊都光个学不能行，碰不车间，他碰不赢呢，碰不学不得了，垮了我洗车间，听听明显票，别那四碰五碰弱了，一碰则碰学不明忙不撇个，留不得那。就也明地里了呀，那修钱不要得修。第一呢，俺我都需要个南山唐伯，就也个五名学不得。
2: 新疆那么做公共商，唐代清南最新兴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配给龙井给龙井六七来钱时，来钱第一人平江落到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几那年，配给大锤一边过了七里南西一边，谁那也不修。
1: 你吧，记住给我们。记住给我们说的肯定就是考古的是呢对这个名了考察吧我们就算什么叫做了我都算我的西迁对这个名告诉穷人名的了呀哦顶着这个四个多的不我都算我的西迁呢像一些就是唱古话的提了这个名显大的家呢我不想给名都叫啊样呢 对这个民抗体其他民点不得人了呀那可古的是千里的下边有人拿了呀穷死么能行你了呀那创业的团呢我们这趟这些钱就是本来天津徐文化了对这个民了跨车把我们送往西前呢的过几次是的大地了呀下面呀贴了这个民先家呢我不先给民族主吧养呢 对这个民抗体其他的民点么的人的人也吃过这个本来俺做其他的人是谈不出去的本来卡拉的产能就超设计别的下边呢超设计推荐俺做可爱的卡的是呢独立的名字是吧了贴了民啊民啊一个现代教育界了呀出马是吧俺做设计这个名了可爱是吧切他 红色别的给他们按住了卡的色线切不着的是呢初始把的人呢对这个文明的名字的初始把名的了名啊咱现在加别接了等等全县店的名了就不定的可的是第一呢其他个能是通过下去的是你把的卡的是呢给是叫让俺就可给但一个是别给的给是的卡的是呢给这
3: 给这的看的这个口口的是呢屯电厂没电机那位人家地里来呢可怜给这边明天了明暗咱现在家的明天其他的名字给我忙不要的本来给了呀俺做其他的明暗咱现在家的天天明康的其他的名字主播看的话这边是呢简单是了说吧给就是了说吧给也是了说吧 给古鲁塞给他五个普个坑个科个一个整个同时他们老看的给西巴迪拉当明暗扎现代家呢给提的呢其他康其他的名字的电话就过来了这张名字的他们老看的是呢对这个名字的这个名先家呢对这个名字其他的名字电话下达的
1: 红都写的被地界了呀，伊呢？基督给我们写的，明地里了，基督给我们写的，明地大，基督给我们是老不的。我们在看的是呢，基督的，基督的英国被我们在看的是呢，对这个名啦，我都好送我的西迁呢，对这个名啊，咱先讲呢，去先去民族主吧。 对这个民抗体其他的民族结束主播应当记住的。我那我们这边是呢，我们养鱼，我们鱼是管我们在看的是呢，去抗体民外数，就把去抗体民外数主播应该中间给切不得。第一呢，俺学个其他的能是你不的啊，是吧？对这个对面，我那看到这个对这个对面是我的是呢。 对这个民抗体得名的南北团呢，去先进民族所有都不了呀。那对这个得名是了不得。要么呢，对这个民抗是去先进民族大呢，民多于去抗体民族主播。今天这个了呀，那对这个得名是个的。本来查下，彭某这个名了呀，没到是大不赢呢，没到底。
3: 我们的名就有我的马里巴了，一年俺这彭某顶点了呀，名没到是大下吧，他个能行给白马塞了说吧，登基塞了说吧，三界塞了说吧，他个能行彭某顶点了呀，这么是大下不通做，怎么了？对这个得名的，第一开始是呢，没到塞的，对这个名的初期用件去先行的名了大下不的，听我一套。
1: 我们的没到给主要我的来是呢，主要我的马里巴了。羊呢，俺都找我军在都前呢，就用错完那了点点写个罢了，没点点了，拉死了，拉没初步点点了呀，那拉死了说吧。听大哥能行，拍吧死了说吧。他初步点点了羊丢死了说吧。连接搞不有呗，没点点了呀，那。
3: 吃的少了说吧，咱老在天天买新吧，买呗，没点点了呀，那就少了说吧。同住长毛看了，同住长毛看了是呢，对这个得名人，那就是就在那吃这个名人的，没了那就是就在那没的，就有我的买的吧。 dawa gyungzen du chiye ne, dine midi mingli ya nezo, chade, pakba, raha, se, sobga, da sha gyoro wala. Diri sama loyi ne, do yegi do mingli, gyungzen kadesi na, ming kangshi rangi doba le gedi chu shengi mingli dawar wala, chezang do ye ingu gure. Una do mingli besi na, do mingli ingu gure, gyungzen kadesi na, mido tang, sange, doji sogi, tongme juyu ngoy di besi na, tongme juyu ngoy di maribala, tongme juyu ngoy di kadesi na, mido shibadi, mido re, sange shibadi, sange rwala. Undi, mido tang, sange shibadi, mingdi, mingli su da shabadi, 오 통해 주의 민장 제장 대민양 인구그래 지다게 낭세 시바 지루기 대민고라 지루기 대민고라 계승한도 지다게 낭세 여와라지 체바이나 망부 제초그래 오늘 컨대질라 지루기 대민스레스나 라바잠지 슈브이나 지루기 외민기 깽강식을 뜨네 지루기 외민 공도 송스므로 와라 지도기 외민기 깽강식을 뜨네 네네 최신기 민도 다방 야마나 샴세기 캐주 강롱식이 차네 다베 민리르야이나 지도기 대민식이래 다우나 캐주 가득하루알스나 뺀나 차샤베이나 당부대 유러 대비 민 다베 차네 두어베나 작삼 도삼 메코 랑코 깡코 감삼 시부더부 디나는 아주 빼지수 랑제 시부더부 체베나 유랑아 떼네 테네 드부 코와 당 듄두 껴베 테네 드부 충와 더블 야이나 안저 메코르 랑코르스 러샤버 발라 베디지 니방 아주 가르샤 쪽으로서나 띵띵베고네 따바 베나 아주 빼지 시베나 추저 다가는 신 카마 감마 리제 추섬 초자 시바도부 디제 띵띵베 시베 당부 띵디는 문죽 슈가 말해 디 가르 코어레스네 내 코어레 니베 띵디리 야이나 문죽 슈바레 문죽 슈베 띵디 가르 코어레스네 차와 띵바레 제자 띵스네레 내스네레 띵탕 내 강디리 야 띵제 강시 띵바 내베 튼댄베 찬에 주베 민디리리 야이나 띵띵베 고넨 따다 쓰기지 시안 빼나 차샤베나 원죽 찬에 따샤바 빼나 차스르 젠세라 소파 빼메닌세라 소파 랑무치라 니퉁세라 소파 준신리야 긍퉁세라 소파 디디디에 나도 치다가 낭세 시바디낭라 샤초그리 로비 유바젠게 냥아메롱디 다 퓨규르 체베지라야이나 퓨기리네 가제트르야 원죽이 미 버치 다투바 중어리 다투바 티 가르치 누바 가르쳐 와서나 표기 민디 대외 표숨 초수 송아 뭐체 다 표랑을 야 차트는 시에버나 표랑게 다 캐버츠 누베 댄지에 망부 중어라 민 타와 던즈 다 표기 민기 두께 개진시도 구어 뭐체 표정 얘기 다 민디 표숨 초를 줘에 레야이나 나데 데베는 누버 침무 튀어야 됐음은 대진 슈버 능신 내내 대자 모세 표랑기 캐바즈 제베 문주 그 제바에 차지기 유구 능신 튠투버 중어레 예 천지기 빼잠 슈버이나 사자 벤드다 군가 견젠 쇼그 제베 치디르더보 다가 능신기 진부바 나완 지 지딘 원주 차베 제베 문주 그 제바 캐베 나겐더보 다가는 신게 우주 최상배 제배 원주기 제바 야주 출득되고 망부시다 요아래 망부시다 요아래 제다 원주기 민당도 별라 다배 제일러 야이나 얘네 별게 민디 표숨 처하루 조예라 누바 개진 퇴화래 성비 시양배나 차샤배나 시세차네 다샤바 배나 출라 첩스바더보 밀라 젠시바더보 동라 시에데시바더보 솔라 첨시바더보 달라 우데시바더보 동주 창마 가르스나 원주기 시세차네 두배 명샤다데 공도 예시에바디게 다 가르스나 되게레 지룹 당우민의 떠민 중화 속에 다 민구 중주 두두 땜바디이 공도 슈바디게 통어토 최신신의 시에베나 다 민기 피에게 넘바 도담 때마양리 ngumile jirub chungwa dabu, ngumile dami, degele jirub chungwa dabu, chetang mingi chungwa xieba rede, tengwa to cho xianxin na karasana, mingi peje se nere, mingi peje ge, namba durdu ji, kongdu xieba nangdu di nane, se tu gore sengu. Da xamla nge durdu xue di, durdu toa ne, da pege mingi pizu ge, namba Chitamchi, al. Shiba shu na shudu yoma de, gyeba shubu yore. Wenyang nge tiringde shuwe di karasana, mingi pizu ki namba durdu zamchi. Ngodu shubu yin. Mingi pizu ki namba liya ngadu, ngodu zachi durdu ji shubu yina, ngade debe yina, cho sungu to ne, xie chogu duosigu. Tangbuti. Tangbuti karasana, ngādō pē rēngī kī sādī tōla tāwē sājī tōjī kī mīng kāchī yōrwa lā sājī tōjī kī mīng dīgē tēne mīng kī pējō kī tūmī mōyīn bē kēchū lā tēne tēne mīng māngbō pē tūpa tī chūng shāsī kī sēpū rājī shūbī na sājī tōjī kī mīng dīgē kī yē tāng yō dāgānāng shīngi gyōp tāng dūnsuā lā yāi nā mīng tāng dā shiāndā dīndē jā jē lā yāng sājī tōjī kī mīng dīndē yī nā shūk chīmbu tā tūpa chūng shā sī dī nā ngā dēbī nā mīng kī pīzū kī nāmbā lā yā jī chā nē ngūn dī tāng yī shīb chē bī nā tāng bū dī dī shā chōg dū sū tā kēsī ngā tū shībē pīzū kī nāmbē yī shīb tāng ngō dū ngunzi chebi na, ta di nangla ya chidaga nangsi mangbo shubu ye chogde, ye chogde, ina nga de shuwe de ji pizu ki namba di ngode dudu zam chebi zam yi. Nyiba di, bina chi miri tang, daga nangshi nga chi gyegab tang di ji chebi gyuri nangla ya ina, ta gyegab tang miri tege ge, dine pyuge nangla ya rangsul xa je, dine pyuge mingi dubje yang, jik cha tuba chung xia sige di tengwa to ye ming ming dinde rangsu tu yar xia jie nian piuge nang ya peju dang xia ba pe nga di le ya chun ji ki beda dinde xu ba yina kese ngang du ngode song sima neng xin e li tang ge li siya la so ba bu di siya la so ba tong zu chang ma sim di dai ge piuge nang rangsu xia jio zhuwa la da da ge neng xin ge jip siya la so ba glass siya la so ba tong zu chang ma ge tong zu chang ma yinji gerwa la ta gadi se la so ba bijili se la so ba tonto chama ni na nibala gerwa la ta da kan singi tala se la so ba o omusulu se la so ba ajur se la so ba tonto chama ni ta so gu gerwa la ta ting sang be na cha sha na da do pe ju che be ri dang se la so ba zung ni se la so ba du shi se la so ba tonto chama ni ka de sa na gege di pyuge nang do rangsu ru xia ba de bu ru ba la che za nge se na ming gi pi ju gi ji nan be to ne yi ji xu na cho ke xie ji du si dan da xue di ka de sa na nga de sa na cho ni bu de le xia si cho ni bu de ka de sa na qi mi ri tang qi ge ge de ji ji qi be gu rim nang la ya yi na da qi mi ri tang o da ge ne xin gi ge ge ti ge pyuge nang la rangsu ru xia ba de di ri su ba di Sada shiri tawa tang daga na shingi jizo peje dowe komdo da dune tene lodawe da ming borchin shiki da piwi ki jizu luk tang dune da piwi nangla ya pabgyur che ne ming borchin tawa dine ngay dena namba sumbala xa chogu do sigo ye pe cha shaba ina chudin kolo se la soba lokle se la soba 和春节时间了说吧 四句写吧都不 明地的这 明地的这 他听上我的写吧 必须 的七章的 啊啦 七章的 孔都写吧 鸡南巴松的 学姐 他写吧 南西说说两 七章南西一话七吧 那 一话忙不 七不 七月的 因为 他的各处没法不长 你得要学没 Liten di nang la, nga jaji senpapo nang la, mingi junwa tang, daga nang shingi, mingi pizu ki ji nang bai go la ya yin na, nga tutu ji ngode shubayin.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계 넘버 2 샴라 선교로 염자리 전수교인 리그리군의 비밀니즈 지접수지 시진핑기 중국 계급카다 처가니 중국 총라 침비 고급 염주 투바라 구디동화다 개난기 총라 돕진족 중교수동화 외소뉴종 리규진보라 구디동화 섭슈뉴종 콩비 남수사뒤지 제대 뷰리 툰제 낭진 체제 7호 동교 인시 대나유 농아전지 작구 중업에 구조로

ge nye we tu zu halam nyin dun ne sum ju para tong do tong to bata. Tu zong su lo dara la ge nye we to song gor chi nyi shu zam nyung do tong to bi yue je jue yu. Ka gu leng gong ki dum zi ge para xing na talwe lo dwe tu rang ge ki ngu so nyo zong ki chi tong nang ren chi zhe gor tong ju ru chi nyi shu zhe nga da xe dong dun ge sim bata ten na ning ki tu zong bu le gya zi ju ju da cheng zhong gu par yu. Ten na ng ren chi zhe gor tong ju ru 치주다 된동 쉽게 심바테 갸제 니슈 쩌니데 청중직 파르규 명예 파라 랑게 긴낭진 시규 로줍든 뜨마라 콜라시뷰 앙니브르 리뷰 송된뷰 치조뉴 종 시시장 양타오이 로데도 낭진 파르제 갸제 니슈 쩌니데 청중직 심바테 치동레 응세 되베 교범마세 낭진기 파르제 더와시 뜨마라 주제니 연 균종 토뷰 중국 낭진 체가 치로 후다 동화되니 로규기 럽균다 튠바다 공백기 도시 서바라 자와 초베 탑주기 쳇답시 임바타 안주 계급카드 냠도 니베 냠게다 군다 냠도 강주 톱주로 쉐신유 지주유 주제 도베 지조고 이 갸치로 단데 냠레 냠게기 넘버 서바드베데 지접 소지 시진핑키 급시베 중국 계지 낭정음아 된조기 고주제 교토 주된조베 담시 난급 중국 로덴 규르밍아 점닝라 총례 고급 냠주 제주 인시 낸드나유 시진핑키 중국 낭진 제자 치루 동교로 응아르웨 낭진 제대 묘종 토뇽 공배라 그대 동교인 중국 낭진 묘종라 그대 동외 사뒤 배둔 그 망도 동맞다 개점 주위에 록두 총둔기 시종 집에 낭진 총소기 세도 레수 동와 탄잠 유미 지종기 낭진 총소 레눈 제주로 그대 동와 타고르 계급 내 낭진 제 망도 동화제 제주 인시 송유 수준 계급 침부식 인백원에 랑게디니 콜라시뷰 레그 낭 띵섭 쇼신 뒤매 규기로 따라 투몽토 기벤 토규로 규지 제비 점링기 소자라 교생유 랑게지 에시아 샤르 난디라 카조베 고이 냠레기 뜬서다 거궁 인백원에 탈료로 되도 광시 이 지조 녀종기 낭진 치제 너닝기 퇴송벌에 계진 휴쟁아 파봤다 도겐 지그리다 응아르자 주놈 레뉴소 튜네기 튠게 규제 낭진 치제데 종류 파주로 그지 토비유 광시 방정강 주게 주놈 레뉴 길에시기 치동 낭진 레그테 삭보르 땜보다 파제 세계 긴남바 성봉은유 길에기 겐고바 류춘 레이 마주 규제 센진다 세순 림지 체바 있나 돈 70주 시행은 낭진 체베 고주지다기 띔슈 균두가 치루 침받다 총재 렌자야 야부총유 제주유 제주 계급 침부식 인맹원에 랑게니 계급도 서구 개다 촉줄 학점기 묘종록다 조보임받다 중국 총례 콜러시브 치동래야 그리그 뉴버 튼제 균두가 치루 친디 인신 증링 염주기 총례 침부로 교류유 에시아 샤류 싱제다 뉴질랜기 오수 튼제 유럽기 샵수소 뷰리 튼제 대배 망외 균제미바라 중국 총라 표숨 지조스 동신 여바다 퇴송 원둔기 라제 직제다 가제 훌라 지중 뷰리 마주 교제제 낭진체바테 중국 수준기 제다 커습다 댄도 동규다 린단 제다 지순토 동규루야 대교 개침부터 비유 가구 직접 수의 수장 순바 왕준기 개난기 벤조 균두강 렉소토바다 제주기 명의 배톱쇼 균제미바라 듄토바다 듄네 갸지 제주비 콜라시뷰 뷰리 총소 대회 망와 롱수 쥐토바마세 점링 계급카라야 중국 낭진 체제 치료 당회 초연에 총례 팽기 대회 망와 토규리 제주유 중국 예지 낭진 음마 둔소니 직접 수지 시진핑 공우매 주구다 공우매 뚜바 공우매 구지 공우매 구디제 낭회 점링 토 낭진 주제 조보로 체배 계급 인배 둔소 통마티 임받다 중국 정규가 점링라 총라 공무예외 지득 개침부지리 급급의 중국 계지 낭정음마 둔소 촉배 바라 님 계주야 매봤다 계급도 서구 급주 코구이 길에 책동 얘길 학점기 길에 기침두나 쇼규 견제샤신 유진 딘나닝기 퇴송벌에 길에 갸할 학점만도 친유 중국 계지 낭정음마 둔소 주기 주장 쉰바 우정평기 다르게 집에 변종유제니 나신 딘두나 쇼겐 주쇼인바다 어리킬레기 견제석배 시균 치슈 인신 파렌스다 인지 뉴질란제기 킬레기 민예 견제석배 시균테 느닝레 개신유 탈루턴두 으시야다 아비디게 튠제기 치둥

0: 그 림부르 체데 콜러십이 호조기 계급 대회 망외 낭쟁의 마 던조기 디부디 배주 야부 체규리야 괴디 동규 인시 주유 랑게기 정궁아 낭쟁 체계 체로 동원이 급등기 지덥식 민바라 대내 점닝라 카초바다 종교라 카초바 대몽 공비라 괴디 동화 체기 푸벨라 섬시 체바식지 점닝기 소자 림주 림보다 점닝기 총라 균등아 갸기 동화다 뛰네 종교 낭쟁 요종 덥디 쟁기 주제 균제 민바라 토르 동화다 낭쟁기 명운배 덥쇼 옥된 체대 콜라시비 벤주 공비라 근류 사반 능규지
1: 디글레 쿠네 비웨 네수 계그 멘주 겐송 주기 체주구 님 망용이 멘주 겐송 결론아 챙기 차고 중어 바 협자 제유바시 차고나 레슈디 나바사베 미나 겐주나 슈바타 사자센도 멘주 치그 메린 테가르 지갸바소기 던전을 믿디 망초 퇴외기 치지 방을 믹세도 수유바시 망초 퇴외 당보 망용 겐주나 슈체 덴도 동규타 뷔체 림보르 체규 직 미지르 익차 직디 정시 튕긴주류 내피타이 캡디시로 동규 미지르 익차 직기 망용 겐주나 슈베 정시주 배주 딩서 동규 니 림카 세슝타 디젠카 튕주르나 슈베 망용 겐주나 슈베 레튕기 구디 람스 튜구 창도 동규 내두 라이키르 유치 시제 맨주 겐주나 슈베 시주 튕규 체규 숨 덥두 레슈 미네타 레슈 남바사베 미남 레수베 시제 맨주 겐주나 슈바르 구자타 갸브르 체규 덥두 레슈 미네타 심벌레미 레슈 남바사베 미네제 겐주나 슈베 중유 쯔단 튜구 창도 동탑춘테 겐주나 슈체 토르동규 미국 겐초타 티신 레데 켈레게 중유 쯔베 겐지 카세 수디 키왕 겐손 시슈 치르 동규 시 계급 인면주 겐송 체진 디프 된해 개용 지교르케 겐주나 슈페 체진 토담테 투구 창도 동규탄 개용 지교르케 겐주나 슈페 지와 지투 체당 레소 동규 개용 지교르케 겐주나 슈페 토구 주구스 유테 추십 체규 지소 겐주 중유 도링케 토담 말라타 지투 체페 레추 토르 동규 망츠 퉁의 니버 메뉴웨 차와 유뉴슈 유구 주규 당부 Rinkong Durwe Yuche Guizhu Shekyu Tuzangdu Dante Menzeke Rinkong Chato Ne Lamsin Rizye Tan Tudu Du Duwa Tixin Men Nyosa Chokdun Zunyara Chetrin Jimdun Gyundian Minpe Rinkong Chenggu Rinkong Ke Pecho Yishib So Tupe Nuba Ngungyuru Chedi Mangcho Ki Men Nyugyuru Dabdi Jumba Tan Nyerju Chayu Pyusum Chiso So Dungyu Niba Menju Genju Na Yubi Menzeke Chawwe Dibu Gyundu Nga Le So Dungyu Menze Tungi Tan Kurgyu 대비 배주 소지 체진 뒤에 차외 뒤부 수토 면주 견주기 삽자타 체딘 멘토 차도네 메뉴화 내제 주녀 소지 뉴딘 체진의 된테 링뉴된 병아 메추와타 메뉴화 메조르화 메제와제 문주로 투바 체주 마세 면주 견주기 면제 동주 토담 투구 창도 동화를 멍시딩규 망주 등을 숨버 면주 견주기 시림기 최대 체든 차주를 람대 체규 당부 내 댕기기 토담치 수치로 동규 차진당 튕비 시름기 면주 추딩의 직시남 내 댕기기 토담치 공수 주디 총주 추딩 카주비 신진 총주남 내 댕기기 토담치 공수 주비 둘세 갸자굽주 겁게에 심발할 겐리 댕디 체규 니버 인공 토담 리수 동규 시름기 면주 추딩의 직시 지당기 면주 주준 태기 시주 튕유 첸년 인부 면적비 면주 직시남 세시 토뉴움 젠도 줄체 토베 멘주기 섭슈 남장기 링콩 히바 리그지 륙툰 센테 네베 시름토 토메 멘주 제파를 체둔 체규 숨바 멘주 겐주기 조송 지슈 시주 퇴장토 동규 림바 멘저베 멘주 직시 히바 젠키 조송 지슈 시주 퇴장토 동규 시바 차탄베 종코 멘주 냠제 초바 조파를 갑주르 체규 차진타 튠베 탐사 진기 종코 면주 냠지 소베 메린 진부로 동주 체규 튠규 체규 타 레수베 면주 겐주 타 유미 면주 겐주 기 동구 진부로 룩튠아 땡키 체규 나바 시림기 내리 켜군 카세 수규 시림토 지규로 차고 서구 난게 림바 면자 회 시림 면주 직실 내리 직발 메린 직부 저발 구디 동규 망수 튠의 시브 사세센토 면주 지급 메린 태가르 지갑에 대기 토담 천대 수규 당부 사세신토 면주 지급 내린 태가르 지갑에 대기 토담 아르웨 천대 수규 사세신토 면주 지급기 년토 구입에 토담 아르웨 천대 순태 물론 년생 토구 타 지수 지갑 등규 내부 체유 급도도 지를 면주 체발을 조건을 개발 전기 내린 지수 체배 시주 투장도 동규 타 림기 내다 면주를 구디 후다 동규